오늘 알람 소리가 유난히 길게 울려 퍼지고요. 이불 속에서 꼼지락거리는 시간도 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월요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날씨도 한몫한 것 같아요. 갑자기 초가을 느낌이 나는 그런 아침이잖아요.

기온만 내려간 게 아니라 습도도 그렇고요. 정말 모든 게 지난주 우리가 느꼈던 한여름과는 사뭇 다르죠. 이 반소매 옷을 입고 나온 분은 뭐 살짝 당황스러울 정도로 날씨가 역주행한 느낌인데 뭐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날씨도 이렇게 한 박자 쉬어가는데 우리라고 뭐 계속 달려나갈 수만 없잖아요. 오늘만큼은 선선한 바람 느끼며 천천히 시작해 보시죠. 월요일 아침 이현우의 음악 앨범.

저 원미 씨, 산책하기 너무 좋아요, 요즘. 더워지기 전에 아이랑 원 없이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고 있어요. 왔었습니다. 와, 진짜 어제 좀 늦은 오후에 그냥 잠깐 좀 한 30분 걷자 하고 나갔다가 이게 날씨가 너무 좋아서 결국은 한 3시간을 걷고 왔거든요. 정신없이 걷다 보니까 너무 멀리 갔더라고요. 근데 다시 가려니까 좀 멀긴 한데 이게 또 택시를 타고 돌아오려니까 조금 좀 아까운 거야. 그래서 그래, 좀만 더 가다가 그냥 상황을 보자 하다 보니까 3시간을 걸었어요. 예, 3시간을 걸었더니 한 2만 보가 조금 넘던데요. 어쨌든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기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자, 월요일 아침 어떻게 맞고 계세요? 외투 없이 나온 분은 조금 쌀쌀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쌀쌀함을 채워줄 따뜻한 차중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커피로 쓱 넣어드릴게요. 티내지 않고 담은 50원 장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지난 주말에 사연을 좀 미리 예약한 분이 있어요. 그걸 소개해드리려고요. 9321님인데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6월 8일이 생일인데 그날 9시면 학교에서 수업 중이라 미리 문자 드려봅니다. 방학 때랑 주말에는 매일 듣는 음악 앨범인데 올해는 꼭 아

생일 진짜 진심으로 네, 축하드립니다. 어린이용 스킨케어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저희는 또 이렇게 예약제로도 또 사연을 받습니다. 1717님, 주말에 여자 풋살 경기를 다녀오고 아이랑 갯벌 체험까지 다녀왔더니 팔다리가 마비된 채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풋살 경기 요거 하나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리실 텐데 사실 이게 움직임이 진짜 많잖아요. 이 좁은 공간에서 하는 거니까. 근데 갯벌 체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갯벌 체험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발이 쑥쑥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발을 이렇게 갯벌에서 이렇게 꺼내는 게 이게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체가 거의 그냥 네,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한번 갔다 오면 힘이 빠지는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하신 거 아니에요. 아 대단하시네요. 체중 감소가 좀 있었겠는데요. 9029님, 저는 지금 인천 영흥초등학교에 발레 공연하러 가고 있습니다. 멀긴 하지만 아이들이 좋아할 생각에 설레고 기대돼요. 제가 늘 애청하는 음악 앨범 들으며 아침 기운 받아갈게요 하셨습니다. 아 영흥초등학교 학생은 아니시고 그 아이들에게 공연을 보여주러 가시는 발레리나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발레를 관람하기 좋은 날씨가 있나요? 뭐 그런 건 없겠죠, 따로? 예, 늘 뭐 극장 실내에서 하니까. 예. 응원의 차진커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멋진 추억 만들어주시고 올 것 같은데요. 7189님, 어제 전 부모님 댁에 가서 양팔을 캐고 왔습니다. 온몸에 근육이 안 아픈 곳이 없어요. 아, 나 여기도 근육이 있구나. 를 느끼고 있습니다. 양파 캐는 일도 엄청 힘드네요. 하셨습니다. 아, 양파. 양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그란 양파 걔네들이 그 올라와 있나요? 땅 속에 파묻혔나요? 그걸 모르겠네. 제가 웬만한 채소는 다 하는데 양파는 한 번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동그란 건 올라와 있겠죠? 아무래도 그 밑에 뿌리만 박혀 있고. 양파 요즘이 철인가 보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집은 나를 위해 땅속 20cm 깊이에 묻혀있는 죽순까지 아주 귀신같이 찾아내준다라고 전했는데요. 솔직히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은혜 갚은 멧돼지라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돼지들이요, 상당히 좀 후각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트러플 같은 것도 이렇게 땅 속에 얘네들 숨어 있거든요. 돼지가 다 찾는다고 하잖아요. 얘네들이 냄새 맡는 게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코도 약간 돌출돼 있잖아요.

톤의 베이비 컴백 들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이어서 들려드린 곡이었고요. 장원석 씨는요. 33조가 추가돼도 세계 100위권 바뀌구나 하셨습니다. 그 바뀌긴 하지만 110매디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100명 넘게 100명 넘는 사람들이 나라를 세울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뭐 굳이 뭘 그 돈 갖고 나라를 세워. 그죠? 머리 아프게. 그냥 쓰면 되지. 예. 야, 그 돈을 다 어떻게 쓸까요? 124 하나님. 제발 반에 반에 반이라도 내 계좌에 들어와라 하셨습니다. 반에 반에 반이라고 해도 이거 엄청난 금액인데요. 예. 저는 고고 반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싶어지는 날이긴 한데, 네. 아, 또, 대표님 생신이라, 에, 어쩔 수 없이 가셔야 되겠군요. 아, 근데 이럴 때는, 이럴 때 약간 대표님이 좀, 파트를 좀 옮기신다거나, 뭐 이런 또, 모습을 보이면 사랑받는 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재성님, 제주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우도에서 듣는 현우님 목소리는 새롭네요. 왜 여행지에서 듣는 현우님 목소리는 다르게 느껴질까요? 오늘 저녁 8시 비행기인데 그 전에 뭘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우도에서 나가서 계획된 일정이 없거든요. 하셨습니다. 제주도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뭐 어차피 그 차를 렌트를 대부분 하시죠? 렌트를 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삥 한번 돌아보세요. 예. 저는 이렇게 해안 따라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것도 좋아하고 아니면 그 중간에 이렇게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 목장들이 있고 뭐 말들 뛰어다니고 그쪽 쭉 지나서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 해안가도 참 아름답지만 그 산을 끼고 있는 그

양파도 한 반쯤 올라와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적어주셨더라고요. 양파, 마늘, 무 얘네들이 다 비슷하게 예, 어느 정도 땅 속에 묻혀 있고 예, 윗부분이 조금 이렇게 싹 네, 돌출되어 있는, 나와 있는 예, 이런 시스템 운영이 되는 예. 양파가 요즘 햇양파가 맛있다고 합니다. 제철이라고 해요. 또 하나 배웠네. 예. 제가 웬만한 채소들은 이제 얘네 생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많이 키워보기도 했고 근데 양파는 한 번도 예, 본 적이 없어서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3504님, 8살, 5살 아들 키우는 워킹맘이에요. 패밀리 침대에서 다 같이 자는데 일어나 보면 제 베개에 머리가 3개가 얹혀 있고 양쪽에

쌩쌩 부네요. 아, 라는 사연을 주셨습니다. 아내에게서 부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1번 바람 분다, 2번 나팔 분다, 3번 피리 분다, 4번 호루라기 분다. 네. 아내분에게 어떤 것이 이렇게 촤악 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가요? 자,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 정답 주시면 돼요. 추첨 통해서 10분께 한강 유람선 2인 탑승권을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콩 공짜입니다. 노래는요, 러브홀릭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정답은 1번 바람이었습니다. 바람. 에, 쌩하니 찬바람이 불어오는 분위기. 자, 나르샤의 I'm in love 들을게요. 김현경 씨가 청해 주셨죠. 3부에 뵙죠.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7: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원유죠. 서울 의회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식단 파트너 득금 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비건 전문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제 3부 문을 열었고요. 월요일이니까 3부, 4부 역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드릴 겁니다. 담은

금요일에 음악 앨범에서 산책하다가 500원 주고 카페에서 휘낭 씨에도 선물 받았다고 산책 좋다고 하신 분의 사연을 듣고 저도 산책 나갔다가 괜히 까치한테 뒤통수나 맞았네요. 그것도 두 번이나. 옆에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왜 저만 두 번이나 때리고 갔을까? 아니, 까치가 뒤통수를 때리고 간다고요? 미친 거 아니에요, 이 까치?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뒤통수를 두 번이나...

두 번, 따로따로 두 번인 건가요? 야, 이런 경우도 처음 봤습니다. 네. 아, 저희가 왠지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서, 네. 차준커 보내드릴게요. 그 정신 나간 까치 제가 만나면은 나중에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머리를 치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기분 나쁘게. 이상한 까치네. 아, 까치가 이제 뭐 그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다, 뭐 길조라고 얘기하는데, 아, 더 이상 길조는 아닌 것 같아요. 얘네들이 너무 개체수가 많아졌고, 또 지들끼리 이렇게 무리 지어 다니면서요. 뭐 독수리도 공격을 한대요, 얘네들이 집단적으로. 에, 그래서 그리고 농작물의 피해도 심하고 해서 이게 좀, 에, 좀 아닌 것 같아, 까치. 4120님, 아, 답을 주셨네. 새끼가 있으면 경계합니다. 아, 그래서 이성자 씨, 산란기 때 사람 공격을 한대요. 어, 아, 산란기 때 새끼가 있고 그러면 또 모성애, 또 부성애, 부성애.

이하나 씨 머리가 많이 새집 같으셨나? 아, 새집 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예. 그래요. 아,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라라랜드 OST에서 Another Day of Sun 들을게요. 9007님 청해 주셨네요.

라라랜드의 OST 가운데서 Another Day of Sun 준비했습니다. 이 장면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 시작하자마자 아침 출근길인 것 같은데 그 도로에서 뭐 차들이 쫙 주차돼 있고 다 나와서 춤추는 장면. 근데 이게 원래 그 이 장면을 제작자들이 빼자 그랬대요. 별로 재밌지도 않고 의미도 없고 막 그렇다고. 근데 감독이 끝까지 우겨가지고 집어넣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그런 또 뒷얘기가 있더라고요. 8780이 음악 앨범을 맨날 듣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저도 모르게 계속 형님 말투를 따라하게 돼요. 아내가 몇 시에 오냐고 그러면 7시 좌, 뭐 먹었냐고 그러면 물냉면 좌. 오늘은 아내가 말투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묻길래 이렇게 답했어요. 내 마음이야 좌. 저 참여들었나 봐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제 말투가 그런가요? 말끝마다 좌 하나요 제가? 근데 왜 그 제 성대모사를 하시는 분들이 좌를 하나 생각해보세요. 저는 사실 좌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뭐 헛웃음 같은 자, 약간 요런 게 있긴 하거든. 근데 이걸 좀, 크게 부풀려서 쭈아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긴 해요. 아니, 약간 요 정도는 하긴 하거든요. 그래요. 아까 까치 사연에요. 전지숙 씨는요, 저도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청솔모가 머리 정수리를 찍고 반대 나무로 넘어가더라고요. 처음 느끼는 그 느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험한 세상에 다리가 되어 청솔모의 동성언에 도움을 주셨군요. 이렇게 팍 치고 이렇게 뭐 도움 닫기 하는 것처럼 막 달려와서 팍 치고. 야, 아니, 근데 걔도 어떻게 사람 머리를 찍고 반대편 넘어갈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가만히 서 계신 것도 아닐 텐데 그 타이밍도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야, 이 청솔모 대박이다. 아 근데 청솔모에 대한 오해도 좀 많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그 보통 우리가 아는 뒤에 줄 두 개 있는 예쁜 다람쥐들보다 좀 시커멓고 머리에 이렇게 뿔 같은 것도 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얘네들이 뭐 동료 다람쥐를 잡아먹는다 뭐 이런 아주 안 좋은 소문이 있는데. 의외로 얘네들 되게 착해요. 오히려 다람쥐가 더 공격적이고요. 더 무서운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모습만 가지고 청소를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얘네 착한 애들이.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4부 문을 열었고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자주 하고 계십니까? 네. 1104님, 그만 좀 불러. 라는 말을 제일 자주 합니다. 우리 집 남편, 우리 집 아들은 왜 이렇게 여보, 엄마를 입에 달고 살까요? 진짜 그만 좀 불러.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뭐, 그 엄마, 여보가 딱 사라진 순간 좀 아쉽지 않으시겠어요? 괜찮으실까? 네. 이 지선님, 초딩 딸아이 집에서 유튜브만 보는 게 싫어서 나가서 좀 놀아. 친구 연락해봐. 라고 매일 얘기해요. 하셨습니다. 근데 뭐 얘네들은 나가서 친구하고 모여서 유튜브를 볼걸요. 네. 아, 진짜 얘네들 너무 많이 봐요. 이게 좀 뭐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진짜. 이현정님, 주식을 늦게 시작한, 주린이인데요. 지금 사? 지금 팔아? 이 소리 하루에 수십 번 하는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아, 주식을 최근에 시작한, 최근 뭐 몇 달 사이에 시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예. 약간 뭐 이렇게 패닉 바잉이라고 하나요? 나만 혼자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데, 예. 오늘은 별로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상당히 별로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뭐 그동안 많이 오르기도 했고, 예. 2583님, 고등학생 아이한테 제발 정신줄 좀 똑바로 잡고 살아. 이 말 자주 합니다. 얼마 전에 모의고사 했는데 시험 시간 8시 40분이었는데 9시에 가더라고요. 아, 시험 시간 8시 40분인데 9시 도착도 아니고 9시에 이제 갔다 올게요. 어떻게 된 거죠? 네, 그 시험은 어떻게 된 건가요? 0690님, 저는 남편이랑 두 아이들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크게 좀 말해, 웅얼거리지 말고 하셨습니다. 아, 아이들과 남편분 모두 다 근데 무슨 너는

이게 그 성을 넣어서 부르면 뭔가 좀 더 강조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오선희 씨, 남편과 여행 프로그램을 자주 보는데요. 저기 한번 가볼까를 거의 매일 말해요. 갈 생각은 없어요. 하셨습니다. 저기 한번 가볼까? 예. 요즘 진짜 여행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으니까. 또 휴가철도 다가오고 있고요. 3694님, 남편한테 안 들려? 내 말 안 들려? 이 말을 자주 합니다. 안 들리나 봐요. 하셨습니다. 안 들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렇게, 예. 그냥 이렇게 좀, 네. 예. 좀 걸러내는, 예. 가끔 또 그럴 때가 있거든, 또, 예, 남자들이. 듣고 계실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엔. 이경화 씨, 저도 셋셀 동안 해라. 좋은 말할 때 해라. 화내기 전에 해라. 사춘기 딸 너무 힘드네요. 하셨습니다. 아, 맞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네. 이하나님, 밝은 것 좀 입어. 옷이 그거밖에 없어? 사춘기 딸, 맨날 검은 옷만

그런지 이 말을 자주 하게 되네요. 돌겠다. 그런가요? 돌겠다. 에, 그래요. 네. 화이팅. 네. 7173님, 전 아들만 둘이에요. 누구야? 이거 누구야? 꼭 어지러워놓고 안 치워요. 그럼 서로, 어,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어, 이거 나 아닌데. 그럼 누가? 그럼 누가? 예. 민순희 씨, 남편이 늘 곧 온다, 터진다, 큰 집으로 알아봐라. 이러더니 요즘 제 눈을 피하고 밥 먹을 때 고개 푹 숙이고 밥만 먹습니다. 아, 약간 뭐 주식 쪽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곧 온다. 곧 터져. 준비해. 아, 큰 집 좀 알아봐, 큰 집. 이왕이면 강남 쪽으로, 큰 집 좀 알아봐. 근데 요즘은 고개를 푹 숙이시고, 네. 숨도 잘 안 쉬시고. 아, 참, 안타깝네요. 셀레나 고메즈의 Who Says, 유소민 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셀레나 고메즈의 Who Says 들었고요. 아, 요즘 어떤 말을 자주 하고 계십니까? 강력한 사연 하나 있네요. 1100님. 전 아들 둘. 자주 하는 말. 떨어져!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이게 좋다.
1: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3: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라디오 쇼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4: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월요일 순서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PJ 몰튼의 First Began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멋진 월요일 보내시고요. 내일 만나요.

0: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많이 오란 많이 오.
1: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대행진 식식이들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대행진
4: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0: 1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0: 티파니의 영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티파니입니다.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예. 자, 또 한 분은, 아, 이제 기억이 좀 납니다. 이 자리에서 저와 함께 KBS 라디오의 상생과 발전을 논했던 분이에요. 쿨 FM DJ 출신의 김예원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김예원입니다.
0: 기억이 좀 슬슬 나네요. 예, 예, 예. 아,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1: 맞아요.
0: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해주세요. 네.
2: 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로 돌아온 티파니 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네. 부탁드립니다.
0: 어, 이제 저기 소녀시대 안 하는 거예요?
2: 아, 소녀시대는 늘 영원히 제 DNA 제 뿌리 깊이 있죠.
0: 그럼 소녀시대도 여기서 네. 덧붙여서 얘기해야죠.
2: 네, 그럼 너무 뭔가 많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의 김유미 역을 맡은 소녀시대의 빠니빠니 티파니가 돌아왔습니다.
0: 아,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예, 자 그리고
3: 네, 저는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에서
0: 예.
3: 똑같이 김유미 역할을 네. 맡았고요.
0: 예.

0: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예. 티파니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소녀시대의 제 뿌리의 이름이고 예, 예. 그리고 영은 이제 예. 미영이의
1: 아, 미영이의 영자. 네, 그래서 젊음의 영자 아니에요?
0: 영원한 영자입니다.
2: 오,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1: 그러면 이제 네. 10년 후에 영 하나 더 붙이면 되겠네. 티파니의 영영.
0: 티파니 예. 영영입니다. 예, 예, 예.
2: 나쁘지 않아요. 저는 너무 좋습니다.
1: 티파니 영 좋은데요?
0: 감사합니다. 걘
1: 딱 붙네.
0: 감사합니다.
1: 티파니 형 붙어요. 아, 2016년에 첫 솔로 데뷔 때 라디오 쇼에서 전화 연결 한번 했었고,
0: 네 기억납니다.
1: 아, 거성 쇼에서 제가 이제 좀 아, 우리 소녀시대 모시고,
0: 그럼요.
1: 그 기억나요?
0: 그럼요. 예, 아니, 예. 저희가 워낙 데뷔 초반 때 선배님들이랑 네네. 예능을 예. 워낙 많이 했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0: 너무 기억납니다.
1: 소녀시대까지는 오빠라고 해요, 그죠?
0: 그죠. 예.

0: 또 받고
1: 함께 했죠.
0: 예. 참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티파니 씨는 보니까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얼굴이 더 작아지고 확 줄었어요, 얼굴이. 방건조인 줄 알았어요.
2: 저 얼굴 방건조 돼서 왔냐고 물어보셨어요.
0: 누가 옆에서 눌렀나 봐, 얼굴을. 얼굴이 더 세모가 됐어.
2: 예, 사랑을 많이 받아서요.
0: 예?
2: 사랑을
0: 아, 그런 거, 아, 맞아요. 예. 늦었지만 결혼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아우. 예. 선물로 뭐 받았어요? 티파니? 알겠습니다.

0: 명품 브랜드 쪽에서 좀 모델 하자고 연락 없었어요?
1: 어, 연락은 정말 많은데.
0: 어, 좀 뭐가 좀 안 맞았어요?
1: 아, 아니요. 저는 일단은 최대한 작품에 집중하고 있어서 예. 저기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0: 나는 바로 네. 그쪽으로 먼저 했을 텐데. 아,
1: 일단은 일단 멋있다. 이미의 세포들이랑 그리고 저의 정글집 집중하겠습니다.
0: 예, 예, 예. 티파니 멋있네. 예. 자, 아무튼 예, 벌써 솔로 데뷔가 이제 10년이 됐어요. 그죠?

0: 여부 뭐요?
1: 엣지 여부 컴.
0: 컴이요?
1: 평온함의 예. 끝자락.
0: 알겠습니다. 어. 예. 그러면 한 소절 좀 잠깐 좀 티파이 네. 씨가 원래 노래 원래 저 리드 보컬 아닌가요?
1: 어 그럼요. 저 테티서의 티인데요. 아. 테티서의 테래. 테티서의 티인데.
0: 아니 왜 발차고 그래?
1: 아 요즘에 예. 요즘에 아, 얼마 전에 효연이가 예, 예. 오빠 만나고 가셨었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네. 효연이가 요즘에 리드 보컬 타령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저도 모르게 들질렸나 봐요.
0: 예, 예, 예. 그러면 네. 한 소절만 잠깐 들어볼 네. 수 있을까요? 예.
1: 네 이번에 Summer's Not Over 예, 한 소절 예. 들려드릴게요.
0: 아침이긴 하지만 예. 예.

0: 오, 뭐야, 미친놈이 쟤. 아! 오기 전에?
1: 아, 너무 좋아.
0: 아니, 왜 그래?
1: 오랜만에 저 노래하는 모습 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0: 아, 그럼 한국 해주지.
1: 저 마지막으로 선배님 봤을 때 왠지 지 부르고 있었을 거 같아요.
0: 아니 그런데 아 그럼 그렇게 잘하면 한국 해주지 아침에 아 너무하네 어. 너무 잘해 노래
1: 아 너무 하고 싶다
0: 너무 멋있다 지금 예예예 예, 예, 예,
1: 저희 아니. 차근차근 유미도 들려드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0: 9년이라고
1: 그러니까.
0: 되어 있네요.
1: 아, 그때 제가 밤 12시 방송인데 네. 13시간 일찍 오셨다고 미안하다고. 12시 방송인데 저희 방송 나와야 되니까 네. 진짜 13시간 일찍 온 거 아니에요.
0: 왔다고. 그것 때문에.
1: 그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했던 기억 이제 기억 좀 나네요.
0: 아 정말요? 아. 그때 저는 근데 예. 거의 뭐 지금 해수로 8년 전
1: 맞아요, 맞아요.
0: 인 거니까 네네. 정확히는 기억은 안 나지만 예. 되게 떨려하면서 안 예. 그런 척 되게 노력은 했는데 네. 엄청 떨려하면서 방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뭐 라디오로 계속 한 전 11년째 하고 있어요 지금.
0: 네. 예. 알고 있죠.

0: 예, 예. 제가 했었어요.
1: 한번 그때 보여줄 수 있어요?
0: 어머 그냥 한 네. 3천 문장 정도 녹음을 해서 이렇게 했었었는데
1: 네네. 해봐요 뭐, 한번 그래도 네,
0: 오늘의 날씨는 맑아요 이런 느낌
1: 알겠습니다 예. 괜히 대본대로 했어요 예, 예. 괜히 대본대로 했어요
0: 대본을 제가
1: 작가를 믿었는데
0: 확인을 못했던 대본인데
1: 예, 작가를 믿었는데 예, 좀 제가 좀 모르는 얘기를 했네요 알겠습니다 예. 아 일단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고 우리 티파니는 또 좋은 소식도 있고 네. 뭐 아주 저 뭐 안으로 바깥으로 좋은 소식이 있어서 너무너무 축하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또 이렇게 앨범도 나오고 또 마침 또 오늘 우리 두 분이 함께 나온 이유가 네. 뮤지컬 유미의 세포들 첫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0: 네. 6월 30일에
1: 네.
2: 네. 네, 6월 30일부터 8월 23일까지 예. 예술의 전당 CJ 토월 극장에서 시작하게 되고요.
1: 급했구나. 네. 장소까지 다 얘기하는 거
3: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뭔가 외워 있어서 네.
1: 아,
2: 이게
1: 그래요?
2: 아무래도 음반 네. 활동을 하다 보면 네, 네, 네. 그 약간 프리미어 날짜랑 어디서 어떻게 하는 뭐, 투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이게 약간 좀 습관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직전까지 맞아요. 이제 네. 연습을 하더라고요.
1: 아~
2: 네, 그럼 해야죠.
0: 맞아요.
2: 그리고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의 전당에 가서 공연을 보는 걸 너무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리처드 3세 황정민 선배님 거랑 이제 리어왕도 보러 갔었을 때 언젠간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0: 맞아요.
2: 정말 이렇게 유미의 세포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1: 꿈이 이루어졌군요.
0: 네. 배우들이 웬만한

0: 리드보컬도 가수기 때문에 뮤지컬 하는 데는 크게 부담은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안무도 언제나 연습이 되어 있고. 그죠?
1: 네,
0: 노래 되어 있고.
1: 네, 항상 뭔가 되게 오랫동안 공연하고 네. 뭔가 긴장 속에서 살았던 게 익숙해서.
0: 예.
1: 하지만 이번 뮤지컬 유미의세포들은 창작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긴장감과 떨림이 있긴 하더라고요.
0: 예, 그래서 예.
1: 노래나 춤이나 뭐 무대 서는 거는 익숙하지만 그래도 이 모르는 또 새로운 창작의 예, 예. 묘한 기운들을 받아서 또 새로운 게 탄생되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게 너무 재밌죠. 재밌고 신나고
1: 그냥 이런 기회가 온 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에는 만들어져 있던 거 또는 누가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를 만들었던 시기라면 이 한 19년 차에서는 만들어내는 것도 우리의 좀 예, 책임이고 예. 새로운 거를 더 앞서 나가서 만들려고 책임감도 가지려고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0: 뮤지컬 이 작품이라는 게 이제 예술의 전당에 살 정도면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쓴 작품인데 보통은 오디션을 보잖아요. 두 분 어떻게 섭외가 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티파니 씨.
1: 저는 네. 일단 대본과 스코어를 받고

0: 예, 예. 아, 너무너무 두 분이서 그렇게 경쟁이라는 걸 떠나서 작품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합을 맞추는 그런 모습들이 네. 너무 이뻐요.
1: 감사합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제가 이제
2: 저희 유미 기대해 주세요.
0: 아, 기대가 네. 너무 돼요, 지금. 홍보를 너무 많이 했어, 지금. 1부에서 끝낼게요.
2: 네.
0: 벌써 끝났어요. 2부에서는 네. 좀 넘어가라.
2: 네.
0: 얘기하면 좀 넘어가고 있는 얘기 해 줘.
2: 알겠습니다.
0: 아,
2: 알겠습니다.
0: 애들이 빡빡하네.
2: 아. 뭐가 없는데.
0: 얘기해.
3: 사업장이 열어

0: 미혼이잖아요.
1: 아.
0: 저는 그런 걸 예의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2: 티파니야, 그 경계인 건가요?
0: 티파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제. 어. 예. 티파니 씨라고 해줘야죠. 예. 전 배운
1: 받아드리겠습니다.
0: 배운 사람은 아닌데 예, 그런 예의를 갖추고 있고. 자, 1부에서는 지금 거의 지금 카오스 상태였어요. 서로 간에 네. 의견 충돌이 있었고.
1: 언더는 카오스. 예,
0: 뭔가 네. 좀 그 감추고 있고 밝히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 이제는 편하게 내려놓고 우리 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거.

0: 되어가지고 아. 저는 네. 조금 많이 비어 있지만
1: 비브라토 좋네. 비브라토 좋아.
0: 아, 감사합니다.
1: 아, 좋아.
2: 네, 공연 때는 이제 엄청 이 꿈에 대한 예.

0: 김포에서
1: 예예예 예, 예.
0: 받았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네. 순간적기
2: 혹시 순간적기. 김포라고
1: 아니 아니 아니 아니
0: 아니요. 딤프
1: 넘어가
0: 네.
1: 어,
0: 네. 넘어갈게요. 네.
1: 미스틱 스토리에 이번에 또 새롭게 들어갔다면서요.
0: 맞아요.
1: 종신형 사람.

0: 혼자 어. 하고 있죠.
1: 티파니가 SM 빌딩 세웠네. 티파니가 세웠어. 야, 진짜 거기 저
0: 저기 수첩이 이제 20주년 때 받지 마세요.
1: 임원들 임원 중에 한 명이 저 반지라도 하나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거기 반지.
2: 진짜 예, 예. 몇 층 정도 쌓아 올린 거 아니야?
1: 아, 티파니가 잘했네.
0: 곡 소개 담당 맞습니다.
1: 중학교 때 LA 저기 한인 축제 갔다가 SM 명함 받았다면서요?
0: 네.
1: 한인 그렇습니다. 축제 왜 갔어요?
0: 제가 한인 축제
1: 눈에 띄려고?
0: 아니요. 노래를 부르고 싶어서 아~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1: 진짜?
0: 나이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만 15세였는데 네네네. 16세부터 가능하다고. 아~
1: 예.
0: 근데 이미 노래를 부르고 예. 너무 들뜬 마음으로 끝났는데 예. 아쉽게 집에 가려고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예. 그때 명함을 받았어요.
2: 와.
1: 아, 그럼 뭐야?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은 저 노래는 잘했는데 나이가 안 돼서
0: 그 축제는 참여 못 하고
1: 아이고.
0: 바로 세 달 뒤에 SM으로 떠났죠.
1: 진짜 네. 와 대박. 그게 진짜 오늘의 티파니를 만들었네 그분이.
0: 그럼요.
1: 그분 진짜 고맙다 가세요.
0: 네 이정환 언니 감사합니다.
1: 예예 예, 예. 처음에는 한국말 좀 서툴러서 힘들었죠.
0: 그럼요. 저 선배님이랑 예능하고 막 그럴 때 예. 진짜 대본도 잘 못 읽고
1: 그래요?
0: 생방 라디오 할 때도

0: 좋은 파트너 그리고 내가 어떻게 먼저 해줄 수 있고 이제 시간을 잘 활용해 드릴 수 있는 그게 파트너십이니까.
1: 내가 남한테 두 개를 빼먹으려면 내가 하나를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0: 아무것도, 사랑을 아무것도 안 배워가고
1: 그러니까
0: 싶어요.
1: 제 얘기는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내가 먼저 사랑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0: 멋있어요. 네.

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보상,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우리.

0: 기저귀 금비.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여러분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안녕하세요.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 가면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0: 협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3: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공부.

주셨습니다. 양념게장. 이 양념이 지금 막 뭉탱이 뭉텅이로 다리 사이에 이렇게 껴있는 거, 그런 데가 사실 맛있는 거거든요. 이 양념 맛으로 뭐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맛있겠다. 어, 저거 뜯어가지고 밥 위에 올려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진짜 아, 잘하셨어요. 저도 좀 보내주시던지요. 자, 여러분, 행복한 점심시간이에요. 뭐 드셨나요? 또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의 TMI 언제든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 챙겨드릴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명님께서 안녕하세요, 무주 사는 산골소녀입니다. 무주 산골영화제에서 폴킴님 노래 듣고 기호강 제대로 했습니다. 역시 폴킴은 폴킴이더라고요. 라디오 하신다는 말 듣고 바로 찾아왔습니다. 좋은 노래와 좋은 이야기까지 오래오래 들려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항상 우리 가요광장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래도 우리 무주에서 날씨도 좋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또 들으러 와주시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용스님께서 지난 금요일 무주 산골영화제에서 벌레와 싸우며 기호강 시켜주신 폴디를 영접한 무주소녀예요. 너무 행복한 시간 선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폴킴 가요광장도 애청할게요. 무주 사람들 좋다. 김지수님께서 무주 산골영화제 약속을 지키러 왔습니다. 모자무싸를 강하게 외친 소녀를 기억하실까요? 영화제 가는 내내 괜찮을 거예요를 들으며 들어서 저도 모르게 사자후를 질렀어요. 꿈같은 하루의 소중한 장면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자무싸가 뭐냐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운다 라는 이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예요. 제가 여기서 OST를 불렀거든요. 감사합니다. 안경화님께서 저번 주 처음으로 들었는데요. 월요일은 보라 한다고 해서 아까부터 대기하고 12시 땡 가자마자 보라 켰네요. 폴디 보라로 보니 더 반가워요. 지금 카메라 대고 인사하고 있어요. 안녕. 보라로 여러분 많이 보러 와주세요. 자, 매일 이 시간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시간이죠. 커피 선물 드립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월요일엔 무조건 커피 마셔야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육아 중인데 커피 없인 단 하루도 못 삽니다. 외근 가기 전에 커피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또 커피가 필요한 이유 닉네임 달고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5945님의 신청곡 듣고 커피 받으실 분들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OA의 심쿵해.

에이 커피 한잔 할래요? 아님 두잔 할래요? 나는 못 먹었어요. 대신 너가 먹어요.

듭니다. 폴킴이 쏘는 힙한 커피 지금 받아가세요. 커피 한잔 할래요? 5955님께서 저 대장 내시경 한다고 3일간 힘들었어요. 힐링하게 커피 한잔 부탁드려요. 아하, 또 3일 동안 음식 조절하셨겠네요. 커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부탱이님께서 오늘도 네 알겠습니다 이 말을 수십 번 하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다 보니 어느새 오후가 되었네요. 잠시라도 마음이 말랑해지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카페라

0: 안 돼요.
1: 절대 안 되죠. 아,
0: 커피 드릴게요. 화이팅. 쿨키님 안녕하세요. 아, 2997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쿨키님 안녕하세요. 아버지랑 뭐 심고 있습니다. 아버지랑 점심 먹고 커피 수혈하고 봐요. 허,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밭이 논이 엄청 넓은데요. 이거 다 하면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허, 그래도 힘내시라고 커피 보내드릴게요. 아버지랑 같이 드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지난 5일에 발매된 신곡이네요. 김민정!

커피 한잔 할래요 코너에 이어서 김민석 굿바이 듣고 왔습니다. 저는 노래하고 라디오하는 김민석 아니고 폴킴입니다. 아니 여기서 자꾸 김민석 흉내내다 보니까 느는 것 같아요. 굿바이. 아 조만간 저도 막 고음 뚫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이렇게 라디오 하다가 고음 뚫는 가수가 있다. 강은하님께서 낮 12시에 랩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 힘내서 오늘 파이팅 하는 거예요. 벼멸구님께서 태영이가 랩을 한다 흥흥흥. 9231님께서 랩? 방탄 태영이가 와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나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태영이가 와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2946님께서 김민석 목소리로 랩 가능한가요? 개인기는 이렇게 늘어가는 거죠?

0: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듣고 왔습니다. 7089님께서 퇴사하고 그동안 못 듣던 라디오를 켰더니 폴킴님이 DJ를 하고 있네요. 꺄 너무 좋아요. 앞으로 자주 챙겨 드릴게요. 화이팅. 아 퇴사하셨구나. 퇴사한다고 하면은 축하해줘야 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또 새로 이제 또 취업 준비를 다시 하시는 거겠죠. 아, 화이팅입니다. 그때까지 제가 열심히 힘 보내드릴게요. 자주 와주시고요. 저희는 광고를 좀 듣고 와도 괜찮을까요? 광고 갈게요.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오늘은 새로운 유형의 퀴즈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퀴즈로 확인을 해보려고요. 초성 텔레파시 게임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종이에 단어가 하나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 단어의 초성만 알려드릴 거예요. 초성만 듣고 어떤 단어일지 찍어주시면 됩니다. 맞히시는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초성을 뭐 피읍, 키읍 이렇게 드리면 푸켓, 포크, 팝콘, 핑크, 피클, 핑클, 폴킴 등등등 단어를 떠올려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초성 제가 골랐어요. 네, 제가 오늘 이거 아주 굉장히 원하거든요. 오늘 초성 공개할게요. 기역, 비읍.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기역, 비읍. 잘, 이거 너무 쉽기도 하지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종이에 적혀있는 단어와 일치하는 분께 선물 드릴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선물은, 와, 여러분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선물 맞아요? 다이땡 상품권. 오, 좋다 좋다. 초성 텔레파시 게임, 오늘의 초성은 이겁니다. 기역, 비읍.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키읔.

그 최근에 그 너튜브에서 이그 순대국밥이 나왔어요. 근데 안에가 당면이 아니라 고기가 꽉찬 순대, 수제 순대, 순대 국밥이 너무 먹고 싶습니다. 공주에 있는 국밥집이었거든요. 아, 가고 싶다. 윤기님께서 역시 아재 입맛인 폴디. 국밥 안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국밥 안 좋아할 수 있나요? 김나영님께서 부산에 국밥 드시러 와요. 부산 가야죠. 깡통시장에 있는 거기 가야죠. 너무 가고 싶네요. 네.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그 텀블러에 국밥 국물 담아서 마시고 싶네요. 네. 왜 국주 누나가 텀블러에 국물 담아가지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노래 듣고 와서 사연 계속 소개해 볼게요. 첸 헤이즈 바이브의 썸타.

우리 3544님 덕분에 이렇게 사진으로라도 봐서 너무 좋네요. 6600님께서 폴킴님 좋은 하루예요. 저번 주에 이른 휴가로 반려견과 엄마와 펫 글램핑을 다녀왔는데요. 오늘 다시 좋아하는 라디오 들으면서 시원한 바닐라 라떼 한 잔 마시니까 다시 힘이 납니다. 다들 월요팅입니다. 사진 보내주셨어요. 오, 강아지 너무 귀엽다. 검정색, 검은색 푸들인가요? 푸들 같아 보여요, 여기서는. 네. 약간 아기 염소 같아 보이기도 하고, 너무 귀엽다. 약간 인별그램 같이 되어 있는 이 배경에 뒤에 바다가 보이는 배경으로 우리 귀여운 강아지가 사진을 찍었어요. 하트까지 눌러져 있고 너무너무 귀엽네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앞에 이제 조정식님의 노래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나온 노래라는 거죠. 네, 조정식님은 뭐 다른 방송국 이름 다 언급하셨지만 저는 일단 KBS입니다. 네. 명확하게 하죠, 우리. 오늘 식디의 랩네임이 J6예요. J6? 이름 근데 괜찮다. 뭔가 느낌 있지 않아요? J6 발음하기도 되게 약간 J6 약간 발음할 때 탁 날아가는 느낌도 나고 좋은데요. 여러분, 저도 그 랩네임 하나 만들고 싶어요. 1356님께서 폴님도 랩네임 하나 정해요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랩네임 추천 좀 해주세요. 랩네임 뭐 할까요? 웃기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823번님께서 이분은 랩노래 발매했네요. 그니까요. 저도 하나 밖에서 격하게 하지 말라고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네, 흔들고 계십니다. 8976님께서 주말에 가족끼리 낚시 캠핑 갔어요. 인생 첫 낚시라 긴장 많이 했지만 그날 낚시

있습니다. 작업에 영향도 있고요. 지금 이 지역에는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을 잘 보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 정체 대부분은 작업 때문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월계 1교 부근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도봉지하차도 중간 지점부터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도 작업 때문인데요. 월릉 분기점에서 하월공 램프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문호 구리 쪽 한남대교를 지나서 4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한강대교 부근부터 작업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반포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차량이 많아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좋고요. 6151번님께서 저번에 타이거 PK라면서요. 아, 또 타이거 PK. 근데 또 너무 떠오르는 이름이 있잖아요. 황주미님께서 폴김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두둥탁. 5295번님께서 커피킴. 아, 근데 커피킴 너무 약간 약하지 않아요? 랩 배틀 나가야 되는데 DJ 커피 킹 이러면 약간 아 약할 것 같은데. 그리고 아 여기 있다. 복누낭님께서 폴로망스. 그럼 랩할 때 책책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DJ 폴로망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네, 공격적이긴 하겠다. 자꾸 그 문자로 그 이거 김민석 조롱 아니냐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 민석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네, DDD님께서 시나몬 뿌렸어요. 시나몬 안 뿌려져 있는데 지금 딱 좋습니다.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너무 적당히 달면서. 아, 우리 그 커피 주는 코너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저도 문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먹으면 지금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0: 교통사고 따윈 없다, 실수도 없다, 든든하다 해주셨어요.
1: 제가 오늘 너무 든든해요.
0: 진짜요?
1: 네, 잠깐 뒤에서 낮잠 자고 있을 테니까 아유, 해주시면 돼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0: 근데 여기 있으니까 약간 믿고 따르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제가 좀 더 분발해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김재희님께서 예쁘다, 머리숱 실화 젊다.
0: 젊다. 아 이거 붙인 거예요.
1: 잠깐만요. 나한테 한 얘기 아니에요? 나한테?
0: 아 폴킴님한테 하신 건가?
1: 나한테 한 거 아니에요? 나예요. 어. 희정씨 누구예요?
0: 머리숱이 많다고 해주셔서 왠지 저일 것 같았는데.
1: 근데 머리숱 진짜 많으세요.
0: 아 근데 이거를 붙인 거예요. 머리를.
1: 아 붙인 거예요?
0: 네. 오늘 조금 더 예뻐 보이려고 긴 머리를 좀 붙여봤어요.
1: 아 머리 연장을 하셨구나.
0: 네네.
1: 오.
0: 그런 거죠.
1: 어, 김재희님께서 하나 더 보내셨어요.
0: 네, 효정님 월요일부터 열일하시네요. 효정님은 월요병 없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 오, 맞아.
0: 월요병 없어요.
1: 없어요?
0: 네.
1: 어, 어떻게 하면 월요병이 없을 수 있나요?
0: 그냥 매일매일 그냥 하루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월요병이 없더라고요.
1: 아, 그러니까 어차피 주말에도 일을 하니까.
0: 어, 그것도 그렇고 어차피 아침엔 피곤하고 밤에는 퇴근하고 싶고 다 똑같은 하루하루여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1: 아, 그냥 그런 거는 어차피 당연한 거니까 네. 그냥 관대하게 넘어간다.
0: 그런 편입니다.
1: 여러분 월요병 이렇게 다 이겨내셔야 됩니다. 있잖아님께서 폴킴님 우리 효정이가 있잖아 커버한 거 알고 계셨어요? 있잖아를 세상 발랄하게 불렀어요.
0: 어 맞아요.
1: 이거 언제죠?
0: 어 좀 꽤

0: 친구가 있고 네. 실제로 연락이 안 닿았다가 네. 제 너튜브 채널에 이제 퍼플노트 관련해서 인터뷰하는 거 올렸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제 후배 그 밴드부원 친구들이 네. 댓글을 단 거예요.
1: 너무 귀엽다.
0: 누나 저 뭐 쌍둥이였던 드럼 치던 누굽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진짜 신기했어요.
1: 한마디로 그 친구들이 계속 효정 씨의 그 영상들 다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0: 그 제 행보를 보고 있었나 봐요.
1: 근데 그게 진짜 의미가 큰 게 만약에 그때 만약에 나 효정 별로야 이랬으면은 안 봤겠죠. 근데 그때부터 효정이라는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0: 맞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제 1호 팬이라고 막 옛날부터
1: 진짜
0: 고등학교 때부터 누나 저는 누나 1호 팬이야 막 이랬던 후배 동생이 있었어요.
1: 너무 귀엽다.
0: 그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1: 역시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네, 후회하지 않게 잘 살아야 됩니다.
0: 그럼요.
1: 또 노란 엉뚱이 소녀님께서 이번 앨범 그리즐리님 그리고 크래커님과 함께 만들었잖아요. 두 분과의 곡 작업 어땠나요?
0: 제가 이제 그리즐리 오빠랑 크래커 네. 오빠랑 호연 언니랑 해서 셋이서 같이 작업을 했고
1: 크래커 진짜 좋아했죠.
0: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진리 오빠랑은

0: 유리 오빠가 여기 있었고 근데 그때 이제 보통의 하루로 여기 게스트로 나오셨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내가 약간 하고 싶어하는 음악 스타일이랑 비슷하다 혹시 저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언제든지 만들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진짜요? 이렇게 했더니 끝나고 진짜 만들 수 있죠? 그랬더니 그럼 만들자 해서 네.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팀을 만났어요
1: 아 진짜 완전 쿨거리네 진짜
0: 네 그냥 크래커 오빠랑 호연 언니랑 해서 바로 만나가지고 바로 그냥 작업을 들어가서 한 3주 만에 나온 노래가 이제 지금 타이틀곡이 된 거죠
1: 아 그럼 이 노래가 나온 게 좀 됐네요 사실은
0: 1년 됐어요 1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1: 저분들은 누구예요?
0: 아 저희를 반겨주시는 분들
1: 정말 많은 네네. 분들이 갑자기 네. 이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셨어 저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할 때 들어오는 거 처음이거든요
0: 뭐 가끔 순간, 이러기도 합니다
1: 저 밖에 계신 팬분들이 지금 안으로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제 네. 솔로 앨범이 나오다 보니까 네. 어려운 점이라든지 좀 고민하던 포인트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0: 완벽히 있었죠
1: 어떤 점이 있었어요?
0: 저는 이제 단체로 노래를 했었다 보니까 네. 노래의 개성이 사실 여섯 가지 색깔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1: 목소리가 다 다르니까
0: 그렇죠 근데 이제 혼자서 이 노래를 다양한 색깔로 표현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네.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루즈하지 않게 하나를 끌고 가야 된다는 게 좀 녹음할 때 어려웠었고 네. 그래서 이제 디렉 봐주는 이제 호연 언니가 스타일 같은 걸 중간중간 좀 넣으면 어떻겠냐 해서 조금 안 쓰는 목소리 톤도 좀 넣어보고
1: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0: 거의 벌스분 부를 때는 원래는 네. 좀 원래 오마이걸 부를 때는 어린 시절 나도 몰랐지 뭐 이렇게 불렀겠죠
1: 약간 상큼하게
0: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절대 웃지 말아라 너 지금 슬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불러라 거의 지금 꿈에서 실패한 아이야 라고 생각하고 해라 어린 시절 나도 몰랐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1: 약간 느낌이 되게 다르다 네.
0: 그래서 그 작업이 좀 오래 걸렸어요 사실
1: 톤 맞추는 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0: 네. 네. 그래서 오마이걸에 장착된 그 10년의 톤을 빼내는 게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1: 근데 사람들은 또 그 목소리도 좋았는데 이 목소리도 이 곡에 너무 어울려서 다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정이암

0: 했던 거니까.
1: 아유, 점프력이 제가 좋아요.
0: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점프한 거예요?
1: 하늘로 올라가고 있어요.
0: 궁금한 게 저런 건 어떻게 찍나요?
1: 아, 약간 어느 정도 이제 높은 데를 올라가요. 단 네. 같은 거라고 하죠. 오.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점프를 하면 밑에서 찍히면 이제 하늘과 같이 찍히는 거죠.
0: 아.
1: 그래서 실제 저게 AI가 아니라 실제 구름이에요.
0: 아, 저게 합성이 네. 아니에요? 아,
1: 진짜 구름이 있어서 거기에서 딱 찍혔어요.
0: 전 당연히 합성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리얼하고 좋다.
1: 진짜 리얼 구름.
0: 오.
1: 그쵸, 너무 예쁘죠.
0: 약간 이 지금은 하늘색, 하늘이다 보니까 하늘색이잖아요. 근데 퍼플로트다 보니까 보라색으로 할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1: 아, 원래는 앨범 네. 커버를 저렇게 안 하고 네. 그 노트 있잖아요.
0: 아.
1: 보라색 노트로 하려고 했었는데.
0: 일기장 같은.
1: 네네. 네. 노래 자체가 좀 청량하고 밝다 보니까 이거를 살려서 클릭하게 하고 싶은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걸로 가자, 청량한 걸로 가자 해서 저걸로 했죠.
0: 근데 노래 자체는 이게 훨씬 더 이 자켓이 훨씬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진짜요? 네, 다행이네요.
0: 이 밝은 느낌, 네. 이 청량하고 힘을 주는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앨범에 나의 작은 청춘에게 그리고 Look Around라는 수록곡까지 있죠.
1: 네.
0: 이 수록곡도 살짝 자랑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1: Look Around는 제가 한 3년 전쯤에 작사 작곡을 한 곡이고.
0: 오래 묵혀놓으셨네요.
1: 네, 오래 묵혀놓은 곡이고 이 곡은 제가 너무 열심히 꿈만 보고 일만 하다 보니까 네.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안 챙기는 것 같은 거예요.
0: 아, 그런 의미구나.
1: 네, 그래서 좀 주변을 좀 둘러보고 사랑하는 사람은 옆에 있다. 기적은 바로 옆에 있으니 그걸 잘 챙겨라. 약간 이런 가사를 좀 쓰고 싶어서 집에서 사실 기타를 못 치거든요, 제가.
0: 오.
1: 근데 기타 네 가지 코드로만 3분 내내 돌려가지고
0: 괜찮다.
1: 그걸로 쓴 노래고
0: 그렇게 많이 작업하죠.
1: 네, 그래서 이거를 편곡을 이번에 처음으로 맡겨가지고
0: 네.
1: 편곡을 잘 해주셔서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세상 밖으로.
0: 아, 그러니까 너무 멀리만 보지 말고 가까이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황을 봐라.
1: 맞아요.
0: 너무 이번 앨범 자체가 의미적으로도 가사적으로도 되게 와닿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베이비쩡님께서 작사에 참여한 효정이가 이 곡에서 가장 아끼는 가사 한 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가요? 두 곡 다 하나씩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1: 아, 일단 나의 작은 청춘에게에서는
0: 네.
1: 거친 파도는 없었어 지나보면 물결인걸 이 가사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막 작은 실패도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0: 맞아.
1: 오디션 막 보러 가면은 막 노래 내 노래 막 30초만 듣고 끝나고 막 이러면 또 막 눈물 나고 막 왜 나는 노래를 안 듣지 내 노래는? 막 이런 그런 딜레마에 빠졌던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보니까 아, 별거 아니구나. 인생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잔잔한 물결이구나 싶어서 썼던 가사였고
0: 네.
1: Look Around는 이따가 제가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0: 아, 좋아요. 우리 그러면은 우리가 네. 역시 프로 DJ 지금 사실은 라이브를 들어야 될 시간이거든요. 시간 조절을 제가 아니라 우리 쩡디가 직접 해주셨어요.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우리 그러면 라이브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동해볼까요?
1: 네.
0: 네. 라이브로 나의 작은 청춘에게라는 곡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제가 쩡디에게 지금 말리고 있는 건가요? 네. 또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라이브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너무너무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비 되셨어요?
1: 네.
0: 자, 그러면 라이브를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라이브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 네.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엄여진님께서 와 저 고등학생인데 진짜 어떠한 수능 응원곡보다도 너무 좋은 노래네요. 완전 최고인 저만의 수능 응원곡.
1: 와 감사합니다.
0: 수능 응원곡으로 써도 너무 좋.

0: 점프하고 싶어지네요. 맑고 힘차고 신나고 다 한다.
1: 예, 점프하세요, 여러분.
0: 우리 다 같이 그 뭐라 그러죠? 그 퐁퐁 이 뭐라 그랬지?
1: 방방이?
0: 방방이? 네. 트램블린?
1: 네.
0: 아, 이게 단어가 다르네. 방방이에서 다 같이 팬들이 모여가지고 점프하면서 이 노래 들으면 너무 신날 것 같아요.
1: 너무 신나겠다.
0: 약간 그런 데 빌려가지고.
1: 너무 좋겠다. 9047님, 목소리에서 핍톤치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도심 한복판인데 순간 숲속으로 순간 이동한 기분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 저렇게 자연적인 느낌이 목소리에서 나는 건 왜일까요?
1: 아, 진짜 그래요?
0: 정말 사실은 뭐 목소리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효정 씨의 목소리 톤은 되게 약간 자연이 떠오르는 그런 톤이 맞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김재인님, 막 마음이 벅차오르네요. 어디론가 힘차게 달리는 기분이 듭니다. 실은 회사 책상이지만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0: 아쉬운 마음 다리라도 좀 어떻게 굴려보세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1: 다리라도
0: 이렇게. 네. 9231님께서 근데 효정님도 라이브 할 때 손을 가만히 못 있네요. 손 묶고 라이브 하기 미션 해보세요.
1: 저 진짜 손 묶으면 노래 못할 수도 있어요.
0: 손 많이 쓰는
1: 좀 타입이세요? 많이 쓰. 근데 묵바만 해요. 묵바.
0: 이 묵바의 의미는 뭐예요?
1: 모르겠어요. 이거 힘을 줬다가 풀고 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각자 다들 보컬만의 이 습관이 있긴 있어요.
1: 어떻게 하세요?
0: 저는 약간 손가락을 이렇게 올렸다가 막 내렸다가 올렸다가 저는 이렇게 위아래 많이 합니다.
1: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하시는구나.
0: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보라님께서 나작춘이라는 줄임말은 효정님이 만든 건가요?
1: 아, 원래는 제가 나의 작은 청춘에게라고 불렀었는데 네. 크래커 오빠가 나작춘이라고 그냥 계속 불렀어요.
0: 요즘엔 안 줄이면 다 죽는 병이 있어요.
1: 네, 그래서 그냥 괜찮은데 나작춘? 이래서 나작춘으로 하게 됐습니다.
0: 나작춘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4부로 돌아

0: 아, 우리 너무 수다 떨었다.
1: 네.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아주 또 햇살처럼 밝은 에너지를 가진 오마이걸 효정 씨가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1: 네.
0: 가광 초대석
2: 너를 만나.
0: 우리 좀 잘 맞는다.
1: 그래요?
0: 괜찮은데요. 오늘 효정 씨와 또 재밌는 코너를 해보기 앞서서 윤정호님께서 우리 쩡이 보러 왔어요. 쩡디의 보이스는 휴먼 가습기예요. 듣고 있으면 촉촉해져요.
1: 어, 진짜요? 저 약간 근데 호흡이 없는 보컬이긴 한데.
0: 맞아, 호흡을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1: 그렇긴 한데 감사합니다.
0: 아무튼 네. 그 마음이 촉촉해진다. 손보라님께서 쩡디님 목소리를 낮에 듣게 되다니 날씨가 좋은 푸르른 날 같은 목소리예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되게 그러니까 이 밝은 기분 좋은 에너지라는 얘기를 계속 해주시네요.
1: 아, 감사해요.
0: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밤에 어떻게 DJ를 하시는 거예요?
1: 이들

0: 자, 1번 음악 앨범의 DJ 이현우 씨는 땡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무엇의 아버지일까요?
1: 불김.
2: 표정.
0: 불김.
3: 음악.
0: 딩동댕. 아 땡.
2: 표정. 어. 커피.
0: 딩동댕동. 자, 감사합니다. 조정식의 FM 대행진 식디는 방송에서 나는 땡땡상이다라며 꾸준히 어필하는데요. 대형 연예 기획사
2: 표정.
0: 중 하나인 효정.
2: SM.
0: 딩동댕.
3: 어이없네.
0: 갈게요. 3번 키스터라디오 한혜 씨의 DJ 애칭은
1: 효정.
0: 폴킴.
3: 샴디.
0: 딩동댕. 아. 갈게요. 미스터라디오를 진행하는 DJ 두 분의 이름을 알려주세요.
2: 효정. 효정. 윤정수 선배님, 남창희 선배님.
0: 딩동댕. 아. 다음 문제 갈게요. 쿨FM 스튜디오가 있는 이곳은 KBS 신관이다 별관이다
1: 폴킴.
0: 폴킴. 공간. 딩동댕. 아, 이건... 박명수의 라디오쇼는 올해 몇 주년일까요?
1: 폴킴.
0: 폴킴.
3: 3주년.
0: 땡.
2: 효정. 20주년.
0: 땡.
2: 어? 오래됐는데? 효정. 15주년.
0: 땡.
2: 어.
1: 폴킴. 16주년.
0: 땡.
2: 오래됐는데? 20년 넘었죠?
0: 아, 올해 22년? 11주년입니다. 아~ 올해 1월 1일이 11주년이었어요.
2: 아, 근데 진짜 오래되긴
3: 아~
2: 하셨죠?
3: 아, 진짜 11년 동안 하신... 저 근데 제가 3년이라고 한 거예요?
0: 네. 아~

0: 아 진짜 저희 근데 벌써 네. 노래 듣고 올 시간인가요?
1: 맞아요. 네.
0: 우리 노래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뭐죠?
1: 이 노래는 주변을 많이 둘러보라는 의미로 만든 곡인데요. 네.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 좀 많이 챙기세요.
0: 아니 근데 네. 그거 아세요? 우리 한 번도 같은 분의 노래 두 곡 이렇게 이어서 들은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2: 있나요? 태석은 보통 그렇게 하죠.
0: Look around 듣고 올게요.

0: 네, 꾀꼬리의 Look Around 듣고 왔습니다. 아니 누가 꾀꼬리가 한국말도 잘한다고 어머. 문자를 보내주셨더라고요.
1: 아, 감사합니다. 꾀꼬리입니다. 네.
0: Look 골라 아니에요? Look Around예요.
1: Look Around.
0: 어떤 말이 또 Look 골라 아니냐고. 4590님께서 오늘 폴 안 풀리네.
1: 그러니까요.
0: 생각해보면 풀린 날이 많이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1: 아 진짜 아직까지 좀 아직 그러세요?
0: 항상 그 우리 청취자분들께 항상 호되게 당하고 있습니다.
1: 어, 그래야지 재밌어요.
0: 맞아요. 네. 우리 그런 관계고 다음 것도 한번 소개해볼까요?
1: 네. 천민지님께서 노래가 참 달달하다라고 맞죠. 해주셨어요.
0: 이 노래는 또 타이틀곡이랑 분위기가 완전 달라서 이 두 곡 연달아서 듣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네. 차분해요 이 노래.
0: 5212번님께서

0: 저랑 가비님이랑 우리 폴킴님이랑 유원님은 함께 가셔야 되고.
1: 아, 그 후배가 나구나.
0: 어, 네, 네, DJ 후배님.
1: 아, 예, 선배님 불러주시면 네. 당연히 알겠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0: 등산 좋아하세요?
1: 아, 지금부터 좋아하겠습니다. 등산이 너무 좋아.

0: 같이 노래하고 들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1: 오늘 정말 그 뭐랄까 제가 모르는 우리 제작진의 그 찐 애인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저도 기분이 너무 좋고
0: 감사합니다.
1: 약간 더 진짜 우리 가족이 온 것처럼 그쵸?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0: 그쵸?
1: 종종 놀러 와주시고 네. 저도 놀러 갈게요.
0: 네, 놀러 오세요.
1: 네, 놀러 가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커피 10잔 그때 다시 저 챙겨올게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0: 네.
1: 자. 오늘 볼륨을 높여도 생방 맞죠?
0: 맞습니다.
1: 네, 저도 볼륨 자주 들을게요. 조심히 가시고 저희는 노래를 듣고 올까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씨 조심히 가세요.
0: 안녕히 계세요.
1: 안녕.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이라도 폴디 목소리 들으니 월요병이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오래오래 함께해요. 상 받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6807님께서 얼른 국밥 드시러 가세요. 그러니까 오늘 국밥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또 이제 보컬 레슨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발성쌤 만나러 가야 됩니다. 가서 여러분들 안부 전해드릴게요. 내일은 폴짝데이. 여러분의 덕질 스토리와 최애 가수의 노래를 들으면서 수다 떠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일도 많이 놀러 오실 거죠? 오늘 끝곡은요. 우리 또 피디님에게 정말 어울리는 그런 곡입니다. 아이브의 I am 들어볼 예정이에요. 더 중요한 건요. 피디님이 직접 이 곡을 고르셨어요. 약간 네 그냥 긍정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 나 닮았어. 몰라. 자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여러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구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작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강원권에서 양방향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양양 쪽으로는 서석터널 안에서 작업 중이라 2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내촌 나들목 부근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서울 쪽으로는 인제 부근입니다. 기린 3터널 부근에서 기린 1터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이고요. 하월곡 램프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묵동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도봉지하차도 중간 지점에서 월계 1교 쪽으로 작업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 쪽으로는 군자교에서 장안교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1차로에서 차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0: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5: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4: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공부도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해요. 굿잡이라는 말에 뭔가 약간 완벽하게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한편으로는 또 멋지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만하면 잘했지라는 말 들을 때 아, 그만하면 좀 자극받는 스타일이신지 아니면 그치? 그만하면 잘했지. 아, 이제 밥 먹고 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가비의 스플 라디오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죠? 오늘 안내 자세히 해드릴게요. 먼저 2부에서는요.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슈퍼 라디오의 AI죠. 게스통의 뉴스통이 요즘 핫한 트렌드 소식과 청취자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식까지 알려줄 거고요. 어디에다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내 편 좀 들어줬으면 하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 묶어서 가비 블레스 유에서 들려드려요. 그리고 3, 4부 월요일엔 연애 이야기 해보는 시간 스트리트 연애 파이터 준비했어요. 가수 솔비씨, 모델 정혁씨 함께 해주십니다. 일상 이야기, 자랑할 것들, 위로받고 싶은 이야기들 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슈퍼라디오 골뱅이 kbs.co.kr 매일

0: 양평에서 한옥 카페를 운영 중인 김성화라고 합니다.
1: 아, 성화님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카페 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0: 저가 작년 8월에 오픈을 해서 지금 9개월 차 되고 있습니다.
1: 아, 네. 정말요?
0: 네네.
1: 그러면 지금 열정 완전 넘치실 때다. 그렇죠? 1년 안 됐으니까.
0: 그렇죠. 지금 열정이 넘쳐 흐르죠.
1: 한옥 카페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긴 한옥 카페예요?
0: 저희가 네. 전통 컨셉으로 한옥 컨셉으로 나가고 있는데
1: 네.
0: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시그니처 메뉴가 쌍화차거든요.
1: 아하.
0: 네. 그런데 쌍화차, 대추차, 계피생강차, 오미자차 이렇게 한옥 컨셉으로 세트 메뉴를 구성해서 알차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1: 궁금한 게 일반 카페 아니고 한옥 카페를 차리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0: 네, 있습니다. 제가 약간 네. 성향이 네. 좀 남들이랑은 좀 특별하게 네, 나가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1: 저 알아요. 그런 네, 네 저도 그래요.
0: 그래가지고 좀 특색 있게 가고 싶어서 한옥 카페 컨셉으로 하게 됐고요.
1: 네.
0: 그리고 이제 전통차만 판매하다 보면은 네. 아무래도 이제 젊은층 손님이 조금 뜸할 것 같아서
1: 네.
0: 커피 메뉴도 제가 다양하게 구성을 해놨죠.
1: 어떻게 9개월 돼가는데 네. 어떠세요? 매출 어떠세요?
0: 요즘에는 좀 감사하게도 네.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1: 요즘에 웨이팅 해야지 먹을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죠?
0: 그런 건 아닙니다.
1: 뭔가 손님들과 에피소드도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0: 그렇죠. 에피소드도 다양하게 많은데
1: 네.
0: 뭐 제가 사연 보낸 것도 에피소드도 있었고
1: 네.
0: 그리고 또 추가로 하나 남는 사연이 있어요.

0: 왜요?
1: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0: 네.
1: 이제 나가시면서 야 이제 우리 몸 챙기자 이러고 나가셨어요.
0: 네.
1: 근데 한 5분 10분 있다가 갑자기 그 두 분이 들어오시더니
0: 네.
1: 사장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0: 아 바로 그 속세의 맛이 땡기셨구나.
1: 그런 것 같아요. 웃겨가지고.
0: 그럴 일들이 많은 것 같은 게 이 네. 지금 제가 사장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요. 카페 사장님 네네. 중에서 그냥 커피 내려주시고 이렇게 조용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다 하나 하나 더 챙겨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1: 아 맞아요.
0: 그런 재질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1: 좋게 봐주시니까 감사하죠.
0: 아니 근데 슈퍼라디오도 네. 자주 들으셨는지.
1: 네네네 맞아요.
0: 진짜 들으셨어요?
1: 정말요. 진짜 들었어요. 왜냐면은
0: 네.
1: 제가 가비님을 네. 그 우먼파이터 나올 때부터 되게 우먼. 좋아했거든요.
0: 정말요?
1: 네 저 진짜 팬이었어요.
0: 어 정말 몇없는 남성 팬 분이세요.
1: 되게
0: 네.
1: 멋있게 느껴졌거든요 사실.
0: 오 마이 갓.
1: 근데 이 슈퍼라디오를 들을 때 또 다른 반전 매력이 있더라고요.
0: 어떤 매력이죠?
1: 뭐냐면
0: 네.
1: 이 TV에서

0: 나오잖아요.
1: 네네.
0: 되게 여성스러운 면도 있으신 거예요.
1: 제가 목소리는 좀 예쁘게 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0: 되게 예쁘세요.
1: 감사합니다. 원래도 약간 네. 센 캐릭터 좋아하세요?
0: 저 약간 센 캐릭터 좋아하긴 합니다.
1: 예를 들면은 또 어떤 캐릭터 좋아하세요?
0: 예전에 이제 제시 같은 그런 스타일을 좋아했었거든요.
1: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0: 네, 근데 네. 저 반전 매력의 소유자세요.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카페에서 네네. 혹시 슈퍼라디오 틀어놓고 계세요?
0: 아, 카페에서는 그렇죠, 아쉽게도 그렇죠. 슈퍼라디오는 그쵸, 틀 수가 없고
1: 그쵸.
0: 제가 이제 네. 외근 나갈 때 라디오를 항상 제가 12시에서 2시 사이에 외근을 자주 나가거든요.
1: 아, 그때 그럼 들어주시는 거구나.
0: 네. 맞아요.
1: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0: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좋은 네. 목소리 들려주셔서.
1: 앞으로도 저희 슈퍼라디오 많이 들어주시고요.
0: 네네네.
1: 네, 재밌는 사연도 있으시면 보내주시면 제가 많이 읽어드릴게요.
0: 아우, 감사합니다.
1: 네, 성화님 좋은 하루 보내세요.
0: 네, 가비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7633님. 아, 너무 제가 말했잖아요. 청취자님들 너무 귀여우시다고. 네, 동물의 숲같이 우리 이렇게 작고 귀엽게 또 이제 손님들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월요일부터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연 볼게요. 8653님. 점심시간에 짬뽕 먹었는데 오늘따라 앞치마 가져가기가 귀찮은 거 있죠. 그래서 그냥 먹었더니 옷에 짬뽕 국물 다 튀었습니다. 평소에 앞치마 할 때는 국물 하나도 안 튀더니 꼭 안 하고 먹은 날에만 튀네요. 그쵸? 에이, 불길했어요. 앞치마 가져가기 귀찮은 그때 꼭 해야 돼요. 특히나 짬뽕 같은 경우에는요. 후루루 짭짭, 후루루 짭짭 이렇게 먹는 느낌이기 때문에 잘 튈 수 있거든요. 또 짬뽕 국물이 엄청 튀나요. 아, 하얀 옷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꼭 안 하고 먹은 날에만 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앞치마 할 때는

보니까 자꾸만 손이 핸드폰으로 가기는 합니다. 써니님 잘하셨어요. 대단해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AI 중에 가장 목소리 좋은 게스통의 뉴스통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비비의 분파, 시스타의 Shake It.

0: 이바비의 슈퍼라디오. 굿 아프터눈. 자, 오늘은 또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볼까? 어머, 뭐가 또 이렇게 많아? 하이 게스톤. 오늘 인터넷에 떠다니는 핫한 이야기들 핵심만 쏙쏙 긁어다 줄 수 있어?
1: 환영합니다.

0: 있더라고. 잠기가 너무 어두운가 봐. 아, 개스통. 그러면 앞으로 나도 아침 10시에 그 알람으로 좀 깨워줄 수 있어?
1: 아침 10시면 알람 없이 일어나세요.
0: 미안한데 난 11시 일어난 사람이라서 10시면 알람이 필요해. 너 자꾸 이럴래? 그냥 좀 깨워주면 되잖아.
1: 네, 알겠어요.
0: 잠깐 지금 한숨 쉬었어? 뭐야? 나 느꼈어요. 점점 발전해. 이번에 그냥 넘어갈게. 오케이? 넥스트 뉴스.
1: 2. 님이 정리 소식 보내주셨습니다. 맨날 버리지 못해 10년 전 옷에 신발까지 갖고 있었는데요.

문이 조금 열려있는 거예요. 누가 봤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그날 하루 너무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그랬습니다. 010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약간 그런 날이었을 것 같아요. 좀 창피한 날 약간 그날 이제 이불에서 이불킥하게 만드는 그냥 그런 날. 아, 누구나 있잖아요. 오늘 그런 날이었네요. 아, 근데 아유, 나중에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 될 거예요. 근데 의자가 부서졌는데 다치진 않으셨어요? 아, 의자가 왜 부서져 진짜? 아, 어이없어. 나빴지 이거는 의자가. 아니, 왜 의자가 왜 부서지는 거예요? 이거는 본업을 잘 안 한 거야, 의자가. 지금 본업을 다 잘해야 되는데 본업을 안 한 거예요. 부서지고 난리야, 진짜 창피하게. 괜찮아요.

가비의 Super Radio. 잠시 후에는 솔비, 정혁 씨와 함께합니다. Street 연애 파이터 같이 하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로이킴의 Smile Boy 듣고 3부로 가 있을게요.

0: 브랜드 대상
1: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2: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눠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3: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

0: 그리고 같이 먹는 친구들에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찍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궁금해요. 당첨자 많은데요. 당첨자 명단은 가비의 슈퍼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오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스트릿 연애 파이터 함께하는데요. 연애 어렵지 않아요. 왜냐고요? 무림 고수 같은 연애 고수 두 분이 계시거든요. 솔비 씨, 정혁 씨. 잠시 후 광고 듣고 모실게요. 광고 주세요. 우리 언제나
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0: 그래도 어느 쪽에 더 가까운
1: 저는
0: 편이세요?
1: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0: 집에서
1: 데이트하는 거.
0: 뭐 OTT 보고 네. 뭐 시켜 먹고 이런 연애
1: 그런 거 좋아하기는 해요. 가끔 나가야 재밌더라고요.
0: 정혁 씨는요?
2: 전 상대방한테 다 맞춰줘요. 그래서 사실 뭐 외향적인 취미가 있을 수도 있고 내향적인 취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 두 개가 다
2: 그
0: 감당이 돼요?
2: 안에 교집합이 분명히 있어요. 뭐 밖에 나가도 음악을 들으러 갈 수도 있고
1: 뭐
2: 집에 있으면 게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맞추는 거를 사실 물어보고 한 다음에 같이 취미를 즐기면 되는 거라서
0: 정혁 씨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외향적이신 분 같아요.
2: 저 근데 완전 내향
0: 내향적이세요? 네.
2: 저는 밖에 나가는 별로 안 좋아해서.
1: 잠깐만 그럼 MBTI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희? 솔비.
0: 저는 INFP.
1: INFP시구나. 네. 어떻게 정혁님은 어떻게 되세요?
2: 저는 INTJ예요.
1: INTJ시구나.
0: 완전 반대죠.
1: INTJ세요?
2: 네, 저 INTJ.
1: INTJ 안 같으세요?
2: 뭐 그래요? 어떻게 보이시는데요?
1: INTP 같은 느낌?
2: 그래요? 네. 저 계획적이지 않아 보이세요?
0: 네. 계획적이지 않아 보이는데.
1: 아니 그렇진 않은데 뭔가 자유로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었어요.
2: 아 근데 저는 통제형 J이긴 한데 네. 그 약간 통제라는 게 사실은 네. 쉽게 얘기해서 뭐 얼만큼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죠. 너의 그 약간의 그 크기는 뭐 간장 종지다. 큰 강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의 이제 J로서의 제안을 두는 게 사실 J거든요. 그게 울타리가 굉장히 넓은 편이죠.
1: INTJ들한테 이제 INTJ랑 연애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네. 간택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0: 아, 그러면 INTJ들은. 그 무조건 그 INTJ가 네. 좋아야지 할 수 있다는 네. 거네요.
1: 내가 아무리 좋아해도 네. 될 수 없는 게 INTJ. 무조건 간택받아야 된다고 그러던데 맞나요?
2: 호기심이 좀 있어야죠.
1: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
2: 일단 1차적으로 호기심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좀 대화를 하면서 자기도 네. 모르게 일단은 다 호구조사를 합니다.
1: 그러니까. 네,
2: 그렇죠. 그게 이제 J의 요소인 거죠.
1: INFP 같은 경우에는 연애했을 때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플러팅이 네. 예쁘게 입기라고 하는데 솔비 씨 어떠세요?
0: 아니 저는 근데 네. 저는 끼는 많이 부려요.
1: 근데 맞아. 네. 왠지 잘하실 것 같아요. 플러팅을. 네,
0: 근데 INFP라서 그런지 네. 10번 찍으면 넘어가긴 해요.
1: 상대방 10번 찍으면
0: 별로 남자를 보이지도 않았는데 10번 찍으면 넘어가긴 하더라고. 오케이.

0: 있고 별 생각 없이 말하고 헤어졌어요. 왜냐면 남친에게 학회는 일상과도 같았고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학회는 좀 달랐습니다. 일단 남친 SNS 스토리가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와인잔, 감성 브런치, 에펠탑을 배경으로 찍은 노을 사진. 아니 잠깐만요. 이런 사진이 학회 맞나요? 교수님 쫓아다니느라 피곤해 죽어야 학회 아닌가요? 근데 왜 분위기가 왜 러브스토리인 파리 재질인 거죠? 그러던 찰나 전화가 왔습니다. 학회는 어땠어?
1: 응? 뭐 학회가 다 똑같지 뭐.

0: 교수님이랑 같은 조교들이랑 다녔지.
1: 근데 사진 보니까 여자 손 보이는 것 같던데.
0: 아, 최조 교수님인가 보다. 아 맞다, 나 내일 학회 끝나고 며칠 더 있다가 들어갈게.
1: 갑자기?
0: 멀리 비행기 타고 온 김에 그 옆 나라들 관광도 하게.
1: 누구랑?
0: 다 같이.
1: 그날 이후 남친의 SNS를 뒤지고 또 뒤져서 같이 간 최조교라는 사람을 알아냈고, 결국 그녀가 남친과 대학교 1학년 때 캠퍼스 커플이었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저 멀리 사랑의 도시에 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첫사랑과 함께 있다는 사실이요. 남자친구는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갔을까요? 정말 아무 감정이 없어서 그냥 말 안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숨기고 싶어서 말을 안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0: 대학교 때 사귄 첫사랑 여자친구랑 학회가 있는 남자친구 어쩌면 좋을지 피님이 지금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1: 네. 네.
0: 저 지금 되게 기분 나빠요. 이
1: 사연. 저도요. 저도 엄청 읽으면서 기분 감정이 올라오는데.
0: 와 이거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되죠?
1: 이거는.
0: 아, 잠깐만.
1: 난 파리로 갈 것 같아요.
0: 잠깐만, 10년 전일 거예요? 10년 전에 연인과 함께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1: 네.
0: 그런 거를 나한테 얘기해주지 않고 지금 갔다. 오케이,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불안한 요소가 될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이 스토리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는 건요. 문제가 좀 있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정혁 씨? 이거 남자 입장으로 한번 궁금하긴 해요.
2: 아니, 뭐 남자 입장도 입장인데 그 사연을 좀 보니까 일단은 네. 남성분의 캐릭터가 좀 보이잖아요. 학회에서 네. 공부를 그쵸? 하시는 분이면은 그쵸? 이게 이제 INTP 같은 느낌의 좀
0: 맞죠.
2: 좀 대본이 좀 보여서 네. 제가 좀 읽긴 했는데 사실 뭐 이런 캐릭터들은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충분히 두 분이 기분 나쁠 수 있는 상황이 뭐냐면은 네. 10년 전에 만났던 사실조차도 아 네. 그랬었나 할 수도 있고
1: 아 말도 안 돼요.
2: 아 왜냐면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1: 아유, 그렇다고
2: 근데 이제 그거죠. 이런 얘기들을 미리 얘기해 줬으면은 네. 사실은 이제 여자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인데 그게 없으니까 조금 아쉬운 상황이 생긴 것 같아요. 네.
0: 아 이게 좀 불안해. 왜냐면 하루 종일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해외에서.
1: 나는 열받아요.
0: 파리에서. 이거.
1: 그리고 심지어 파리야. 난 너무
2: 죄송한데 내가 그 공부하러들 네. 가신 거 아닌가요? 지금 학회 그 때문에.
1: 안 돼요. 안 돼요.
2: 이게
0: 아, 너무 싫어요.
1: 같이 갔어야 돼.
2: 지금 해외 네. 단체로 일을 하게 가면은 네. 일하느라 바쁩니다. 네.
0: 아, 잠깐만. 네. 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루 종일 붙어있는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 전 남자친구랑 함께하면 없던 기억도 다시 올라올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싫긴 한데 생각해보세요. 네. 근데 나한테 구구절절 사실 오늘

0: 달라졌잖아요.
1: 그러니까 스토리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다는
0: 그리고
1: 자체가.
0: 뭔가 파가지고 그 최조규에 대한 정체까지 알아냈잖아요. 이거는 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 여자의 촉이 있다고 봐요, 나는.
1: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돌아왔을 때 이야기 하실 거예요? 정영님, 네. 괜찮으신 거 맞으세요?
2: 아,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1: 아, 왜요? 네. 왜요?
2: 아니, 이제 뭐,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네. 네, 너무 두 분 다 화나셔가지고. 네. 아니, 왜냐면 진짜.
1: 안 낼 수도 있죠.
0: 아니, 왜냐면
1: 맞아요.
0: 우리가 또 N이라서 자꾸 상상이 나가요.
2: 저도 N이긴 한데, 네. 이제 네. 뭐, 진짜로 지나간 연인이라서 사실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네. 파리에 왔기 때문에 저도 파리를 가본 사람으로서, 파리 가면은 저도 사진 안 찍는데 사진 찍게 되더라고요.
1: 아. 네. 아,
2: 그러니까 뭐 스토리 올리고 하는 것들 파리기 때문에 가능한 걸 수도 있고.
1: 아, 그렇지. 다른 데 간 게 아니라 파리니까.
2: 뭐 아니면은 전 그런 걸 수도 있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남자들끼리 이제 학회 이제 공부를 하러 뭐 이제 연구를 하러 갔다고 하면은 사실 좀 약간 심심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혼자 또 이제 뭐 홍일점이시잖아요.
1: 네네네.
2: 분위기를 또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아. 사진 찍어 올려야지. 아. 사진 한번 올려봐야지.

0: 내가 그
1: 여기는 지금 헤어질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지금 헤어졌어요.
2: 아니 근데 관광 더 하고 온다고 했는 거는
0: 그것도 심지어 다른 나라를 갔다 온대잖아요. 너 그럼 너가 일로 들어오면 안 되라는 그러니까. 얘기도 아니고 나는 이런 상태로는 계속 연애 못 한다. 이미 이렇게 시작 남자친구가 먼저 말을 꺼내줘서 아 내가 사실 이랬는데 이게 뭐 10년 전 여자친구였긴 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감정 없고 그러니까 확신을 줘야 돼요 결국에는.
2: 아 네, 근데 그쵸? 만약에
0: 그런 성격이 싫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해주는 게 사실 맞아요. 이 얘기를 무조건 하고 갔으면 됐습니다. 거야. 네. 그러니까 별일 아니겠지라고 얘기했지만 네. 이거를 이제 알아버린 이상 불쾌할 수 있죠.
0: 불쾌하고 네. 앞으로 뭐라든지 어디 학회를 가든지 의심이 간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2: 잠깐만 저희 음악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갈 것 같아요.
1: 진정하세요.
2: 어반 작가파의 보통의 연애 듣고 올게요.

0: 바비의 슈퍼라디오.
1: 아, 저희가 지금 네. 음악 나가는 동안 열띤 토론회 현장에 있었는데요.
2: 정말 뜨거웠어요. 네.
1: 어, 어떤 사연보다 솔비 씨가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이 사연에 대해서는.
2: 그러니까 이미 저는 남자친구의 네. 태도에 대한 부분이 네. 별로였다.
1: 잠깐만, 경험담이 네? 있으신지 궁금해지. 아니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시?
2: 아니 그런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냥 얘기를 했으면 네. 훨씬 더 이렇게 쿨하게 보내줄 수 있는데 그렇죠. 마치 네. 나를 계속 파고들게끔 만들었던 그 현실 그게 너무 싫은 거죠.
3: 대체적으로 어. 이런 얘기를 할 때 보통 많이 하는 얘기가 네. 너가 알면 기분 나쁠까봐 얘기
1: 그렇지,
3: 안 했어.
1: 그 얘기
3: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2: 너가 알면 기분 나쁠까봐. 네.
3: 너가 알면 기분 나쁠까봐.
1: 내가 별일도 아닌데.
2: 내가 알아내면 기분 나쁠까봐 나는.
3: 그러니까 내가, 너가 어떻게 내가... 알아본 거야? 너 좀 별로다.
2: 아니 그럼 당연히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아. 당연히 누구랑 갔는지 다 이렇게 궁금할 수 있잖아.
1: 근데 이게 막 진짜 여러 번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 한두 번 정도 알아보고 좀 불안해서 찾아봤다. 이건 저는 그렇게까지 정떨어질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내 핸드폰을 다 훔쳐보고 내 뒤를 캐고 밟고
2: 그치, 그게 이랬다가 아니니까.
1: 이러면 정떨어져요. 근데 이거 한 번 이랬다고 정떨어지는 맞아. 건 저는 좀
2: 그건
1: 아니라고
2: 안
1: 봅니다.
2: 돼요.
1: 성혁 씨. 성혁 씨 저는 예, 아니라고 봐요.
3: 예 알겠습니다.
2: 너무 나쁜 남자야.
3: 저요?
2: 아니 만약에 그게 진짜 그게 정떨어지는
3: 제가 지금 나쁜 아니, 남자가 아니, 된 거예요?
2: 만약 그 포인트가 정떨어지는 포인트라면 너무 나쁜 남자예요.
3: 아, 그러니까 좀 무섭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1: 아,
3: 거죠.
1: 무섭다라고 예.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막 너무 진짜 계속 평소에도 그랬고 이러면 더 무서울 것 같고 참 한 번 정도 이런 거면은 아 많이 불안했나
2: 아니,
1: 봐.
2: 그럼 뭐 AI랑 연애하지.
1: 아 근데 맞아.
2: 사람이랑 연애해서 감정을 사랑해 하고.
1: 그럼 정혁 씨는 몰래 안 찾아보고 안 알아보고 그러세요? 이 의심 갈 때도?
3: 저요?
1: 네.
3: 어, 의심 가는 연애를 한 적이 없어서.
2: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의심을 안 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3: 왜냐면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거 있으면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당연히 이제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지 좋은 연애를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많이 믿으려고 하죠.
1: 여자친구가 바람나서 헤어진 적 없어요 혹시?
3: 아유 왜 없겠어요.
1: 네. 하지만 믿는다.
3: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으면 이제 끝나는 거고.
1: 네. 아 끝내면 되는 것을 뭐하러 이렇게 그쵸, 진땀을 그쵸. 빼냐.
3: 이게 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약간 의심이잖아요.
1: 그쵸,
3: 결국에는 의심이죠. 바람이 펴졌어. 네. 그럼 그때 정리하면 되는 거고.
1: 오. 네. TJ들이 이래요. 네, TJ예요. 전형적인 TJ예요. 아, 네. 뭐 했어? 아 그럼 끝내. 근데 이제 우리 FP들. 네. FP들은 참을 수, 내가 속기 싫은 거야. 일단 나를 속였다. 여기서부터 배신감이 시작되기 때문에.
3: 제가 네. 너무 티라서 죄송합니다.
1: 아니요. 티가 네. 필요합니다. 너무 또 우리가 F로 역으로 가면 안 되고요. 티가 필요합니다.
3: 알겠습니다.
1: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저희 앞으로 연애 고민 사연이 하나 더 왔는데 이거는 정혁 씨가 소개해 주세요.
3: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된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 근데 요즘 아주 미치겠는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 제 여자친구가요. 아, 이 비밀 연애의 진심입니다. 아니, 저는 너무 예쁘고 좋아 죽겠으니까 막 SNS에 막 자랑하고 싶고 막 친구들한테도 막 알려주고 싶고 막 그러거든요. 자기야. 아, 자기랑 찍은 사진 그 저기 별스타에 한번 올려도 돼? 어? 올려도 돼?
1: 안 돼. 그걸 왜 올려?
3: 아 자랑하고 싶으니까 우리 자기 너무 이쁘잖아.
1: 아, 뭘 자랑해. 내가 물건도 아니고 그냥 자기랑 나만 좋으면 된 거 아니야? 뭘 그렇게 알리려고 해.
3: 아니 그 키톡 프사도 못하게 하고 아니 별스타 사진도 못 올리게 하고 아 자기 좀 이상한 거 같아.
1: 난 자기가 더 이상해. 왜 굳이 막 나 연애해요 이런 걸 알려야 돼? 그냥 조용히 우리 둘만 좋으면 된 거 아니야?
3: 자기 혹시 내가 막 창피해?
1: 아 아니 나는 그냥 자기랑 짜릿한 비밀 연애가 하고 싶어.
3: 아니 우리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무슨 비밀 연애야.
1: 아 연예인만 비밀 연애 하라는 법 있어? 일반인도 충분히 비밀 연애.

0: 진짜 연예인이
1: 일반인.
0: 아닌 완전 네. 일반인. 근데 일반인으로 살아본 세월이 길지 근데, 않으시니까 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
2: 아니 근데 만약에 일반인으로 그냥 연예인이 아니어도 그럼 더 싫을 것 같은데요. 나를 공개하는 진짜? 게.
0: 정말 저는 연애 완전 공개 연애하고 싶. 그러니까 맨날 올리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은 올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왜냐면 숨기는 게 싫기도 해요.
2: 그러니까 숨기는 건 아니지만 네. 굳이 그거를 막 계속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1: 뭐
2: 근데 이건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1: 보여주는 걸 수도 있고 추억을 남기는 걸 수도 있잖아요.
2: 근데 그 추억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네. 모르는데 그렇게 거기에 남겨가지고
0: 잠깐만 그쵸? 근데 자기야 왜 내 사진 공개 안 했을 때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라고 얘기하는 거 나 싫어.
1: 우리 아니, 이미 헤어질 거는가?
0: 설비 언니세요.
1: 그럼 헤어지든지 말든지 헤어지든지 말든지 아 너는 나를 그 평생 갈 생각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2: 우리의 사랑은 우리만 좀 진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누군가의 시선으로부터 막 뭐 이렇게 계속 얘기 듣는 게 나는 그게 불편할 것
0: 근데
2: 같아요.
0: 있어요. 솔비님 같은 경우가 있는 게 우리 둘만의 프라이빗한 러브가 더 좋고 막 뭔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되게 이제 긴밀하게 우리끼리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너무 남자친구는 올리고 싶어하고 여자친구는 싫다고 하니까 이게 둘이 타협이 안 되는
2: 저는
0: 거잖아요.
2: 저는 여자친구 입장이 너무 그래서 이 사연에서 이해가 가서
0: 진짜 딱 한 장 올리는 것도 싫은 거예요?
2: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SNS를 정말 일기처럼 일상을 다 공유하는 네. 그런 성향이라면 괜찮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일상도 이렇게 공유를 잘 안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남자친구가 나랑 관계없이 내가 올리는 것도 아니고 네. 남자친구

0: 그 인위적인 걸 싫어하는 것 같아.
1: 그러면은 정혁 씨는 SNS에 연인 사진을 올리면 헤어지고 나면 다 삭제를 하시는지 아니면 좀 그냥 두시는지.
2: 애초에 자연스럽게 삭제가 되는 걸 올리죠. 게시물이 아니라 스토리를 올리면 상관없는 문제고요.
0: 아니 스토리면은 좀 다르긴 한데 게시물로.
2: 그럼 스토리로는 충분히 많이 올리실 거예요?
0: 아니요.
2: 저도 제 게시물에 남는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티는 낼 수 있다는 거죠. 아, 뭐 티, 지금 이 지금 남자친구분 사연처럼 네. 뭐 게시물 올리는 게 아니라 티를 내달라는 것뿐인데 뭐 메시지 톡 있잖아요. 네.

0: 그래도 여성분에 대한
1: 어디에서 다정한 남자를 좋아하는 거야 지금 네. 언니가
2: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네네. 지금 말씀드려야 되니까 네네.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같이 고르는 어떤 이
0: 그렇죠. 아, 물론 그것도 네.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제일 핵심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아니다 하여 신고 갈 곳도 없다 안 살래 할 때 있잖아요. 네. 이때

0: 좋아요.
1: 내 와이프라면 꽃 선물을 이렇게 가끔씩 하면 와이프가 싫어한다고 하더라도 해줘야죠.
2: 아니 또 꽃이야라고 하길래 이거 그냥 이렇게 끄는 게 아니라 이거 또 치우면 얼마나 걸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남자 입장에서 그런가? 안 사야지 할 수 있잖아.
3: 꽃이 아무리 쓰레기가 될지언정 그 순간의 감정을 선물하는 거잖아.
2: 아니 자기야 자기가 이거 갖고 싶지 않다 했잖아. 나 이제 안 사준다니까 이렇게.
1: 정말.
3: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어떤 뭔가 대단한 일을 하나 해줬는데 본인 생각했을 때 대단한 일을 했는데 거기에서 뭔가 칭찬이 바로 오지 않으면 흥미를 확 떨어뜨리기 생각하는 것 같아요. 흥미가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2: 그러니까 이제 선물이라는 거는요. 네. 사실 그 사람의 리액션을 보는 겁니다.
3: 그렇죠. 맞아요.
2: 이게 또 좋은데 또 꽃이야. 이러면은 사실은 주는 사람의 입장도 사실 별로 생각이 좀 그렇게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1: 아니 그런 거랑 같죠. 뭐 인형 받았을 때 가끔씩 그 인형 계속 데이트하는 내내 들고 다녀야 되니까 이거 인형 왜 이거 사줬어? 다른 거 불편하잖아. 이럴 수 있지만 그 인형 침대에 놓고 같이 자요.
3: 그렇죠.
1: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당시에 그렇게 말했어도 이 사람한테 이게 소중하게 느낀단 말이죠.
3: 그러니까
1: 인형도 그런 개념이고 꽃도 그런 그럴 수 있다는 맞아. 거죠.
3: 그래서 근데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또 아예 그냥 안 해버리기도 하고 하니까 또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요 1884님 무조건 저는 이제 꽃을 받고 싶어요. 꽃을 좀 사주실 수 있나요? 라고 몇 번 요구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2: 근데 저는 이거를 약간 정중하기보다는 귀엽게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 꽃 줘. 나 꽃 받고 싶어.
3: 좋다.
2: 나 왜 꽃 안 줘? 이렇게 그냥 귀엽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좀 더 재밌지 않을까. 맞아.
3: 근데 싫다며 그러면 지금은 좋아. 나 꽃 줘.
2: 나 너무 좋아하는데.
1: 저는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3: 어떻게요?
1: 예쁜 꽃병을 사셔서 직접 꽃을 담아 놔.

0: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가비의 슈퍼라디오.
5: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가비의 스페셜 기프트들 어떤가요? 다 가져가고 싶다고요? 알겠어요. 이거 모두 드릴 테니 전부 가져가세요. 2시엔 가비가 내려와. 스트리트 연애 파이터 너무 재밌지 않나요? 진짜 시간 가는지 모르겠고, 월요일만큼은 노래를 안 듣는 거 어떠세요? 제가 제안합니다. 월요일에는 스트리트 연애 파이터 열심히 드시고 노래는 다른 요일에 드릴게요. 내가 지금 사랑에 관심이 없지만 다른 사람의 연애 이야기는 들어도 들어도 참 흥미로워요. 혼자 끙끙 앓는 고민이 있으면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내일은 아이키, 스테이시, 윤씨랑 앙앙앙 함께합니다. 끝곡이에요. 터치드의 야경. 그럼 바이.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0: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오늘 콩 게시판 출석 1등은요 누군가요?
1: 최은주
2: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사실은 뭐 콩 게시판을 보면 네. 본인이 또 알 수 있죠.
0: 거의 알 수 있죠.
2: 뭐, 예. 뭐 정확하게 예,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은주 씨 축하드리고요.
0: 은주 씨 축하드립니다. 자,
2: 엄정성님께서 저도 윤정수님께서 재미있어요. 구성지고 힘찬 목소리. 말이 좀 이상하네요.
0: 그 뭔 말이죠?
2: 제가 엄정석 씨를 재밌다고 하는 건가요? 네, 엄정석 씨가 보내주시느라 한 거예요. 저 네. 재밌다고 고맙습니다. 예.
0: 자, 이주연님은 오미연 어제 모임에서 과음을 했더니 피곤한 월요일이에요. 출근 준비하려고 이제 한술 뜨네요라고 했습니다.
2: 고생했습니다. 술이 전 조금씩 드세요.
0: 그래요.
2: 몸이 이제 백연하고 버텨낼 수가 없어요.
0: 힘들어요, 진짜.
2: 적당히 즐기는 상황으로 가셔야지. 예. 기분 낸다고.

0: 아니야, 40년 전 얘기라고. 아, 40년 전에 먹었던 살구가 네. 기억이 났습니다.
1: 안병숙님께서 회기파바님 축하드려요. 같은 동대문구에서 김범수님 오 회기파바님 축하드려요. 누님 맞나? 그랬는데 누님 아니에요. 어려요. 김범수님. 예. 자 우리 3071님 어제 동.

0: 감사합니다. 네.
1: 다시는 못 받아요.
0: 자, 네. 아, 다시는 못 받아요. 그거 아니고
1: 이걸로 못 받아. 그래, 못 다른 사람이 받아요.
0: 못 받을 확률이 뭐 거의 없다고 받을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1: 그러면은 최은주 씨가 다음에도 1등을 찍었어. 그럼 최은주 씨 받았으니까 못 하잖아. 그러면 예.
0: 그 다음 사람이요.
1: 두 번째 사람이 받나? 네. 아니면
0: 그 두 번째 사람 받는 거예요.
1: 두 번째 사람도 우리가 줬던 사람이야. 그럼 세 번째 사람
0: 받는 거예요.
1: 야, 그러면 한 100번째 사람이 받을 수도 있겠네.
0: 그럴 수도 있죠. 예, 맞아요. 네. 예.
1: 알겠습니다.
0: 자, 그럼 내가 받았다 하면 너무 처음에 보내려고 하지 마시고 좀 뒤에 보내세요. 예,
1: 그렇습니다.
0: 예. 그리고
1: 아니 그래도 계속 1등 찍으면
0: 모든 미라클이 다 받고 나면 한 바퀴 다시 돌아가지고 네. 또 채운지 받을 수 있죠.
1: 정민수 씨가 문자 왔어요. 자영업하는 저도 힘들지만 손님께는 친절하게. 네, 그래. 화이팅 하십시오. 손님 중에 또 아무리 친절하게

0: 그러면 바로 그분이 오늘 은분처 후보가 되십니다. 사연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그리고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어플 깔고 무료로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자, 미라에 도움 주시는 분들 이제 만나보고 올게요. KB 국민은행,
1: 메디힐 토너팻,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이카운트
0: 고려 기프트 제공입니다.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 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 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8: 모던 한방 토탈 브레이크.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시간의 소중한 많은 방송 미스터 라디오.
2: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479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땡큐.
1: 네,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480일 쌓여갑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소중합니다.
3: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481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4: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482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5: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483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1: 매일 오후 4시
6: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0: 매끄럽지 매끄럽다.
1: 매끄러운
0: 매끄러운
1: 매끄러운 진행.
0: 예. 네. 뭐 껄끄러운 진행만 아니면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1: 애정이 있으면 매끄럽지 않아도 매끄럽지 않게 느껴지지 않아요.
0: 그럼요. 예.
1: 애정이 없으면 매끄러워도 지루하다 그래요.
0: 그러니까요.
1: 맞습니까, 여러분?
0: 네.
1: 그러니까 우리 애정을 갖고 들어주세요.
0: 들어주세요.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해.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평평하다.
1: 뭐지?
0: 평평해.
1: 어, 그 춤추는
0: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해.
1: 그 춤 예. 그거구나. 예. 맞아, 맞아. 그
0: 카니 씨.
1: 자, 누구요?
0: 예, 네? 카니.
1: 카니.
0: 예. 그분 이름이 카니예요. 카니. 그 안무가 카니 씨인데
1: 카니.
0: 프랑스에서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 아. 예.

0: 모자무스요?
1: 모자무스 모자무사.
0: 모자무사요?
1: 예. 줄임말입니다. 뭐라고 모자. 뭘 줄인 걸까요? 모자무사.
0: 엄청나게 싸게 모자를 파는 것 같은데.
1: 모자가 무지하게 싸다고요?
0: 네, 모자가 무지하게 싸네. 모자 무싸. 와.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줄임말이 애매해요. 예. 다르게 함에 따라. 예.
1: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0: 아, 그 드라마 그거군요.
1: 예, 드라마. 예. 저도 그거 지금 계속 8회까지 봤어요. 이번 주말에. 아.
0: 그 친구
1: 예.
0: 나오잖아요. 보낸 친구.
1: 아, 구교환. 나의 친구.
0: 전화 통화 한번 해 봐.
1: 번호를 그래서, 몰라요.
0: 그래서 너랑 가깝다라는 거를
1: 안 가깝다니까.
0: 그럼 뭐 의미 없지 뭐.
1: 자, 아무튼
0: 요즘 남창희 씨가 대한민국의 탑스타들과 함께 예. 나오는 방송.
1: 예, 많이 좀 콘서트를 많이 나왔죠.
0: 우리 와이프가 예. 남창희 씨가 좀 거의 탑들과 많이 나오면서.
1: 그렇게 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0: 그렇게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잘한다라는 얘기 하더라고. 남창희 예. 씨 그 주특기 아닙니까?
1: 예.
0: 탑한테 가서 우리 예. 얘기 안 하기. 남창희 씨의 주특기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 안 하기.
1: 아쉬운 소리 안 하는 건 제가 뭘 잘 우리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0: 좀 아세요.
1: 좀 상황 되면
0: 뭘 상황을 만들어요.

0: 그 시시각각 변하는 것에 대해서 어. 되게 몇 년간 다녔어도 어. 상당히 위험할 그렇지, 수 있다라는 거.
1: 그거까지만 얘기해서 됐어요.
0: 아 그걸 얘기하려면 앞에서 서두가 깔아줘야 되고. 예.
1: 아 뒤에 이거 서두가 아니야. 형 서두 이미 다 그게 다 얘기했고 뒤에 저 뒤에가 이제 계속해서 말미에 너무 저 본인의 개인
0: 7102님
1: 신상만 얘기라니까. 예.
0: 미라는 사랑입니다. 매끄러워요.
1: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해.
0: 너랑 그거 그만해.
1: 매끈매끈한 방송. 매끈매끈해.
0: 그렇습니다.
1: 예.
0: 어쨌든 자, 여러분 도전 많이 보내셔서 선물 받아가시고요.
1: 자 그리고 우리 7121님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 쉬는 날 스튜디오 놀러 왔습니다. 본업을 이렇게 보니까 저도 열심 열일한 느낌들. 어디 계세요? 7121님 어. 반갑습니다.
0: 7121님
1: 예. 7121 맞으시죠?
0: 아니 회사원이에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회사원이세요?
2: 예.
0: 아니, 아유. 아니 어쩌게 이렇게 동안이에요? 지금 누가 고등학생이라고 하는데
1: 어,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보이는데
0: 그 나이 물어보면 실례 안 될까? 몇 살이에요? 어,
2: 24살입니다.
1: 아, 아 어리구나.
0: 아직은 예. 대학생과 회사 사이에서 친구들 대학생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죠?
1: 예.
0: 근데
1: 예.
0: 본인은 일을 하시는군요.
2: 네.
0: 저는 아. 솔직히 정말 개인적으로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인지 물어봐도 되나요?
2: 저 편의점 점장하고 있습니다.
1: 야
0: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자. 앞에 오프닝하고 또 이게 일맥상통.
1: 그렇습니다.
0: 손님을 보다 보면 다 친절하지만 또 스트레스 받게 하는 손님 있잖아요. 그죠?
1: 예.
0: 그래도 어떻게 참아야지.
2: 예.
0: 그냥 지나가는 손님이다 생각하고
1: 그렇죠.
0: 아, 얼굴 인상이 좋다.
1: 네.
0: 아니, 그냥 2 플러스 1 사 먹고 싶게 생겼어요.
1: 예.
0: 아, 진짜.
1: 그러니까 우리 정장님 오늘 이렇게 창립 기념일에 쉬는데 좋은 날인데 또 어떻게 미스터라디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역대 즐겨 듣는 박명수의 레드쇼
3: 박명수의 레디오쇼 출발!
4: 다시 갈게요.
3: 신동!
2: 리옥도 즐겨 듣는 박명수의 레디오쇼
3: 출발!
4: 그렇지! 재미있지 않으면 저 취급을 안 합니다. 박명수의 레디오쇼!
5: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의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0: 가만히 있어.
1: 엄마네 집 앞에 차 댈 데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 옆에 10m 정도 옆으로 주택가 골목이 있어서 거기에 주차하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엄마가 수박을 냉장고에서 꺼내주셔서 애들하고 수박을 먹고 있었는데요.
2: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수박 슈 수박 먹자 수박 먹자 수박 먹자 씨다 에이 먹자 먹자 수박 씨
1: 정수야 씨까지 먹으면 어떡해. 얼른 씨 뱉어. 얼른
2: 수박 먹고 배에서 수박이 자라서 엄마한테 수박을 꺼내줘야지.
1: 그런 소리 하지마. 안돼 어차피. 자 얼른 씨 뱉어. 자
2: 와 나 씨발려 먹었다.
1: 그렇게 수박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 전화가 오네? 모르는 번호인데?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아
1: 예,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3: 야! 너 이 쌈 그 저 삐 그 어? 아니 왜 그 차를 저 짜증나는 저 왜 이렇게
1: 와 전화를 받자마자 대뜸 화를 내면서 욕을 하는데 갑자기 귀가 얼얼하더라고요.
3: 야 너 빨리 안 튀어와? 누가 내 땅에다 이걸 쟀어?

0: 드셨군요. 안지원 어디 가나 저런 사람 꼭 있어. 무식한 인간. 김규리님 나쁜 사람들은 꼭 본인들이 한 짓을 되돌려 받더라고요. 최수진님 분칼 들을 때마다 다양한 인간들이 많다고 느껴져요라고 해주셨는데 진짜 이런 뭐 주차 때문에도 사실 좀 싸움 많아죠. 싸움 많아고 막
1: 주차가 좀 예민해요. 네. 아, 그래서 되는 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될 필요성은 있어요. 네. 네. 근데 뭐 먼 시골을 뭐 아무렇게 되라는 얘기 아니라 시골은 아무래도 차들이 조금 한산하잖아요.
0: 네.
1: 근데 거기에서도 또 또 정확한 룰을 또 지키긴 해야죠.
0: 그래요.
1: 네. 아유, 그게 참 희한한 게 말이죠.
0: 네.
1: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면 별로 안 따져요.
0: 어.
1: 카메라가 없으면 자꾸 그렇게 뭐 이렇게 좀 해보고 저렇게 좀 해보고 그런 게 많더라고요. 뭐. 그죠? 카메라가 있으면 아 카메라 있네 하고 또 뺑글뺑글 돌아갔고. 어.
0: 아니 그리고 데가. 뭐 자기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는 주차장인데. 여기는 무조건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잘 되고 있던 곳이라고 이러면서 그러는 분들도 은근히 많아요.
1: 네.
0: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 나는 분들 많더라고요.
1: 이제는

0: 하시는 분들은 보면 좋죠. 네. 또 라디오로 듣는 걸 좋아하는 분들은 라디오로 화면 없이 들으면 상상력이 좀 커질 수 있고.
1: 맞아요.
2: 네, 예. 뭐
0: 콩으로 보면 이제 저희 둘이 있는데 또 뭐
2: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뭐 모습도 볼 수 있고 뭐 큰 건 없어요. 뭐
0: 별 건 없어요 사실.
2: 비슷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또 앞에서 또 이렇게 말하면서 살아 숨쉬는 걸 또 보면 좋잖아요.
0: 네.
2: 예. 좋아요. 우리 원스텝님 아무튼 주변에도 또 추천 많이 해주시고 우리 많이 듣고 계신 우리 미라클 여러분들도 주변에 콩 앱을 꼭 깔고 같이 함께 듣자.

0: 드리진 않을게요. 우리가 보고.
1: 슬슬 골든벨 올 때 된 것 같은데.
0: 뭐야. 자. 말도 못하게.
1: 자. 이선아님. 어제 집 근처 극장에서 무대 인사가 있어서 갔다가 지창욱님, 전지현님, 신현빈님 보고 왔는데 얼굴이 정말 인간계가 아니라 천상계더라고요. 연예인들은 다 그런가요? 긍디견디는 친근한 것 같은데라고. 거기는 천상계지. 그럼요. 거기는 배우들 중에서도 또 엄청 잘생기고 예쁜 걸로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0: 그러니까요. 예.
1: 저도 뭐 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났잖아요. 지창욱 씨, 뭐 네. 신현빈 씨, 전지현 씨 다 만나고 왔는데 다들 진짜 빛이 나더라고. 빛이 나. 예. 연예인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쪽 부류들은 그렇고요. 우리 쪽은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동네에서 지나다니다 보면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예.
0: 네.
1: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0: 동네 얼굴보다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1: 그거 맞아요. 예. 평균 네. 이해할 수 있습니다.
0: 상태 안 좋을 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1: 자. 전영희님은 미스라디오는 참 따스운 방송이에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름에는 그럼 장사 잘 안 됩니다. 여름에 시원한 방송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0: 예. 말도 소리 안 했어.
1: 따스울 때니까 덥잖아 느낌이. 네. 시원한 방송입니다. 예, 통쾌한 방송이고요. 자, 104동 씨코솔님.
0: 네.
1: 우와, 사무실 라디오 지직거려서 안 쓰는 폰으로 콩 깔고 처음 보이는 라디오 듣네요. 신세계입니다.
0: 아, 그러네. 안 쓰는 폰으로 와이파이로 들으실 수 있겠네.
1: 오늘 보이는 라디오 보기 딱 좋은 날씨다. 아, 신세계다. 예, 그래요. 104동 씨코솔님 반갑습니다. 자,
0: 저도 104동 살았는데 와.
1: 누구나 한 번쯤은 살지 않나요, 104동?
0: 104동에?
1: 예, 저도 104동 살았던 것 같은데.
0: 날라간 집이 104동이었어요.
1: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야. 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0: 그렇지. 셔틀 해주었어요. 저녁엔 시원한 바람 맞으며 벤치에 앉아 캔맥주 한 잔 카.
1: 너무 좋죠.
0: 얘기만 들어도 아주 그냥 상황이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예. 그런 작은 행복들 늘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네. 남창희 씨.
1: 네.
0: 3부의 첫 곡이 어떤 노래인지 불러주시겠습니까?
1: 갑니다. 바람아 불어라.
0: 윤문식.
2: 못다.

뉴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3부가 시작됐습니다.
1: 네. 3부 첫 곡은 바로 김장훈의 난 남자다 였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 과연 재밌는 오답들이 오늘 많이 왔을까요? 보겠습니다. 김정원님, 난 람바다. 김지우님, 난 오늘 칼퇴한다. 뽀롱뽀롱님, 나는 첫방부터 들은 소나무 미라클이다. 신보선님, 난 삼형제 맘이다. 윤찬님, 난 25주차 임산부다. 이경수님, 난 오픈스튜디오도 가보고 싶다. 원스텝님, 난 갱년기 겪고 있는 아줌마다. 얘들아 말 좀 듣자. 남편아 적당히 좀 하자

0: 추첨을 통해서 또 뽑아서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저희는요. 왜요?
1: 조아금 씨가 벌써 우디 사우디입니까? 자주 따라하잖아요.
0: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조충현 씨와 함께
1: 조충현
0: 미라마트로 돌아올 거예요. 네. 자, 미스터라 도움 주시는 분들은 양주 소풍 가구단지,
1: 메디힐 토너패드,
0: 신차 구입은 하모니 렌트카,
1: 키움증권,
0: 메디카 코리아,
1: 고려기프트 제공입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 하모니 렌트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0: 조충현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조충현입니다.
0: 그렇습니다. 아~ 예, 충현 씨. 네. 자,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1: 잘 지냈습니다. 또 주말 잘 보내고요. 네. 육아하면서 행복하게 즐겁게 하지만 네, 좀 예, 예. 약간 허리가 조금 아프긴 하지만 네. 그것 또한 즐거움. 네.
0: 그렇습니다. 허리가 왜 아파요?
1: 아기 드니까.
0: 아, 아기 들어서. 좋습니다. 예예. 예. 자, 우리 또 우디 때문에 지금 뭐 사람들 자꾸 뭐
2: 우디
0: 이동훈님 조르디 우디에 있습니까?
1: 여기 있습니다.
0: 이시은님 우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 김명곤님 거기 지금 우디야. 내가 아, 데리러 갈게. 이지윤님 망고 스무디.
1: 오, 센스.
2: 스무디.
1: 스무디.
2: 야, 대단하다. 오, 스무디.
1: 여는 발음까지. 오. 예.
0: 이지윤님 또 부르셨네. 센스. 우디만 남은 우연히.
1: 이건 약간 뭐야? 혀 짧은 말이야. 소리도 아니고 뭐죠? 우디.
0: 우디.
1: 멈 담은 우디.
0: 고만.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고만.
1: 아, 재밌네요.
0: 자, 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0: 윙 나옵니다, 여러분들. 와.
1: 이분에게 이제 한번
2: 한번 배우세요.
1: 매력에 빠져보시기
0: 진짜
1: 바랍니다.
0: 윙입니다, 여러분들. 뭐 어디 뭐 윙봉 이런 거 아닙니다.
1: 하딩 아닙니다.
2: 하딩.
0: 예. 네. 그냥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요. 여러분. 진짜 윙입니다. 윙 씨는요 다음 주 금요일 4시에 나오시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2: 대박이네요. 네.
0: 예, 대단합니다 진짜. 도파민이 콸콸콸 터졌던 순간 지난주에 재밌는 사연들 진짜. 많이 왔었어요.
2: 맞습니다.
0: 그래서
2: 근데 이게 소개를 예. 많이 못했죠.
0: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2: 저희 세 사람도 도파민이 팡팡 터져가지고 수달 많이 떨어가지고
0: 많이
2: 산으로 가버려가지고 예. 아,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사연도 많이 한번 소개해보고요 부족했던 그 도파민을 한번 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도파민이 팡팡 터졌던 순간을 보내주시고요 요즘 나의 도파민을 책임지는 것은 무엇인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사연에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망고 스무디 드립니다.
0: 와 근데 진짜로 윙 씨가 온다니까 기다려지네 또.
2: 대박이네.
0: 네. 그러니까 다음, 눈앞에서
1: 일단 라이브로 일단 쫙
2: 때려주니까. 다음 주 금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
0: 오세요 스무디 씨도 시간 되면 오세요.
2: 와. 와.
1: 와서 야, 구경하고 가요.
0: 네. 여러분들도 진짜 그 딱 귀에다가 딱 그냥 바로 이렇게 바로 듣는 그 윙 씨의 그
2: 6월 19일이네.
0: 비트박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와.
2: 대박이다. 예.
0: 그렇습니다. 우리 노래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들 많이 좀 도파민 사연 보내주세요.
2: 네.
0: 예. 자. 아 연명수님. 그 윙크 나오는 거 아니겠죠? 이거 하지 마세요.
1: 아니
0: 윙크도 참 좋은 가수지만
1: 윙크는 또 그럼 얼마 섭섭하겠어요.
0: 그러니까. 네, 윙크 참 좋은 가수예요.
1: 부끄부끄부끄부끄부끄러워요.
2: 야 이것도 도파민 또.
0: 예 윙크는 다음에 부끄러운 사연 할 때 그러면 윙크는 좀 잘 모시도록
1: 이거는 우리 조피핑이 아카이브에서 작업을 좀 해서 부끄러운 일이 생길 때마다 둘셋 부끄부끄부끄부끄러워요.
2: 아찔히 하시는데요.
0: 윤서하니까 조만간 젠스랑도 오겠는데요.
2: 오,
0: 젠스랑 내일인가 가요.
2: 아니 또 다음에
1: 안 와도 돼요.
2: 안 와도 돼요? 아 그래도 뭐 선물 줄 수 있잖아요.
1: 아, 저 젠스랑 오면 또 그 뭐, 대학생들 또 쫙 여기 와갖고
0: 과자 그거 치.
1: 저희가 뭐 사실은 다른 아이돌 팬들한테 여러 번 치인 거 여러 번 치였어요. 네,
2: 많이 힘들죠.
0: 젠스랑은 네. 그
1: 와도 영어로 또 대답해야 되고 피곤해요.
0: 젠스랑은 저 기업들 일 많이 하시고
1: 그럼 네. 여기 오면 그 시간이 아깝지.
0: 그렇지. 기업들 네. 많이
1: 대한민국의
0: 하시고
1: 대한민국의 그 기업들과 함께해서 네. 전 세계를 또 호령하는.
0: 그러니까요. 좀 네. 호령이요.
1: 오랜만이네요. 호령하는.
0: 전 세계를
1: 불령이 떨어지게끔 예. 해야
0: 대한민국 산업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1: 그래서 우리가 또 불장으로 갈 수 있도록
2: 그럼요.
0: 예, 네. 그렇습니다.
1: 오늘 주식 얼핏 보니까 아주 그냥
2: 오르락내리락
1: 파랗게 파랗게 부끄부끄부끄부끄 부끄러워요.
0: 자, 자 그럼 이제 도파민 사연 기다리는 동안
2: 네. 윙 깜짝.
0: 페노메논 와. 윙의 최신 발매한 정규 앨범의 선 공개곡입니다. 페노메논 함께 들어볼게요. 두두두두두 가만히 계세요. 부끄러워 진짜. 그만하세요.

0: way that I move.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1: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2: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1: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2: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1: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3: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boom,
1: 다음 주 금요일.
2: 네, 맞습니다.
1: 다음 주 금요일 하니까 윙. 월드컵 한국과
2: 19일
1: 체코전.
3: 체코 맞아요. 체코전은
1: 첫 번째
3: 경기가 체코예요. 체코. 예.
1: 체코예요? 첫 번째. 처음엔 어디야?
3: 체코.
1: 두 번째 그러면. 네? 다음 주라면.
2: 다음 주 19일.
3: 다음 주 두 번째다 맞아. 어. 이번 주가 첫 번째.
1: 체코가 멕시코.
2: 이번 주가 체코고.
3: 네. 예. 아. 멕시코요?
1: 멕시코.
3: 코가 크네요. 멕시코군요. 네.
1: 발음이 왜 그래요? 내 발음이 이상해요. 멕시코가 왜요?
3: 이번 주가 체코고 다음 주가 멕시코예요?
1: 멕시코.
3: 우린 다 코랑만 붙는 거예요?
1: 그럼요.
3: 눈이랑 입은요? 없어요?
1: 그 다음 주에는 이용렬 선배 옵니다. 뺑코.
3: 네, 그럼 완전히 그냥 다 코피나게 해줘야겠네. 네.
2: 그냥 혼쭐래요. 네. 그냥. 네.
3: 대한민국.
2: 쌍코피?
3: 대한민국 우리 축구팀 다 코피내버리자.
2: 쌍코피로.
3: 예.
1: 모로코. 코나라 코 들어간 일은 코 들어간 일 나라 한번 대보자.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빼고.
3: 저 알죠.
1: 세이지 번갈아 한번 해봅시다.
3: 저는 이제 모나코.
1: 모나코.
0: 나는. 모나코. 네.
3: 형은요. 코나 토도.
1: 딸기코?
3: 에이 뭔 소리야.
1: 자 이제
2: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도파민 터지잖아요. 자, 너무 좋아요.
1: 하여튼 다음 주라는 거죠. 이번은 금요일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럼 다음 금요일에
3: 다음 금요일에 윙.
2: 윙.
1: 오늘 그때 선물로 우리 윙 몇 개 준비합시다.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선물. 그
3: 약간 윙 앞에서 저 약간 윙 매미 소리 내도 될까요?
1: 해봐요.
3: 윙.
1: 아주 철저하게 무시당한 셈이.
2: 자 이제 우리 도파민이 콸콸 터졌던 순간 한번 볼까요?
3: 예, 알겠습니다.
1: 여러분들의 도파민이 터졌던 순간 왜냐면 우리도 그 얘기 들으면서 와 약간
2: 보자,
1: 좀 그
2: 같이
1: 뭐
3: 같이 터져
1: 조금이라도 살짝
2: 집중하면서
1: 도파민이 그 지난주에 이 신나가 좋더라고요.
2: 좋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서아님이 지난주에 일본 여행 가서 그 가차샵을 갔어요.
3: 가차샵이
1: 뭐냐면 그 뽑기
2: 하는데 예. 그래서 그 포켓몬 뽑기를 했는데. 네. 피카츄 한 번 나왔습니다.
3: 와~
2: 피카츄 하면서 피카.
1: 야
2: 대박이네요.
3: 예 이게 그렇고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한 뭐
1: 피카 나오기가 힘든 거야.
3: 그렇죠. 피카츄가 주인공이잖아요. 포켓몬에서 그러니까 주인공 뽑는 거 참 쉽지가 않지.
2: 다 주변에 있는 데 뽑잖아요, 다들. 네. 네. 와 한 번에 했어요.
1: 야 포켓몬 다른 공룡들만 나오는데
2: 와, 소름 돋았겠다. 그래. 와
1: 피카츄와
3: 완전 가차 없이 그냥 한 번에 뽑아버렸네.
2: 우와 하면서 와.
1: 우리도 이런 거 빨리 만들어야 돼.
3: 뭘요?
1: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을 전 세계가
3: 우리도 잘하고 있어요. 네.
2: 그럼요.
1: 방구대장 뿡뿡이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3: 뽀로로도 있고
1: 상어.
3: 예 상어.
1: 상어
3: 뚜루루뚜.
1: 근데 더 나와줘야 돼요. 어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2: 같이 공감할 수 있는.
1: 네 만들어야 됩니다.
3: 어른들이 난리가 나야 돼 오히려.
1: 그럼.
3: 애들보다는.
2: 제가 볼 땐 정수영이 난리 난 정도만 되면 성공.
1: 저는 게임 좋아하니까.
2: 그러니까요. 네. 야 윤서환님 진짜 도파민 장난 아니었겠습니다.
1: 네.
2: 자 정승희님은요. 저 오늘 도파민 터졌어요.
1: 오늘 뭐예요?
2: 즉석 복권 1,000원 당첨된 거 까먹고 있다가 오늘 바꿔서 긁었는데 5,000원

0: 돼서
1: 또
0: 하지 말고,
1: 하지 말고
0: 까먹고 있다가 까먹고 있다가 하십시오. 와. 어때요, 승현 씨?
1: 와, 대박이네요. 네, 꼭 그렇게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다. 네.
1: 자, 그리고 2995님 남편이랑 설거지 내기 고스톱을 치는데 남편이 깐죽대면 쓰리굴 외쳤는데 제가 고박 씌웠을 때 요때 도파민 와. 터져요. 와, 이건 거의 뭐 타짜의 그 상황 아닌가요?
0: 이런. 야, 이게 근데 쓰리고는 완전히 완사이드로 가는 거 아니고서는 사실 도박이에요.
1: 아.
0: 도박 아니지만 도박이에요. 무슨 거의. 의미인지 아시죠?
1: 그쵸, 그쵸.
0: 도박을 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별로고.
1: 네.
0: 그냥 게임이죠, 게임. 이기는 와. 게임, 경기. 네네. 게임에서. 아, 게임에서 그걸 딱 하수를 간다. 와.
1: 하, 대박.
0: 보통 이제 그 뭐라 그래? 저 인터넷 게임으로 하면 100% 칩니다.
2: 예.
0: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예. 예.
2: 근데 아,
1: 대박이네요.
2: 남편은 또 얼마나
1: 한번 거기서 쓰리고까지 외쳤는데.
2: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0: 근데
2: 좀 PTSD 올 것 같아요.
0: 근데 그렇다. 그냥 이기면 되는 건데. 예. 꼭 그걸 뭐 이렇게 쓰리고를 하면 3일 내내 안 하기 뭐 이런
2: 그렇지.
0: 건가?
1: 더 간 거죠, 그러니까. 예.
2: 몇 점, 몇 점 이상이면 뭐 더 뭐 예. 뭐 이렇게 하겠지 뭐.
1: 예. 네. 자, 그리고 볼게요. 8738님 볼게요.
2: 예.
1: 마스크 쓰고 맛집 웨이팅하고 있는데 뒤편에 여학생들이
2: 예.
1: 어머 BTS 진씨 맞죠? 사인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2: 와우.
1: 뭐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서 그냥 사인해드렸어요. 와, 도파민 폭발했네요. 아, 그러면서 불타오르네 신청합니다. 신청곡까지.
0: 그건 열린 거 아니에요?
1: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스크를 쓰고 맛집 웨이팅하는데
0: 예를 들어 뭐 저한테 와서
1: 진짜 잘생기셨나 보다.
0: 어머 유재석 씨 아니에요? 아주 윤정수인데요. 아예 유재석 씨잖아요. 사인해주세요. 이러면은 그 유재석 사인합니까? 윤정수로 그럼 사인할게요. 아니야, 싫어요. 윤재석으로 이러면서.
1: 그러니까 그러면 요번은
0: 그런 거지.
1: 보면 진짜 그 사연 이제 검증을 위해서 사진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2: 네. 진 씨를 닮았는지.
1: 그러니까요. 네. 네.
2: 뭐 방탄소년단 진인지 아니면 뭐 그렇죠. 어디 수아진인지 네. 뭐 진심원인지
0: 나,
2: 뭐
0: 나 수아진 나 전화해서 너 혼낸다.
2: 아, 혼낸다. 하지 마세요.
0: 진심원 씨 전화해서 너 혼낸다.
2: 혼내지 마. 진짜
0: 아니 안 올 거면서 안 올 거면서 진심원 씨 노래 나오면서 너 혼날래?
2: 진미령 씨인지 뭐 혹시
0: 진미령 씨 소녀 가루등 내 전화해갖고 너 혼날래?
1: 더 죽치네요. 정세형 다 지난 분들.
0: 차라리 혼 안 날라면
2: 예.
0: 어머 BTS 진시 황제 씨 아니세요?
2: 아.
0: 진정지 어떻게 부르려고
2: 병마 용경 다 내가 다 가서 혼내
0: 정말도 안 되는 게 무슨
2: 예.
1: 아, 오케이, 예. 오케이, 오케이.
0: 어쨌든 그래서 약간 놀린 그래요. 거 아닌가 싶은데
1: 네. 네.
2: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죠. 키가 크시나 보네 또. 네. 눈이 또 다, 눈매가 닮았을 수 있지. 예. 오케이.
0: 아, 이분들은 왜 자꾸 또 코를 자꾸 보내고 있어.
2: 하지 마세요. 지코를 왜 불러요 저희가.
0: 그러니까.
2: 아무
0: 옥정아 씨 빠삐코 그만. 아까 우리가 뭐지? 체코, 모로코,
1: 체코,
0: 모나코
1: 멕시코, 멕시코.
0: 하는데. 멕시코 하는데.
1: 야, 9713님 예. 호랑말코.
0: 아.
2: 김명구님 최백호 뭡니까?
1: 최백호.
2: 하지 최백호. 마세요.
1: 야.
0: 자, 코는 예. 여기서 그만하고
2: 예.
0: 여러분들의 도파민.
1: 예.
0: 도파.

0: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1: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2: Yes, I will.
3: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0: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오늘 조르디 조충현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도파민, 여러분들의 도파민의 순간들은 무엇인가? 네. 저희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2: 네, 마지막으로 그 코 얘기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너무 웃겨가지고. K8121님이 코 하면 야인시대 나미코가 최고죠.
0: 나미코.
2: 야.
3: 나미코예요.
0: 꼬라고만 돼.
3: 나미코예요.
0: 다시.
3: 예. 김두한 씨. 예. 나미코 따라오세요.
0: 나미코, 나미코 따라오세요. 아, 나미코.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도파민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연 님이 연예인 덕질하다가 그 연예인이 날 알아봐 줄 때 도파민 터져요.
0: 그래요.
2: 저번에도 오셨죠? 이 멘트에 도파민 폭발했어요. 예. 예, 많은 분들이 또
3: 맞아. 예. 또 그 자신의 어떤 최애가
2: 네. 또 더 기억을 해 주고.
3: 기억해 주는 그거야말로 그 그 도파민 때문에 네. 자꾸 찾아가게 되는 거죠.
2: 그리고 또 그 네. 예를 들어서 그 라디오 그 뭐 미라클 분들이 네. 네. 또 이렇게 두 그럼요. DJ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우리, 서로 또 이름을 또 불러주시면
3: 예. 예. 그런 꽃이 되는 거죠.
2: 그럼 또 찾아와서 예. 인사하고
0: 예. 꽃이 되는 게 아니라고.
3: 왜요?
0: 코.
3: 코치.
0: 네. 코치 되는 거죠.
2: 근데 이런 것들이 아주 선순환이에요.
0: 그가 나에게 네. 와서 예.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의 네. 코치 되었다.
3: 그래요. 네. 우리 미라클도 놀러 오시면 저희가 항상 해드릴게요. 네. 지난번에도 오셨죠?
2: 어, 느끼하다.
3: 네. 자, 예.
2: 보도록 하겠습니다. 2892님. 저는 동묘시장 가서 그 옷무덤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찾았는데 택도한 땐 그 새 옷이었을

0: 그게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1: 아, 그러니까. 예. 그거 되게 예쁜데 그 예뻐 보이네 색깔도.
0: 이거요?
1: 약간 망고스.
0: 새거 산 거예요.
1: 아 그래요? 나중에 저 좀 주시면 안 돼요?
2: 저는 중고도 잘 사요.
1: 저 이런 거. 아 이거 저한테 파시면 중고로.
0: 안 돼.
1: 아 안 돼.
2: 마음에 들어요?
1: 야, 네네네. 야 예. 사지도 않고 팔지도 않으시고. 네. 알겠습니다.
0: 자, 그냥 저한테서 다 끊기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보겠습니다. 김장환님, 네. 아 쪼르르 여긴 정육점인데요. 손님이 삼겹살 한 근 주세요. 저울에 딱 해서 고기 올렸을 때 600g이 딱 떨어질 때.
2: 아이.
1: 어 보쌈하게 앞다리 살 두근했는데 쓱 썰어 올렸는데 1.2kg가 딱 나왔을 때 도파민이 싹. 이 느낌 모르시죠?
2: 왜 몰라 알지. 아,
0: 그 음식 좋아하는 분들은 그 그렇죠. 저울에 정확히 쟀을 때.
1: 그 약간 초밥도 그래. 딱 그 개수 딱 정해가지고.
0: 후기 중국.
1: 이야. 예, 밥알.
2: 320개,
1: 야.
2: 280개.
1: 진짜 에이, 대박이다.
2: 아, 그래 그 항상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저 지난번 얘기했나? 우리 시계 봤을 때 딱 생일일 때 딱 시계 딱 봤을 때
1: 10시 31분
2: 그런 느낌처럼 여기는 딱 어 딱 얼른 딱 이거 더 좋지 사실은.
1: 그렇죠. 네. 왜요?
0: 호주에서 보내준 글을 읽어보시죠.
2: 호주 전출 지부장님께서 정수용 아무거나 잘했게 생겼는데 의외네요.
0: 아니 그 이 말도 사실 내가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난 전혀 안 상해.
2: 그러니까
0: 아무 다들 그렇게 얘기해. 술 엄청 먹게 생겼고 엄청 돌아다니게 생겼다고. 예. 근데 저는
2: 근데 형 이 형 아이잖아요.
0: 술을 잘 안 먹고
1: 술도 잘 안 먹어요.
0: 잘 안 먹어요.
2: 예. 예. 옷도 새 거만 입어요. 예. 어디 보면 뭐 거적대기를 다 입을 것 같은데
0: 한 두어 번 입고 드라이예요. 그래서 예. 그 사실은 제 와이프하고 많이 다투고 아, 그... 뭘 그렇게 드라이를 하냐고.
2: 드라이 비싼데.
1: 드라이 비싼데.
0: 요즘 더 비싸졌어.
1: 네.
0: 어 왜냐면은 그 석유나 벤젠 같은
2: 아,
0: 힘든가봐 드라이한 옷이. 아, 그래도 난 어쩔 수 없지.
1: 야,
0: 막 근질근질한 느낌이.
2: 오 드라이.
0: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요.
1: 네. 호주 전체 지부장이 웃겼어요.
2: 예.
1: 자 그리고 8489님.
2: 네.
1: 아내가 친정 갔다 오면서 절대 라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못 참고 끓여 먹은 후 냄새 빼고 뭐 설거지 딱 끝내니까 아내가 왔는데 절대 모르더라고요. 그때 막 전 도파민 막 터졌습니다.
2: 어허...
1: 아내가 하지 말라는 걸 몰래 다 하고 안 걸렸을 때.
2: 아...
1: 스릴. 아, 이 스릴을 8489님은 네. 즐기시는군요. 아,
2: 맞습니다.
0: 네. 걸리는데 그게 걸릴 건데 안 걸리네.
1: 이러다 한번 걸리면 작살 나는 거죠.
0: 그래도 와, 모른 척 해주는 거 아닐까?
1: 아, 근데 냄새 다 뺐대잖아요.
2: 그래.
1: 네, 냄새 다 빼고 소금 딱 끝내놨는데 뭐.
0: 야,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냄새 안 난다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2: 아, 근데 너무 또 거기에 꽂혀 있는 사람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신경
1: 그냥 그럼요.
2: 이러면 뭐 그냥 넘어가는 거지 뭐.
1: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혜정님, 가족들이랑 장보러 가서 가격을 딱 암산했는데 제 계산에 딱 맞았을 때, 야 아직 뇌가 풀가동 잘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어깨가 으쓱해져서 도파민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암산을 했을 때, 보죠 요즘엔 더 그냥 다 찍찍찍
2: 그렇죠.
1: 찍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그게 없는데, 아 그렇군요.
2: 좋다.
1: 알겠습니다.
2: 네.
1: 자 그리고 권현진님, 중고거래 앱에 올려둔 물건이 몇 달째 안 팔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알림이 연달아 울리더니 구매 문의가 폭주하기 시작했고요. 거래 약속까지 순식간에 잡히는 걸 보며 괜히 신나고 도파민 터졌어요. 요거 있어요. 약간 이거 그러니까 낚시하듯이 뭔가에 딱 입질이 오면서 딱 손맛 느껴지지.
0: 근데 이게 구매 문의가 왜 폭주하는 거야? 누가 가져가기 시작하면 그게 눈에 보이는
1: 근데
0: 건가?
1: 근데 뭔가 그 타이밍에 그럴 수 있죠. 그 타이밍에 이거를 원하는 사람들이 또 생길 수 있고.
2: 제가 거의 한 1년 반인가를 올려놨던 신발이 하나 있었어요.
0: 1년 반이요?
2: 예.
0: 와.
2: 팔리든 말든 일단 내놔야겠다고 내놨어요. 근데 안 팔리더라고.
0: 예, 네. 근데요.
2: 1년 반쯤 있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가지고 바로 팔렸어요.
1: 크, 주인이 따로 있다, 그죠?
2: 예. 그러니까 신발 같은 거는 사이즈도 있고. 또 원하는 스타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딱 두 개가 맞아져야 되잖아요.
1: 가격대 어떻게 잘 적정 선으로?
2: 아니 설치할 싸게 해서 싸게 해서 저는 이렇게 비싸게 안 팝니다.
0: 그래놓고 공짜로 준 거 아니죠?
2: 아니에요. 예, 좀 그 해서
1: 나눔으로 주신 거 아니죠?
2: 아니 그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세 번인가밖에 안 신었는데 그것도 잠깐 신은 거래가지고 거의 새 거예요. 근데 예, 제가 좀 발이 아파가지고 안 맞더라고.
0: 아, 발이 아프면 어쩔 수 없죠.
2: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딱 팔리니까 기분 좋더라고.
1: 좋네요.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기환님. 백화점에서 사이즈 한 개밖에 안 남은 구두 싸게 준다길래 얼른 신어봤는데 내 것처럼 발이 쑥 들어갔을 때 내 거구나 외쳤어요. 아스라비야. 그 뭐 신데렐라.
2: 아.
0: 저는 사고 나서 오면 늘 달라져 있더라고요.
1: 사이즈가
0: 발볼이 아프다.

0: 제 이름 불러줬을 때 도파민 팡팡 터졌어요. 아. 여러분도 다 가능합니다. 하셨네요.
1: 김연순!
0: 와, 커피에서 받으셨네요.
2: 그러니까요. 야, 여러분들 1등. 모든 미라클이 받을 때까지 저희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6월만. 네.
0: 네, 자,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최혜환님. 제가 좋아하는 락 음악이 흐르고 뭐 전자기타 연주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릴 때 도파민이 폭발해요.
2: 와우. 또 락앤롤.
0: 락을 또 좋아하시는.
3: 연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윤석 씨가 락을 좋아해서 예. 매일 술 한잔 하면 혼자 네. 그런
2: 엘비바 씨고. 엘비바. 네. 네, 맞아. 거기서 두어 번 뵀어요.
3: 아, 남청희 씨는 왜 거기 갔어요?
2: 저도 그냥 갔어요. 제가 혼자 간 거 아니고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가면 거기 악구정에 말씀하시는 거기 엘피바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윤석이 형 자주 오셨더라고요. 예, 맞아. 옛날에.
0: 좋습니다. 아, 다음이요. 음악을 사랑하신 분이었고요. 김병곤님은요. 김명곤님. 어제 걷다가 핸드폰 떨어뜨렸는데 나도 모르게 축구 리프팅하듯 핸드폰 살려냈을 때 턱 쳐가지고 순간적 그렇지. 재치. 야,
3: 난 주로 그걸 발로 치거든요. 발로 툭 쳐요. 그러면은. 네. 충격이 완화하는데요. 근데 맞아. 발등이 너무 아파.
0: 핸드폰 무거워가지고 모서리 찍히면
3: 진짜 아프더라.
2: 뼈에 맞으면 진짜 아유. 네.
3: 근데 핸드폰도 긁히고 발등도 계속 너무 아프면
0: 네, 짜증나죠.
3: 와,
0: 네.
3: 그럼 정말
0: 속상하죠. 네. 네. 그리고 이문자님은 주말에 남편이 낚시 간다고 나갈 때 도파민이 터져요.
3: 그래요?
0: 오늘 뭐 하고 놀까? 왜 그 남편분은 혼자 잘못 생각 착각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3: 왜요?
0: 낚시 갈 때 너무 도파민 터질 거 아니에요.
3: 오히려
0: 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내분이 이럴 거라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2: 둘이 잘 맞는 거죠. 그러면.
0: 그러니까
3: 이민자 씨한테는 남편이 뭐라고 그러고 날까요?
0: 그러니까 네, 그 상황이 너무
3: 이민자 낚시 다녀올게
2: 언제 올 건데
3: 이민자 곧 갔다 올게
0: 이민 먼저 자고 있어
3: 네 그렇습니다.
0: 네 예. 그리고 이시은님 코인 노래방에서 옆방 사람 노래 따라 불렀는데 내가 고음 더 잘 될 때 도파민 팡팡.
3: 아, 그 옆방
0: 승부요.
3: 그 옆방을 엄청 짜증.
0: 뭐야 이거 많이 넘어서.
3: 아니 별 거 아닌데. 네. 똑같은 그래. 노래 부르고 있으면 더 기분 좋지. 어, 내가 아니, 부른 다음에 저쪽도 그걸 따라 부르면. 네.
2: 근데 같은 방에서도 사실은 네. 내가 부르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그 마이크도 없는 애가 막 더 크게 부르고 막 청소하자면 열받거든.
3: 그건 열받지.
2: 옆방에서 내가 부르고 있는데 옆방이 더 크게 부르는 거야.
3: 근데 옆방에서 난 따라 부르면 좋던데.
0: 아 그래요? 아,
3: 내 노래가 듣기 좋았나 보네. 그러니까 저거 나도 해야지 하고 네. 이제 누른 거 아니까 난 좋더라고.
2: 자 다음이요.
0: 자 그리고 8976님은요. 저는 야식 시키고 애 재웠는데 그날따라 애가 일찍 그냥 꿀잠 자는 거예요. 신랑이랑 뭐 한잔할 생각이 얼마나 기쁘던지요. 순간 맛있는 거 먹을 거 생각해. 정말 도파민 팡팡 떨었습니다.
3: 야 육아하면서 정말 최고의 휴가 시간이죠.
0: 애가 에이.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 이럴 때
3: 효도. 이거 좀 직접 얘기 좀 거들어 주시죠. 어떻습니까?
0: 너무 행복하죠.
3: 애가 일찍 자는. 네, 네, 네.
2: 애가 몇 시쯤 자요?
0: 보통 10시, 9시, 10시 전에 그때쯤 자긴 하는데 안 자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정말 힘들죠.
2: 그러면 일찍 잠들면 두 분도 이제
0: 근데 또 같이 이렇게 스르르 자죠.
3: 재우다가 자는 경우가
0: 같이 자는 거죠.
2: 그럴 것
0: 근데 요때도 그렇고 낮잠 저는 낮잠이 더 꿀인 것 같아요. 낮잠 재울 때. 그때 뭐 제가 뭐 하고 싶은 것들 막 그거 다 못 하고 막 낮에 막 애 봐야 되는데 그 순간만큼 제가 막
3: 근데 또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 밤에 또 안 자.
0: 맞아. 맞아. 그 적정선을 잘 타야 되는데. 근데 애기가 이렇게 다 잘 자주면 효도하는 거죠. 이게 효도입니다. 네.
2: 그럼 애기가 낮잠 자더라도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 못 나갈 거예요.
0: 못 나가죠.
2: 예. 그렇죠. 예.
0: 중간중간 딱 떴는데 중간에 가끔 뜨거든 눈 뜨거든요. 네, 네. 그럴 때 엄마 아빠 없으면 울죠.
2: 그렇죠. 네, 그때 아, 그러니까 그럼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나가고.
0: 아, 안 돼요.
2: 그것도 안 돼.
0: 안 돼, 안 돼. 네, 둘 다 어딜 나가? 같이 그냥 있는 거예요.
2: 아, 왜 서로
0: 뭐 구속하는 거야?
2: 두 시간 잘 거면 한 시간은
0: 안 돼, 안 돼.
2: 나갔다 오고
0: 안 돼, 한 시간 안 돼.
2: 그럼 그렇게 하면 돼 낫지 않아요?
0: 안 돼요.
2: 둘 다 그렇게 같이 강
0: 그렇죠.
2: 감금돼 있어요.
0: 그러니까
2: 셀프 감금을 해요.
0: 안 돼, 안 돼. 같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육아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을 때 같이.
3: 이 작은 것에 이해가 게 너무 좋네. 9007님 네? 푸드코트 만석인데 자리 찾으려고 둘러보다 다른 테이블 다 먹고 일어나는 거 발견해서 딱 거기 앉을 때 그때 도파민 터져요.
0: 맞아요. 네. 이럴 때 있죠. 네.
3: 자리가 딱 나 있을 때
2: 네. 맞아. 그 내 앞에 사람이 딱 일어났을 때
0: 네.
2: 딱 지하철도 사실 딱 사람 많은데 네. 딱 내 앞에 사람 딱 앉아서 네. 일어나버려.
3: 그렇게 작은 거로 치자면 뭐 저희는 이 방송국 딱 왔을 예. 때 딱 엘리베이터가 딱 열리면 그건 기분 좋더라.
2: 맞아. 네. 그런 작은 것들이 하나 하나씩 우리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럼 그게
3: 지하철에 딱 와 있을 때.
0: 네. 네.
3: 근데 좋죠.

0: 저희 아파트 12층까지 있거든요. 어. 근데 딱 왔는데 12층에 있어. 야, 아예 포기해. 그냥 누르고 저 뒤에 가서 자리에 이렇게 앉아. 그냥.
1: 그래.
0: 그렇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 네. 자, 그리고요.
2: 자, 이하나님 백화점에서 물건 사고 할부 몇 개월로 해 드릴까요? 물어볼 때 일시불이요 할 때요. 이 맛에 돈 벌어요.
0: 그거 똑같이 되는 건데.
2: 난 무조건 3개월인데.
1: 네.
2: 아니면 12개월도 돼요? 오. 3개월. 무이자 할부 3개월까지.
1: 어. 그건 뭐 알아서 네. 또 현명한
0: 선택하시면 되고요. 포인트 올려야 된다고 할부를 절대 하지 말라 하더라고.

0: 마일리지면은 마일리지 올라가.
1: 어허.
0: 근데 할부는 안 올라가.
1: 할부 안 올라가요?
0: 어,
1: 왜
0: 몰랐어요?
1: 할부도 왜? 전 몰랐네. 아, 아, 좀 그건 좀 아, 심각하네.
0: 자, 그리고요.
2: 심각하게.
1: 어, 이동우님 멋 맛진 맛진 조르디 나오시는 일요일마다 도파민 팡팡.
0: 월요일이요. 네, 월요일이에요.
1: 예. 어, 월요일 나오... 아, 죄송합니다.
0: 월요일이잖아요.
1: 글쎄,
0: 오타... 얘는 시간 가는 것도
1: 멋진 조르디 나오는 월요일마다 도파민 팡팡 터집니다.
0: 어,
1: 네. 동우님 감사합니다.
0: 자, 도파민이 이런 얘기 나오니까 불안하네요. 팡팡 터졌는데 네. 네, 이제 가셔야 될
1: 그러니까요.
0: 네, 이제 본인 이제 집에 가서 도파민 터지는 우리 아이들.

0: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1: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0: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도.
2: 대체할 땐 어디로?
0: 사진으로.

0: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0: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3: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2: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4: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5: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6: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5: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6: 역시 키움!
5: 키움 증권!
7: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0: 4788님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름 많이 불러 드리니까 내일도 또 같이 함께 해주세요. 네. 자, 오늘 준비한 끝곡은요, 검정치마의 러브샤인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 저희는 인사드릴게요. 시간에 소중하면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1: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654님 쌓여갑니다. 2654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0: 최적계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1: 굿즈는 세종
0: 세종 세종 기프트
1: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0: 세종 기프트
2: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여름을 향해 가면서 점점 더 뜨거워지는 햇살과 솔솔 불어오는 바람, 내리는 빗방울을 머금고 나뭇잎들이 초롱초롱 싱그럽게 반짝입니다. 초록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눈을 시원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죠. 그러고 보면 부족했던 에너지가 가득 충전될 때 초록불이 들어오고, 신호등에 초록불이 켜져야 비로소 어디론가 출발할 수 있으니 초록은 생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색이기도 하네요.

황영주 씨. 어떤 청년이 제가 운영하는 매장을 찾아왔는데 카드가 안 보인다며 난감해하더라고요. 이번에 계산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다음에 다시 방문해 주시라고 했는데요. 복권 두 장을 던지다시피 하고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저 오늘 박씨 받은 걸까요? 흐흐흐 하셨어요. 아니 사장님 너무 인심 좋으신 거 아니에요? 복권 두 장 같은 박씨를 받고 박씨네 하고 느끼실

아침에 그냥 지각할까봐 벌떡 일어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031 내일부터는 일어나서 좀 여유있게 스트레칭도 좀 쭉 하고 내 몸 내가 좀 챙기자고요. 김인경 씨, 와, 사랑하기 좋은 날 오랜만에 들어요. 이렇게 여유로운 평일 저녁이 얼마만인지 오늘이 저에겐 정말 귀하고도 귀한 사랑하기 좋은 날입니다. 고향에 온 것처럼 너무 너무 반갑고 반갑네요 하셨어요. 와, 김인경 씨, 진짜 우린 고향처럼 늘 여기 있었거든요, 이 시간에. 근데 어떤 사연으로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오셨는지, 계속되는 야근이었는지, 해외라도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마음이 해외에 있을 만큼 분주하고 정신없으셨는지, 어쨌든 고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상으로 오신

사랑하기 좋은 날 유리상자였어요. 남편과 다투고 밥도 안 하고 방에 누워 있었는데요. 이혜진 씨. 그러셨어요. 월요일 저녁부터 두 분 간에 치열한 또 전쟁이 치러졌군요. 부엌에서 탁탁 소리가 나더니 청국장 냄새가 나는 겁니다. 흐, 나 대신 밥 하나 보다 했는데 혼자 먹는 거 있죠. 슬쩍 나가서 보고 왔는데 정말 1인분 끓였나 봐요. 실합니까? 와, 이거 진짜 오늘 저녁에 끝날 수 있었거든요. 청국장 끓였어. 같이 먹자. 이 한마디면 되는 건데 이게 화요일, 수요일, 주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먹는 건 그렇게 사무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청국장 안 되겠습니다. 이혜진 씨, 닭고기 세트 보내드리는데 이건 꼭 혼자 드시기 바랍니다. 절대 남편 주지 말고 혼자 드시는 거예요. 아, 참. 박혜경, 빨간 운동화. 이소은, 키친.

0: 대한이비인후과 이사장 구자원입니다.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HPV는 여성에게만 필요한 예방접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편도암, 설암 등 구인두암의 주요 원인으로도 밝혀졌습니다. 급격히 증가하는 구인두암 환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만큼 남성 청소년의 HPV 예방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이 만 12세, 2014년생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HPV 예방접종을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와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사람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4: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0: 연애 일기 만약에 우리 직장인 모임에서 처음 만난 우리 두 사람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고백을 받고 연애를 시작했다. 하지만 몇 년 후 우리 사이는 나의 이별 통보로 끝이 났다. 그저 평탄하기만 했던 관계가 지루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끝까지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차갑게 외면했다. 그렇게 헤어지면서도 그 사람은 나의 행복을 바란다고 했고 나도 마지막 한마디를 전했다. 너도 잘 지내. 그런데 그의 바람과는 다르게 이별 후의 일상엔 여러 힘든 일이 생겼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별 후유증도 함께 찾아왔다. 내가 헤어지자고 해놓고 대체 왜 이러는지 왜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오랜만에 우리를 만나게 해주었던 모임에 나갔다. 혹시나 했지만 그는 나오지 않았고 술기운이 밀려오니 이성과 충동이 싸우기 시작했다. 눈 딱 감고 전화해봐. 아, 절대 안 돼.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전화를 해. 결국 충동이 이기고 말았다. 기어코 통화 버튼을 눌렀다가 아차 화들짝 놀라 전화를 끊어버렸다. 아, 어떡해. 그가 무시하고 넘기기를 밤새 기도했지만 다음날 답장이 와 있었다. 무슨 일로 연락했어? 아마 그도 놀랐겠지. 헤어지고 연락 한 통 없다가 대뜸 그 밤에 전화했으니. 모임에 나갔다가 네 생각이 나서 술이 좀 과했나 봐. 통화 누르고 바로 끊었어. 갑자기 놀라게 해서 미안해.
1: 아, 그랬구나. 나도 네 소식 가끔 궁금했어.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멀리서나마 응원할게. 잘 지내.
0: 냉정하게 이별을 고했던 사람, 끝까지 자신을 뒤돌아봐주지 않았던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잘 대해줄 수 있을까? 내가 민망하지 않도록 끝까지 배려하던 그 사람 태도에 나는 마음이 더 아팠다. 지인들에게 소식을 들어보니 그는 잘 지내고 있었다. 다행이다. 다행인데 한편 서운했다. 네가 잘 지냈으면 좋겠지만 왜 너무 잘 지내지 않기를 바라는 걸까? 사랑도 이별도 모두 끝났는데 그가 조금은 힘들어하길 바랐나 보다. 끝까지 이기적이게도 말이다. 마음에는 총량이 있어서 그걸 다 쓰고 나서야 누군가를 온전히 떠나보낼 수 있다지. 그 사람은 우리가 만날 때 아끼지 않고 마음을 보여줬다. 그렇게 훌훌 털어버렸으니 더는 미움도

0: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0: 오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교.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2: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8: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자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 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KBS 쿨 FM 57번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돌발 구간 자리합니다. 동부간선로 의정부 방향 월릉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녹천교에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한강변을 끝따라 강서쪽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은 강변북로, 한강대교부터 올림픽대로는 동작대교부터 정체인데요. 모두 가양대교까지 속도 내려갑니다. 이어서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인천요금소의 추돌사고 처리 중입니다. 1차로 통행이 어렵고 일대가 혼잡하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쪽도 문학에서 서창분기점까지 밀리고 반대 인천방향 서창에서 남동까지 속도 더딥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발안에서 팔탄 분기점 지나 용담터널까지 가다서다 반복됩니다. 다시 일직 분기점부터 정체고요. 나란히 가는 평택시흥고속도로 역시 마도에서 성산마도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6: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7: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0: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보통 날 왜 안 나와? 하고 궁금하셨죠? 오늘부터는 4부로 자리를 옮겨보려고 합니다. 대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들려드리는 정말로 나올지 몰라 조금 일찍 시작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KB국민은행 유동골뱅이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제공입니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들리잖아요. 느슨하게 듣고만 계시던 분들 전화기를 당겨잡고 신청곡 보내주세요. 아주 선명하게 들려올지도요. 내가 신청한 노래가 내가 보낸 사연이 정말로 나올지 몰라.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7483, 저녁으로 또 뭘 해먹지 고민하던 중에 전기구이 통닭 트럭을 발견했습니다. 한 마리 사들고 가는데 냄새가 진짜 좋아요. 거미 바비킴 러브 레시피 신청해요.

엄효진 씨 건물 옥상에서 블루베리 묘목 키운 지 3년 차. 자주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올해도 잘 자라주네요. 생명이란 참 경이롭고 기특합니다. 이상은 비밀의 화원.

1233 약혼을 앞둔 사람과 헤어지고 지난주 회사까지 그만두게 됐어요. 우울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겠죠. 김동률 산책.

0: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1: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2: Yes, I will.
3: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하지만 한 바퀴만 더 참자. 딱 한 바퀴만. 눈물을 삼키며 견뎌야만 했다.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선명하게 남아있던 영광의 상처. 그나마 자신 있는 부위가 다리인데 한동안 짧은 치마도 못 입게 생겼다. 그래도 소개팅은 잘 끝난 것 같았고 드디어 오늘 소개팅남에게 애프터 신청이 왔다. 살은 좀 까졌지만 연애 운은 열린 것 같다.

설렘주의 NS윤지 기리보이.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이 이런 말을 덧붙이셨어요. 올해 제 목표 솔로 탈출이에요. 이제는 정말 소개팅남하고 잘 돼서 언젠가는 제 연애일기도 써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와,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4부 우리들의 보통날의 주인공이셨는데 얼마 후에 2부 연애일기의 주인공이 되실지 우리 같이 기다려보기로 해요.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요. 화장품과 뷰티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J8322

아, 요즘도 꿈을 사고 팔고 하는군요. 조은영 씨 사연인데 그 옛날 통일신라시대 꿈 사고 파는 얘기 나오잖아요. 요즘도 그러는군요. 근데 그게 태몽이었나 봅니다. 결혼하고 9년간 아기가 없어 병원 다니신 우리 대리님 쌍둥이 임신하셨다네요. 부서에 경사 났어요. 와, 모르긴 몰라도 쌍둥이 임신에는 조은영 씨의 태몽이겠죠? 예, 태몽이라고 합시다. 태몽 지분이 한 5%는 되지 않을까? 큰일 하셨습니다. 야, 이제 진짜 쌍둥이 나중에 이제 막 돌잔치하고 이러면 막, 야, 가서 막, 야, 행복하시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조은영 씨에게 뷰티 상품권 선물 보내드릴게요. 나얼 한 번만 더.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월요일이라 퇴근길이 평소보다 수월한데요. 저녁 8시를 향해 가는 이 시각 대부분 정체는 해소됐습니다. 다만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방향 마포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서행하고 올림픽대로 공항 쪽도 서강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지체 정체 구간 남아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가양대교 1차로 막고 공사하면서 일대가 혼잡합니다. 동부간선로 의정부 쪽으로는 이화교 1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일대 짧은 정체로 이어지고요. 이 구간만 지나면 충분히 제속도 낼 수 있습니다. 강남 순환

되게 편안하더라고요, 폴킴님. 원래 워낙 좀 꿀 보이스를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가까이서 이렇게 단둘이 이제 얘기를 해본 적은 없었어서 좀 느낌이 다르긴 했는데, 되게 편안한 옆집 오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래경님, 쩡디 미안해요. 쩡디가 퀴즈 이길 줄 몰랐어요. 해주셨는데, 저도 몰랐어요. 저도, 와. 근데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1년 7개월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아는 지식이 있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0634님은 오늘 오전부터 샵에 다녀오고 월요일 피곤하시겠어요? 해주셨는데, 오늘 진짜 가득가득한 하루를 보냈거든요. 지금 10시간째 메이크업이 돼 있어요. 지금 아침 10시부터 메이크업 받아가지고 지금 딱 10시간 됐는데 아직 괜찮죠? 아직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중간에 이제 인터뷰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제가 네일 아트를 받고 그리고 왔습니다. 시간이 조금 떠가지고 예쁘게 오늘 노란 계열의 네일 아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살짝 버터색이에요. 버터색 노랑 약간 그런 느낌. 8962님, 커피 쿠폰 선물로 참 좋죠. 자주 만날 수 없는 친구에게 잘 지내지?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보내기가 좋아요. 해주셨는데, 맞아요. 좀 부담되지도 않고 커피 먹으면서 하루를 좀 더 힘내봐라 하는 의미로 또 보낼 수도 있고, 최근에 제가 받은 커피 쿠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제가 옛날에 다니던 학원 원장님이 어떤 축전을 부탁하셔서 축전을 하나 찍어드려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커피 두 잔 쿠폰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안 먹고 저도 비상금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거는 가족들이랑 먹을 때 아니면 친구들이랑 먹을 때 쓰려고요. 3962님은 쩡디님 쉬는 김에 차 내부 환기시킬 겸 한강에 잠시 다녀왔어요. 사연 당첨돼서 받은 커피 쿠폰으로 시원하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선물 감사해요. 라디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는데요. 그니까 이렇게 진짜 작은 시간에 힐링이 된다니까요. 커피 한 잔으로도. 오늘 제가 10잔 받은 거 남김없이 쏠 테니까요. 오늘 문자 참여 많이 많이 해주세요.

이시니까 오늘 예쁜 사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6234님, 쫑디 하늘이 너무 예쁘죠? 제 퇴근길이에요. 세 달 전부터 휴무 없이 일한 자영업자입니다. 쉴 타이밍이 안 나네요. 오늘도 고생한 저에게 토닥토닥 해주는 듯한 하늘이에요. 해주셨는데 오늘 하늘이 엄청 예뻤나 보다. 약간 그런 색이에요. 핑크랑 하늘이 되게 적절하게 섞여서 예쁜 파스텔 그런 비누 보는 느낌? 6234님, 세 달 동안 계속 바쁘게 움직이시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힘내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8505님, 오늘 출근길 정말 힘들었습니다. 차로 2시간 거리인데요. 브레이크 호스가 터져서 긴급 수리했고요.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늦고 말았네요. 다행히도 퇴근길은 별 문제 없었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와, 차로 2시간 거리도 멀은데 지금 막 수리하고 뭐하고 땀 엄청 흘리셨겠다. 그쵸? 이렇게 마음이 막 급하면은 진짜 막 너무 힘들잖아.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고. 8505님, 시원한 커피 드시라고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엔 빵 나왔죠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주말은 순식간에 끝났는데 월요일은 유난히 느리게 가는 것 같지 않으셨나요? 든든하게 드시고 일주일 힘내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밤이 듬뿍 들어간 맘모스빵 빵야! 퇴근 10분 전에 일 연락 와서 야근 중이에요. 알바 첫 출근했는데 잘한다고 칭찬받았어요. 취미 발레 등록하고 첫 수업 들었어요 등등등. 맘모스 파워와 쩡디의 응원이 필요한 분들은 여기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쫑디의 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콤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완성! 빵 나왔죠! 빵순이 대표 정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맛있는 빵이 선물로 갑니다. 오늘의 빵은요, 밤이 듬뿍 들어간 맘모스 빵이에요. 사연 만나볼게요. 9800님,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7월에 평가가 있어서요. 휴일도 반납하고 계속 일했고요. 오늘도 일찍 출근했는데 지금 퇴근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7월 한 달이나 남았는데 어떡하나 이거. 9800님, 또 열심히 하는 만큼 우리 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또 많이 오지 않을까요? 너무 고생 많으셨으니까

1219님 정디,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서 세상이 온통 흐리게만 보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마음이 진짜 너무 안 좋으시겠다. 근데 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아마 저 말고도 응원해주시는 분이 엄청 많을 거예요. 1219님 정말 행복한 시간이 앞으로 많았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마음껏 우세요. 2185님 아이 학원 라이딩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닐 때는 알아서 다녔는데 요즘에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서포트를 열심히 해주시니. 218언니 아마 엄청 똑똑해질 거예요. 오늘도 고생 많으십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카라의 맘마미아.

그냥 별명 좀 지어주세요 해주셨는데, 아, 뭐 이렇게 애칭이라고 하죠, 애칭. 제가 하나 생각난 건 우리 둘째 작가님이 이제 전생 체험을 하고 오셨는데 전생의 이름이 선화였대요. 그래서 선화!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선화야라고 불렀거든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셔가지고.

동네에 무인 라면 가게가 생겼다. 들어는 봤지만 실제로 가본 건 처음이었다. 세상에, 라면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 토핑도 고를 수 있다고? 그 유명한 한

라면에는 체다 치즈를 넣은 치즈 라면으로 먹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짜장라면은 그 안에 들어간 올리브유를 넣지 않고 집에서 쓰는 올리브유를 넣어요. 그걸 조금 더 고급지면서 그리고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올리브유를 조금만 주시는 거를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넣고 좀 많이 기름지게 좀 먹고 그리고 비빔면 같은 경우는 가끔 생양파 집에 있으면 생양파 얇게 썰어서 넣고 먹고 진짜 배 아프고 막 생양파 때 너무 배 아프고 물에 막 담가놨다가 넣어야 되는데 맨날 그 라면을 빨리 익으니까 그거를 잊어버리고 항상 그냥 생양파 그대로 넣고 먹다가 아 매워 하면서 막 배 부여잡고 자고 막 매워가지고 막 그러긴 합니다. 김아님님께서는 집에 라면 기계 사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이게 또 그 느낌이 안 나죠. 집에 있으면 아닌가? 나나? 안 나죠. 이게 야외에서 아니면 밖에서 먹어야지 뭔가 더 맛있는 느낌이 있어서 아마 우리 혜정님도 계속 여길 가는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일기예보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요즘 내 일상이나 특별한 기억을 날씨로 표현해서 들려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오늘의 쩡피 노래 한 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곡과 어울리는 노래를 여러분께서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딱 한 곡 나가는 동안에 받는 거거든요.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트와이스의 What is Love 듣고 올게요.

노래 또 너무 좋잖아요. 지금 이 저녁 바람 선선할 때도 너무 잘 어울리고. 오늘 점픽에 선정되신 한결님께는 선물 챙겨드리고요. 한결님께서 도대체 사랑이 뭔가요? 나도 사랑해보고 싶다고! 아직 지금 사랑을 안 해보셨나봐. 한번 놓죠.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면 또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재밌는 노래들이 많이 왔었는데 9236님,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가죠. 태희,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이별을 겪고 나서의 약간 선곡 같고. 최상

0: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4: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알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5장씩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는 방송이 끝난 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잠시 후에는 최우정의 비밀 정원 소란의 고영배와 함께합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0: 막광에 나오신 거 봤는데 그때랑 분위기가 좀 달라요. 폴킨 씨 때는 대충 나오고 효정 씨 라디오에는 좀 꾸미고 나온 듯?
1: 아, 이게 말씀드린 그때 이제 그 BBONG 사건인데 네. 그래서 그러신 거예요.
0: 오늘은 근데 일이 있으셨어요.

0: 저는 그런 거 처음 찍어봤거든요.
1: 좋았을 것 같아.
0: 와, 잘 때도 찍어요.
1: 잘 때도 찍어.
0: 일어나니까 계속 찍고 있어.
1: 아니 자기 전에 누르고 잘 때 다시 꺼놓고 다시 아침에 키지 않을까요?
0: 아니요, 계속 풀로? 찍어, 계속 찍어요.
1: 진짜? 네, 어떡해.
0: 전 그런 게 낯설긴 했지만 네. 반면 친구들끼리 동갑 친구끼리 이렇게 이 나이에 이런 다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 여행을 사실 계획해서 가려면 절대 못 가잖아요.
1: 못 가죠.
0: 그리고 제작진분들이 또 그런 걸 원하셨고 그래서 재밌게 놀아라 놀아라 엄청 챙겨주셔가지고 뭐 그렇게 계속 찍고 그런 게 낯설긴 했지만 네. 진짜 재밌었어요.
1: 너무 재밌었죠.
0: 그래서 방송 되게 재밌게 나올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약간 육퇴 시간 아니에요? 육퇴 시간?
0: 근데 육퇴라 하긴 출근을 해야 퇴근인데 계속 가서 놀고 있었으니까 퇴근이라기보다는 그러네요. 완전히 그냥 이렇게 친구들하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여행해본 게 얼마만이지 싶은 그런 시간.
1: 완전 청춘으로 들어간 느낌이었네.
0: 재밌었습니다. 청춘 토크로 지금 키워드 살짝
1: 아니
0: 깔때기처럼 아닌 거죠?
1: 아니. 제가 요즘 꽂혀있는 단어라서 네. 0384님께서 세 번에서 여행 스타일이 좀 잘 맞았어요? 아니었을 듯 해주셨는데
0: 이게 이제 방송 보시면 여실히 느끼시겠지만 저도 좀 의외인 게 많았어요.
1: 잘 맞았나 보다.
0: 이석훈이 완전 제이야.
1: 파워 제이?
0: 파워 제이예요. PJ 석훈입니다. 장난 아니. 와, 나 깜짝 놀랐어. 그래서
1: 피시고 영민님은?
0: 저는 제가 되게 심한 피라고 생각했는데 네. 장성규가
1: 완전 대박.
0: 미친 피. 크레이지 피예요.
1: 크레이지 피.
0: 그냥 누워 있어 사람이.
1: 진짜 맞아.
0: 네.
1: 최근에 같이 테니스 너튜브 찍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뭐 그게 없어. 뭘 오늘 찍는다는 게 없어.
0: 없어요,
1: 그냥
0: 없어요.
1: 테니스 칠 거야 하고 그냥 효정아 이제 시작할까?
0: 손 진짜 많이 가고 네. 그런 스타일이고 석훈 씨는 반대로 너무 제이고.
1: 아, 거의 엑셀 만들어서 오신 건 아니죠?
0: 그 정도는 아닌데 막 일단 제작진분들이 어느 정도 주변을 이렇게 이런 데 저런 데 갑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주변을 이미 다 알고 있어.
1: 다 벌꿀 눌러놓은 거야.
0: 그리고 우리한테 단톡방에 여권 챙겨라. 뭐해라.
1: 못 놓고 올까봐.
0: 다 이런 거 일일이 우리 챙겨주고. 와. 그런 점이 되게 의외였어요.
1: 리더다 리더.
0: 오늘 리더예요 리더.
1: 좀 필요하긴 하죠 그런 분들.
0: 빠른 팔사거든요. 나이는 사실 저희보다 어려요.
1: 그래서 막내 역할을 좀.
0: 근데 리더야.
1: 근데 그런 분이 있어야 좀 편하기는 합니다.
0: 엄청
1: 네,
0: 편했어요.
1: 그렇죠. 9447님.
0: 영배님은 여행지에서 바쁘게 돌아다니실 듯.
1: 원래 여행할 때 스타일이

0: 이 노래를 계속해서 이제 한국에서 리메이크가 되었다 오. 하면서 계속 포스팅을 해주시고 하는 거
1: 포스팅을
0: 보니까
1: 해주셨어? 네,
0: 계속 꾸준히 뭐가 와. 올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말 자막까지도 막 넣어서 직접 업로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마음에 드신 게 아닌가
1: 좋아하셨을 것
0: 생각을
1: 같아요.
0: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한국어 자막은 직접 한국어는 다 직접 쓰신 거고
0: 한국어는 이제 제가 번안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한국어 작사를 제가 해서

0: 그날 가가지고 미연님이죠?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1: 그걸 아예 못 맞추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0: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누군지도 안 알려주니까 이거.
1: 그러니까 막 그러다가 미연 씨를 추측하는 분도 계시고 효정 씨처럼 딱 맞추시는 분도 계셨는데 제가 뭐 친분이 있어서 부탁드린 건 아니었고 이 음색 좋고 또 노래를 잘하시는 보컬을 회사에서 이렇게 몇몇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다가 해주시려나 설마 이렇게 하면서 조심스레 부탁을 했는데 직접 듣고 바로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0: 너무 좋다고. 또 약간 팝 스타일이 살짝 섞여있다 보니까 미연님의 보컬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0: 노래 너무 잘하고 프로페셔널하고
1: 그리고 목소리 톤이 너무 좋아.
0: 맞아요.
1: 그쵸.
0: 그 약간 하는 요런 미성의 톤에 살짝의 가스함이 배어있는데 그게 이 곡이 진짜 찰떡으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목소리가 되게 단단하잖아요.
0: 그게 있어요.
1: 그쵸.
0: 알맹이가 있어.
1: 알맹이가 있어. 네. 그래서 되게 두 분이 잘 어울렸던 것 같은데 네. 오늘 혼자서 라이브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0: 제가 또 오늘 함께 오지 못했기 때문에 사이버 미연
1: 사이버 미연님을
0: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1: 그럼 미연님 목소리는 이제 나오고 네. 그 위에 이제 네. 영배찍님께서 네. 위에 불러준다고 합니다.
0: 여러분들이 좀 미연 씨 파트를 좀 같이 떼창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저도 네. 여기서 미연인 것처럼 옆에서 네. 살짝 부르고 있을게요. 그러면 영배님은 자리 이동하셨고 라이브는 KBS 라디오 어플 콩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KBS 크래프앤 너튜브 채널로 찾아오셔도 돼요. 라이브 듣는 동안 궁금한 점 하고 싶은 말 마음껏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0: 네.
1: 소란의 세레머니 함께 들어볼게요.

0: 뭐예요?
1: 못하는 거?
0: 네.
1: 아 운동. 운동을 잘 힘이 없어요. 힘이.
0: 하시긴 하죠, 근데.
1: 잘 안 해요.
0: 진짜요?
1: 올해 목표였는데 올해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아직 시작을 못했어요.
0: 근데 뭐 무대에서 뛰어다니는 것 자체가 운동이시긴 하죠.
1: 제가 좀 TMI 하나 말씀드릴까요? 그 제 작업실 와보셨잖아요. 네. 제가 원래 올해 팬분들한테 라이브 때 공언을 했어요. 올해는 더 이상 핑계대지 않겠다.
0: 네.
1: PT를 받겠다. 돈을 쓰겠다. 근데 그러고 작업실을 너무 월세를 비싼 데로 계약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PTB는 월세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0: 그치.
1: 그래서 돈이 안 되는 운동을 지금 찾아봐야 됩니다.
0: 아, 돈이 안 되는 거 러닝 하시면 되는데 밖에 나가서 뛰는 거.
1: 너무 더워.
0: 안 더워 안 더워 지금 시원해요. 나 안 더워.
1: 얼굴 타요.
0: 한번 뛰러 가야 되겠다.
1: 운동 워낙 좋아하시죠.
0: 네네.
1: 근데 저 안 그래도 성규 씨한테 네. 테니스 좀 영업당했어요.
0: 영업 테니스요 테니스.
1: 재밌어?
0: 너무 재밌어요.
1: 얼마나 치셨어요?
0: 저요 한 1년 반.
1: 진짜?
0: 네네.
1: 상성규 씨가 3개월만 레슨 받고 오면 다 자기가 해결해 주겠대.
0: 오, 그 말을 믿지 마세요.
1: 정말 강추?
0: 완전 강추. 심폐소생에도 너무 좋고.
1: 제가 집 앞에
0: 심폐소생이 아니라 심폐지구력에 너무 좋고. 심폐 그 지구력에 좋고. 그리고 그 가수들은 사실 무대에서 막 설떡이게 되잖아요. 그게 좀 줄어요. 확실히.
1: 제 집 앞에 레슨 거기까지 찾아놨어요.
0: 그럼 빨리 가세요.
1: 진짜 갈 생각이에요.
0: 조금 가격대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다. 실내죠.
1: 실내.
0: 실내 좀 비쌀 수도 있어요.
1: 그래?
0: 네. 그래도.
1: 그럼 아 그 비싸면 안 되는데.
0: 그리고 피부도 좋아져요. 그리고 더 오래 산대요. 테니스를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는 거.
1: 나도 그거 봤어.
0: 오래 살고 싶으시죠?
1: 기대 수명이 10년 늘어난다는데?
0: 오래 살고 싶으시잖아요.
1: 조금요.
0: 그러면 해야지요. 저도 오래 살고 싶거든요.
1: 그래요?
0: 네네. 나츠키 사형이 문자 왔어요. 일본에서 듣고 있어요. 여긴 비가 오는데 영배 오빠 목소리로 듣고

0: 오케이.
1: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게 된 거죠,
0: Let's
1: 제가.
0: Go.
1: 배움은 끝이 없다.
0: Yes.
1: 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아, 역시 레슨이야.
1: 36781 쫑디 챌린지 했는데 소감 어땠어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처음 챌린지 촬영했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0: 완전 처음, 꽤 초기.
1: 완전 초기 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긴장되긴 했었는데 되게 편안한 분위기로 잘 해주셔가지고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0: 효정 씨야말로 제 작업실에 내 집처럼 여기에요? 막 이러면서
1: 녹음도 잘하고 우리
0: 너무 좋다!
1: 너무 좋았어요. 그럼 저희는요 광고 네. 듣고 4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콘서트에 거의 근처에 앉게 돼서 다른 콘서트를 보러 갔을 때
1: 네네.
0: 거기에 안내받아 가면서 이야기한 게 다였어.
1: 그거 진짜 짧은 시간.
0: 너무 짧은 시간. 네. 그래서 이번에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되게 아 다음에 꼭 또 놀러와서 이야기 나누고 싶다 이러면서 좀 가까워진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누가 있을까? 아 일단 우리 또 KBS 식구인 한혜 씨. 한혜 씨가 챌린지를 했냐 안 했냐가 지금 되게 관심사예요.
1: 맞아요. 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0: 몇 번째 나를 안 부르냐 네.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한혜 씨 열받으라고 문세윤님 먼저 했거든요.
1: 맞다 그거 봤어.
0: 네. 그래서 지금 한혜 씨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예요. 그게 또 지금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1: 그럼 끝나고 빨리 퇴근하셔야 돼요. 금방 들어오시거든요.
0: 다 왔구나. 네,
1: 10시라서.
0: 빨리 치워야겠다.
1: 오늘 왠지 일찍 내려오실 수도 있겠다. 9304님 한창 챌린지 진행 중인데 이분이 해줬으면 좋겠다 있을까요? 한혜 씨 빼고요.
0: 이분이 해줬으면 좋겠다.
1: 이게 듀엣곡이다 보니까 이 목소리랑 좀 어울리는지 한번 궁금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0: 아 그쵸. 저는 근데 여전히 그 10cm 권정열 씨의 너에게 닿기를 신화를 잊지 네.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우재 씨 덕분에.
1: 네.
0: 그래서 우재 씨가 한번 또 해줘서 한번 그 기적을 저에게도 한번 네. 일으켜주면 어떨까 기대를
1: 약간,
0: 좀 내심하고
1: 약간
0: 있습니다.
1: 약간 진심이 가득한 목소리야. 우재님.
0: 아, 우재 씨 노래 잘해요.
1: 잘하시고 네. 약간 마음이 움직이는 목소리예요.
0: 근데 이제 지인이 들으면 좀 열받긴 한데.
1: 아 그래요?
0: 노래 잘하는 건 사실 발라드 감성이 있어요.
1: 있죠.
0: 우재가.
1: 네. 오, 세레머니 그럼 우재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5034님 이재율 씨가 너무 재밌었어요.
0: 아 이재율 씨는 그 챌린지 수많은 챌린지 올라왔지만 유일하게 제가 노래를 안 불렀어요. 너무 웃겨가지고. 재율 씨가 차성원님 성대모사로.
1: 성대모사 하시면서 하셨죠.
0: 라 라 라. 님 크레디터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1: 다들 AI인 줄 알았겠다.
0: 아 저는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1: 근데 그런 것도 재미가 있네요. 성대모사 버전 무슨 버전 뭐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0: 좋아요.
1: 그러면 올해 나온 소란의 명곡들 한 곡 한 곡 차례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2월에 낸 노래 소란의 사과 하나를 그려 들어볼게요.

0: 제가 이 노래 엄청 많이 듣거든요.
1: 이야, 유진 씨 노래 따라 불러주시네.
0: 1위 1사과를 그려들어요.
1: 와 진짜?
0: 네, 하나씩 그리는 거죠.
1: 어머머 세상에.
0: 왜냐면 왜 막 희망차 이 노래. 그래서 좀 정확히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이 노래가 그 피아노 학원에서 어릴 때 그 한 번 연습하고 사과 하나 색칠하세요. 포도 하나 색칠하세요. 그거
0: 그러니까,
1: 내용이에요.
0: 그거.
1: 그래서 진짜 어려운 노래라도 하나하나 색칠해 나가다 보면 하나하나 그려 나가다 보면 어느새 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때 당시 이제 연초에 네. 뭔가 저에게도 저희 팬분들에게도 필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해주고 싶고 듣고 싶은 얘기라서 한번 연초에 발매해봤던 그런 곡입니다.
0: 진짜 저는 이 노래 너무 좋아 지금까지도 계속 듣는데
1: 어머 너무 감사하다 진짜.
0: 저도 약간 이렇게 하나하나 노력해서 이렇게 색칠해 나갔던 것 같아요 인생을.
1: 아.
0: 근데 저는 피아노 학원 다녔을 때는 너무 싫어서 하나 색칠하고 10초 세고 하나 색칠하고 10초 세고 이랬었거든요.
1: 나도 한 번 치고 세 개 색칠하고
0: 역시 다 맞아. 똑같구나
1: 다 그랬어. 제가 이 노래를 내고 가장 많이 알게 된 게 그 사실이었어요. 다들 선생님 속이고 있었다. 다 고백을 하더라고.
0: 그리고 이론학습 그 공책 있죠. 책 뒤에 정답이 다 적혀있잖아요. 그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순회 돌면서 약간 돌면은 뒤에 싹 보고 8분음표 오케이 8분음표 다 했어요 쌤 이거 맨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론을 잘 몰라.
1: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가수가 되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0: 얼마나 다행이에요.
1: 진짜 대단한 거야. 재능인 거야 재능. 안 해도 됐어. 세상에.
0: 그래서 참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때 생각도 저도 많이 하고
1: 너무 감사해요.
0: 지금도 저에게 이런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면은 진짜 참고 할 수 있겠다.
1: 근데 그때 제 라디오에 효정 씨가 나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실제 성격이 좀 그런 성격이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뭔가 막 너무 걱정하고 이런 거보다는 하나하나 그냥
0: 맞아요.
1: 직접 부딪히면서 해나가는 스타일이신 것 같더라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저에게 엄청 큰 힘이 되는 노래 중에 한 곡이거든요.
1: 고맙습니다.
0: 그럼 다음 노래 들어볼게요. 다음 노래는 지난 4월에 발매한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2016 버전입니다.

0: 원곡은 10cm의 노래죠. 네. 4월 이벤트로 서로의 대표곡을 바꿔 부르셨는데 이게 만우절 이벤트였나요?
1: 맞아요, 맞아요.
0: 두 분 진짜 너무너무 재밌으셨겠다.
1: 저희 둘이 안경을 잘못 바꿨어서 몸이 바뀌어버렸다는 설정으로
0: 완전 시크릿 가든이네.
1: 그렇게 해가지고 노래까지 바꿔서 10cm는 저희 노래 중에 그때 비슷한 때 나왔던 노래예요. 제 노래 중에 준비된 어깨라는
0: 그
1: 노래를
0: 시기에.
1: 네, 리메이크하고 저는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 와, 요거를 리메이크했죠.
0: 그럼 두 분이 왜 그때 시기에 이 노래들을 선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그냥 뭐 딱히 대단한 이유는 없었고 어떻게 네. 하다 보니 차라리 그럼 비슷한 때 요때 그리고 같은 컴필레이션 음반에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가 이 전해 1년 전 그 컴필의 타이틀이었고 그 다음에 준비된 어깨가 타이틀이었어요.
0: 그래서
1: 이거 바꿔 부르면 재밌겠다 해가지고 와. 그리고 제가 10cm 노래 중에 이 노래를 꽤 상위권으로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0: 그렇죠. 이 노래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되게 그 쌈짓길이라 그러나? 쌈짓길에서 이 노래가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1: 그런 홍대
0: 아, 나 너무 옛날 사람 같죠?
1: 홍대거리 뭐 소품샵 이런 데서
0: 이런 데서 진짜 많이 나왔었어.
1: 이 더러운 목소리 뭐야? 이러면서 많이 들었었죠. 오늘 빠

0: 이제 영배님의 노래 준비된 어깨를 부르셨잖아요. 네네. 그건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1: 아, 네 제가
0: 나온다.
1: 제가 언제나 뭐 10cm에 대해서 악담을 퍼붓고 뭐 장난을 하지만 제가 이 친구의 어떤 음악이나 가창, 특히 가사에 대해서는 뭐 절대적으로 리스펙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는 사실 어떻게 바꿀지 감이 잘 안 왔었어요. 딱 바꾸는 거 보니까 이런 거 있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있다.
0: 있다.
1: 야, 진짜 괜찮다. 그리고 특히 이 보컬 이렇게 까디집힌 요 특유의 소리가 어떻게

0: 그러니까.
1: 좋은데
0: 작곡가가 된 것 같기도
1: 그쵸.
0: 하고 또.
1: 예. 그리고 또 나와의 시간을 많이 보냈던 아, 그쵸, 그쵸. 사람이니까 예. 더 되게 소중한 이벤트였네요 이번에.
0: 친해지고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예전 노래를 아,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라는 느낌이랄까요.
1: 그럼 편곡을 예. 두 분이 서로 모르고 있다가 짜잔 하고 들려주신 거예요?
0: 그쵸 그쵸
1: 진짜 이벤트로 하셨네. 누가 먼저 들려주셨나요?
0: 근데 이제 물론 완전 완성품을 들려준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됐을 때 공유를 하긴 해. 제가 먼저 들려줬어요.
1: 어머
0: 이렇게 하더니 좀 더 힘을 줄이는 것 같더라고.
1: 어 이렇게 오케이 네.
0: 질 수 없지라는 느낌으로 네.
1: 그렇게 하니까 더 좋은 거 더 좋은 게 더 좋은 게 나왔군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표곡을 들어보겠습니다. 4월 말에 발표한 노래죠. 딜리버리예요.

0: 이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이 노래는 이제 아 밤이 늦었는데 가야 되는 거야. 내 연인이 가야 돼. 그럼 그때 네가 진짜 행복할 만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주문했으니까 배달로 곧 오니까 네. 가지 말고 더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꼬뜨기는 그런 내용이죠.
0: 같이 야식을 먹는
1: 그렇죠.
0: 그런 거구나.
1: 주문해 놓고 이거 먹으면서 안 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배달이 안 오지? 막 이런 마음.
0: 근데 실제로 시킨 게 맞나요?
1: 그렇죠. 주문한 거죠. 마지막에 마지막 뒤쪽에 가사가

0: 했구나. 그럼 너무 좋죠 뭐.
1: 더 뱉어 볼래? 이러면서 좋다 이러면서.
0: 어, 좀 괜찮은데? 에, 이러면서 에. 갑자기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1: 그러고 한 3일 밤 같이 샜어요.
0: 진짜로 가사 쓰는데 진짜 좀 오래 걸리셨네요.
1: 오래 걸렸어요.
0: 오래 걸렸네. 에. 수정을 좀 많이 하셨나
1: 그렇죠.
0: 보다. 배달 전문님께서 공연 무대에서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시면서 등장했었잖아요. 야 역시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볼륨 스튜디오에 배달해주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해주셨어요.
1: 아, 지금 당장 볼륨 배달하고 싶은 거 뭐 좀 어떤 거 좋아하세요? 마라탕 이런 거 좋아하세요?
0: 어, 저 매콤한 거 다 좋아합니다.
1: 아 그래요? 샹궈 샹궈 좋다.
0: 어 샹궈 좋다.
1: 샹궈.
0: 샹궈의 맥주? 아. 어.
1: 맨밥도 좀 곁들일까요?
0: 어, 맨밥도 곁들일까요?
1: 짜잖아요 샹궈.
0: 아 그렇죠. 네. 다음날 얼굴 부으니까.
1: 아니면 마라 샹궈에 광어회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0: 광어회?
1: 회 좀 먹고 싶잖아요. 회.
0: 회도 좋아해요.
1: 회도 좋아해?
0: 회에다가 전 초밥밥을 항상 시켜요.
1: 어~
0: 초밥밥을 시켜서 항상 얹어서 먹어요.
1: 크, 맛있지. 알죠? 그럼 그럼.
0: 그럼 맛있죠.
1: 화로회가 좋아요. 숙성회가 좋아요.
0: 화로회가 좋아요.
1: 어 저는 숙성회.
0: 아 그래 안 맞네요.
1: 안 맞네요. 샹궈만 같이 먹어요.
0: 샹궈만 같이 먹고 에이. 숙성회랑 화로회는 뭐 나중에 따로 따로. 그러면 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소란의 딜리버리.

0: 소란의 딜리버리 듣고 왔습니다. 3223님, 영배님, 쩡디랑 협업할 음악도 준비 좀 해주세요. 쩡디도 기다립니다.
1: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발표하신 노래도 네. 나작청도 그렇고 네. 뭔가 교집합이 느껴진달까?
0: 완전.
1: 네, 저도 그런 청량한 락 음악 너무 좋아하니까.
0: 맞아요.
1: 저도 그래서 같이 작업해보면 너무 좋겠고 실제로 효정 씨도 작업실 놀러 왔을 때 그때 채린 촬영하러 왔을 때 진짜 한번 생각 있으시면 꼭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주셔서 진짜 잘하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0: 잘하면 이루어질 것 같고 제가 이제 번호까지 그때 여쭤봤거든요.

0: 그 앨범이 히스토리라는 베스트 앨범하고 신보가 같이 들어있는 CD 네. 앨범인데 거기에 2번 CD 그러니까 신곡 CD의 1번 트랙이자 타이틀곡이 스크림인데
1: 스크림
0: 네, 그게 자넷 잭슨이랑 듀엣이거든요. 이 노래 저도 듀엣곡 들려드렸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마이클 잭슨과 자넷 잭슨의 듀엣곡 들으시면 어떨까.
1: 너무 좋은 곡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지금도 가사를 정확히는 몰라요. 네. 이렇게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나츠키님, 언니 폴디랑 영배 오빠랑 셋이서 등산하는 거 어때요? 해주셨는데 갈까요? 일단 영배 찡은 지금 운동을 아예 안 하고 계시다 그래서 일단 가능할지 모르겠고, 폴킴님은 왠지 좋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KBS 우리 연합 등산회를 한번 개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떠든 사람 최우정 강성규 아나운서님과 신나게 떠들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우리 영배님의 추천곡이었죠? 마이클 잭슨, 자넥 잭슨의 스크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이.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오늘은 준영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준영이와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해 숲으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절망편이 되는 거죠. 굳이 그런 걸 왜 해? 물으신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재밌으니까. 말 나온 김에 우리도 재미로 한번 해볼까요? 한키라 가족끼리 랜덤 비빔밥을 만든다면 어떤 재료 가져오실 건가요?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2026년 6월 8일 월요일 한해 키스 더 라디오 오늘 첫 곡은 헨슨의 음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 더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오프닝에서 요즘 유행인 랜덤 비빔밥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뭐 비빔밥뿐만 아니라 빙수, 화채 뭐 이런 것들도 랜덤으로 재료를 가져와서 다 같이 즐긴다고 하고요. 이런 쇼츠 영상들이 또 많다고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음식에 한해서 굉장히 그 계획형

지윤님 같은 친구 사귀고 싶습니다. 이선희님. 영상 보면서 나도 하고 싶다 생각만 하고 할 사람이 없어 우울했는데 샴디가 한키라 랜덤 비빔밥 하자고 하니 좋아요. 그럼 전 삼색나물 해갈게요. 콩나물, 시금치, 고사리, 참기름 듬뿍 묻혀갈게요. 맛있게 냠냠 비벼먹어요 라고 하셨고, 아 정말 뭐 나물에 이렇게 참기름 듬뿍 묻혀오시면은 뭐 참기름 따로 챙길 필요 없죠. 또 선희님의 또 손맛이 있으니까 더 또 비빔밥을 맛있게 하지 않을까라는 또 상상이 됩니다. 1137님, 비빔밥의 꽃은 계란후라이죠. 저는 계란후라이 준비할게요 라고 하셨고요. 맞아, 또 계란후라이 없으면 섭섭해. 그 계란이 들어가, 저는 어디든지 좀 계란을 넣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 라면도 그렇고 뭐 비빔밥에도 그렇고 뭔가 하나 있으면 든든해. 그 든든한 느낌 아시죠? 그리고 뭐 비빔밥이니까 반숙보다는 조금 완숙, 완숙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정글님, 저는 블루베리를 넣고 싶어요. 상큼함이 가미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셨고, 굉장히 좀 특이치야. 비빔밥에 블루베리요? 그릭 요거트하고 착각하신 거 아니죠? 비빔밥, 블루베리 비빔밥. 그렇죠, 뭐 먹을 수는 있겠죠. 우리 정글님. 아무튼 좀 특이 취향이시고,

또 제 노래죠. N분의 1을 살짝 녹여봤는데 래퍼입니다. 뭐 다른 라디오 방송 뭐 폴킴 씨가 아까 계속 문자 좀 받아보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랩 도전을 하셨다라는 뭐 연락도 좀 받았습니다. 아 정말 제가 우리 폴킴 씨에게 발라드로 도전할 수 없듯이 폴킴 씨 저한테 랩으로는 도전 안 되십니다. 복누낭님 약간 발레 슈즈 같은 운동화 유행인데 그거 추천해요. 이쁨이라고 하셨고 발레 슈즈 같은 운동화 편한가요? 저는 신어보지는 못했는데 뭐 편하다면은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아무튼 뭐 발레 슈즈 같은 운동화 복누낭님께서 추천해 주셨고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참여 원하시면 KBS 쿨 FM 한해 키스터라디오 홈페이지 한해만의 코너 게시판이나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해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웅이가 작사 작곡한 AB6IX의 내 계획엔 네가 있어 듣고요. 한키라 선정 컨디션 니엔조를 호조로 바꿔줄 아이돌입니다. AB6IX 전웅씨와 희한해로 돌아올게요.

0: 청취자 9143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1: 제 남자친구는 드라마를 절대 본방사수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 끝나고 몰아서 보는 게 더 좋대요. 남들이 다 재밌게 보고 있을 때 같이 보면 좋지 않나요? 스포일러 당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0: 사연 속의 남자친구에게 공감하시는 분들 사연 주세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1: 아니 진짜 왜 저래 싶은 이상한 취향,
0: 아니 솔직히 살면서 처음 봤다 싶은 독특한 사람,
1: 아니 근데 싫어야 싶은 미스터리한 상황
0: 모두 우대합니다.
1: 희한해.
0: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한키라 선정 컨디션 니엔조를 호조로 바꿔주는 아이돌 1위죠. 우리 아기 공유, 우리 아기 이준기, 아이고. 아기 허남준, 아이고야. 말랑보영 분방계 걸지 ABC 정우씨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여러분, ABC 송입니다.
0: 아니 웅씨 그냥 체크 하기 전에 머리색 뭐예요 갑자기?
2: 저 염색했어요 여러분.
0: 아유, 염색 박수 한번 치고 너무 잘 어울리잖아.
2: 너무 잘 어울려. 너무 하고 나서 너무 제가 제 모습이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0: 오프스티에서 진짜 다 같이 박수 쳤어.
2: 진짜.
0: 여러분 박수 한번 치워갑시다.
2: 여러분 소리 질러.
0: 야. 염색 축하 박수까지 받고.
2: 그러니까요. 아니, 너무 아이돌이 참 좋아요.
0: 아니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2: 그래요?
0: 피부가 하얀니까 이렇게 좀 탈색을 한 색인데도 밝은 색깔인데도 너무 찰떡이고 제 컬러를 찾았네 또.
2: 진짜요? 네. 이게 또 오랜만에 또 여름이고 뭔가 변화를 좀 주고 싶었어요. 마음이 좀 공허해가지고.
0: 뭔가 좀 허했구나.
2: 허해가지고.
0: 그래 그래.
2: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잘랐던 건데.
0: 맞아.
2: 아, 뭔가 그걸로 충족이 안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
2: 그래서 이제 염색까지. 그러니까 됐습니다.
0: 사람이 참 이게 허한 걸 채우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저는 이 때려 먹어버리는데.
2: 저는 꾸며요. 갖고 와요. 저는.
0: 이렇게 이제 체지방 차이가 이렇게 점점 벌어지는 거야. 아 참. 예삐 없이 못살아님께서. 웅이 염색한 거 너무 찰떡이야 라고 해주셨고.
2: 아, 감사합니다.
0: 우리 에피 없이 모사라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보도 탄산음료 드리고요. 최현우님, 웅 오빠 오늘 너무 이뻐, 이쁜 아기가 됐네.
2: 34라테 무슨 아기예요 여러분.
0: 아니에요 아기예요. 아,

0: 사연 주신 9143님께는 바닐라 라떼 쿠폰 보내드리고요. 네. 희한의 코너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웅씨가 안내해 주세요.
1: 네, 제가 아는 형이 래퍼 출신 예능인인데요. 네. 박재범, 저스티스, 페노메코 등등 다양한 래퍼들이 찾는 메이크업샵에 다니는데 작년 한 해 동안 턱 쉐딩을 가장 많이 받아서 올해 턱 쉐딩상을 받았대요.
0: 네. 제가 저 어워즈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메이크업 샵에
1: 아 재밌다
0: 올해 턱 쉐딩상
1: 턱 쉐딩상
0: 턱 쉐딩상이랑 재작년에는 제가 가장 많이 받았어요. 가장 많이 가죠. 뭐 뭐였다 개근상이었나
1: 개근상
0: 받았고.
1: 어 그러면 그거는 개근상은 좋은 거다. 일이 많았던 거잖아요.
0: 일이 많았습니다. 일이 많았고
1: 좋네.
0: 작년에는 턱 쉐딩.

0: 제발 안 마주치게 해주세요. 제발 빌었는데.
1: 어? 웅씨다. 웅씨 여기 여기.
2: 일주일에 3일은 마주쳐서 마스크팩 붙인 대리님이랑 같이 출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들 다 쳐다보는데 왜 신경을 안 쓸까요? 저만 이상해요? 너무 희한하지 않나요?
1: 이분께는 선물로 치킨 앤 콜라 세트 쿠폰 보내드리고요. 최근 이직한 회사의 대리님과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걸 알게 됐는데 가뜩이나 좀 출근길이 마시는 게 좀 싫습니다.
2: 그쵸.
1: 대리님이 무려 마스크팩을 붙이고 지하철을 타는
0: 와우.
1: 대단한 모닝 루틴을 가지고 계시는데
2: 대단하시다.
1: 어 이거 쉽지 않아. 어. 이게 되게 일상적인 것 같은데 저도 좀 그 되게 일어나면 건조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마스크팩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라도 마주치면은
2: 그치.
1: 어 진짜 이상하게 보실 거 아니에요.
2: 맞아요, 맞아요.
1: 참고 차 안에서 하거나
2: 맞아요, 맞아요.
1: 그러거든요.
2: 어.
1: 근데 이게 붙이고 나온다. 쉽지 그러니까. 않습니다.
2: 아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진짜 형 말대로 엘리베이터에서 하고 바로 차를 타니까
1: 그치.
2: 우리는 이제 샵을 가니까 이게 붙이는 경우도 몇 번 있는데 사실 저도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팩 붙이고 나가기 좀 민망하거든요.
1: 민망해.
2: 민망한데 이걸 지하철역에서 이렇게 하시는 게 난 너무 대단한 것 같아.
1: 아니 붙이고 지하철 지금 타시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지하철역까지 걸어 오셔가지고.
1: 야 아니 그 막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지하철 안에서 뭐 대중교통에서 하시는 분들까지는 봤는데.
2: 어 그렇죠.
1: 야 이거 마스크팩 쉽지 않습니다.
2: 이거는 그 쇼폼으로 한번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진짜. 루틴을.
1: 아 그리고 사실 모르는 사람이라면 상관없는데 계속 아는 척을 하시니까.
2: 그러니까 이걸 붙이고 하얀 걸.
1: 괜히 나도 좀 부끄러워지는 느낌.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자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1: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아니, 뭐.

0: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 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 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1: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터 라디오.
0: 언제든 자리 비우실 때 네. 네, 불러주시면.
1: 아니요.
0: 아, 쉬시라니까요.
1: 아니요.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 거예요.
0: 아, 그래요?
1: 파이팅입니다. KBS 그래프엠.

0: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한키라 100일 특집 때 감동의 축가를 불러준 우리 ABC 전웅 씨와 희한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2: 야하오.
1: 벌써 또 1주년이 한 달도 안 남았어요.
2: 아 진짜요?
1: 진짜 벌써 1년입니다.
2: 시간이 너무 빠르다.
1: 이번에 농 씨 네. 축하 무대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축하 무대 기대해봐도 될까요?
2: 1주년이면 그러면 혹시 저희 또 3명이서 조촐하게 하나요? 1주년이면 좀 성대하게 해봐요.
1: 한번 고민해볼게요. 한 달 남짓 남았으니까 고민해볼 텐데.
2: 아 그럼요.
1: 또 세실 때 아름다울 수 있다.
2: 아 그치 맞아 사실은
1: 세실 때 아름다울

0: 벽돌 같은 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립니다. 제가 저를 턱을 깎아야 되는 양만큼 이렇게 그려요.
1: 아, 그 쉐딩은 그게 안 하고 그걸로?
0: 아, 그걸 안 하고. 막 그걸 하더니 막 문대 막 때리면서 막 턱을 진짜 깎아요. 물리적으로도 막 깎아요. 그러면서 괜찮지? 막 그러면서
1: 그림자를 만드셨구나.
0: 막 인디안처럼 이렇게 그려가지고.
1: 예전에 그 홍현희 선배님이 이렇게
0: 맞아,
1: 하셨잖아요.
0: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거 비슷한 갈색 벽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1: 신기하다.
0: 참 쉐딩 열정이 대단하세요. 올해 또 해주셔가지고 10년 넘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한해 맨

0: 아니 왜 몇 달 전까지 두쫑쿠 두바이 쫀득 쿠키가 유행했잖아요. 그때 분명히 야 웅아 너 이거 안 먹어봤지? 두쫑쿠.
1: 두쫑쿠? 아 그게 뭔데?
0: 야 내가 너 모를 줄 알았다. 야 이거 완전 핫하잖아. 겉은 쫀득하고 속은 바삭하고 완전 겉쫀 속바. 이거 하나에 얼마인지 알아? 7,500원이야. 근데 인당 두 개밖에 못 사. 이거 진짜 어렵게 구했는데 내가 너 하나 줄게. 이거 한번 잡숴봐.
1: 아이 됐어 됐어. 아 난 유행에 목매는 건 싫더라. 안 먹을래.
0: 이래놓고 이제야 뒷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1: 야야야야야 야 그때 너네 동네에 두쫑쿠 판다고 했잖아. 거기 어디야? 나 지금 주소 좀 알려줘.
0: 야 두쫑쿠? 야, 유행 끝난 지가 언젠데 거기 이제 두쫑쿠 안 팔아. 요샌 양즈간루 빙수 팔던데?
1: 양즈간루? 아유 그건 또 뭐야.
0: 아 그거 망고랑 요거트랑 자몽 들어간 홍콩 디저트인데 요즘 핫하대. 그거 같이 먹으러 갈래?
1: 아이 됐고 됐고 그 두쫑쿠 맛집이나 있으면 좀 알려줘.
0: 아니 두쫑쿠 핫할 때 진즉 먹지 왜 이제 와서 난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엄청 흥했던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친구가 가입된 OTT에서 종료가 임박이길래 야 이거 이번 달 지나면 OTT에서 내린대 얼른 봐. 요즘 안 보는 사람이 없던데.

0: 나 대만 카스테라 참 좋아하는데.
1: 그, 근데 형이 좋아할 것 같아서 한번 꺼내봤어요.
0: 나 진짜 좋아해. 나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그런 이유 너무 폭신폭신한 거 너무
1: 형이 좋아할 것 같아서 빨리 꺼내봤어요.
0: 우유하고 먹는 거 너무 좋습니다.
1: 0427님 뒷북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 지금은 마늘종 비빔밥이 유행임.
0: 마늘종 비빔밥도 유행이에요?
1: 맞아요. 마늘종 이게 쫑쫑쫑쫑쫑 썰어가지고 그 비벼먹는 게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0: 맛있긴 하겠다.
1: 근데 그래서 이런 비빔밥 이런 유행은 좋은 것 같아요. 뭐 봄동 마늘종 그치. 이렇게 해서 제철 음식 먹는 거는 좀 좋죠.
0: 와 진짜 귀신같이 한식 얘기하니까

열심히 말하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문신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아 치나라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 쟤들이

0: 저희 사무실에 매일 11시, 4시에 피부관리 시간이라며 스킨케어하는 남직원이 있는데요. 그분도 희한하다 생각했는데 마스크팩 사연에 비하면 애교네요. 근데 저희 남직원은 세안도 안 하고 화장품만 계속 발라요. 11시랑 4시에.
1: 와, 두 번, 사무실에서 두 번 스킨케어 하기 쉽지 않아.
0: 그러게. 이거 한 번 하는 것도 사실 힘든 건데.
1: 이게 왜냐면은 뭐 당연히 그럴 수는 있지만 또 공간이 이제 공유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쵸. 남들이 다 보는데도 이거 아랑곳하지 않는 거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피부를 굉장히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고.
0: 아, 그리고 보통은 좀 건조하다 싶으면 그냥 미스트나 촥 한번 뿌리고 그냥 마시는데 이걸 이제 화장품을 계속 바르신다고 하니까 신기하다.
1: 근데 저는

0: 아무 뭐 나쁠 건 없죠. 개인 정비 시간에 하는 건데.
1: 그렇죠. 다행이다.
0: 근데 사실 또 남자들만 있으니까 또뭐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 아랑곳하지 않고 막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1: 그걸 해도 되는 거잖아요.
0: 되죠.
1: 다행이다. 다행이다. 저 제가 그럴 거여가지고 한번 물어봤어요. 제가 그럴 거여가지고.
0: 요새는 군인들이 피부 더 신경 씁니다.
1: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0: 임영희님. 양치는 반드시 하루에 3번 해야 한다는 남편. 그런데 양치 타이밍이 희한합니다. 보통 식후에 취침 전에 하지 않나요? 남편은 양치를 하고 나서 밥을 먹고요. 그 후엔 안 해요. 양치도 안 하고 그냥 자려길래 말하니까 오늘 3번 다 했으니 안 해도 된대요. 에휴라고 하셨고. 이거는 좀 희한하다기보단 좀 치아 건강에 안 좋지 않을까요?
1: 걱정되네요.
0: 너무 비효율적이야. 좀 걱정됩니다.
1: 그러게. 근데 밥을 먹고 왜 근데 양치하고 밥 먹으면 맛 없는데.
0: 그러니까 식욕도 좀 떨어지고.
1: 맞아요.
0: 근데 뭐 이게 뭐 그런 분도 있어요. 왜 자고 일어나가지고 자면서 왜 입 안에 세균이 좀 많다면서요. 그래서 뭐 가글 하시거나 양치하는 분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밥 먹고 나서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러게. 그리고 자기 전에는 꼭 좀 하면 좋겠는데.
0: 안 찝찝하신가? 이게 그 음식물이 다 썩어요.
1: 입안에서 다 썩는다고.
0: 다 썩어요. 남편분 이가 썩습니다 그러면은 안 돼. 좀 양치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제 시간에 좀 해 주셔야 되고 식후에 하시길 바랍니다.
1: 맞습니다. 네. 자, 김지수님께서 남편이 저한테 해달라는 음식 1위가 떡볶이인데요. 정작 해주면 어묵이랑 양배추만 먹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떡 빼고 어묵볶이 개념으로 해줬더니 떡볶이에서 떡은 비주얼적으로 필수라네요. 남편 덕분에 떡은 제가 먹고 살도 저만 찝니다.
0: 그러게요. 이런 분들 간혹 계십니다. 간혹 계신데 참 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1: 근데 그 오뎅을 어묵을 엄청 먹고 싶어가지고 어묵 좀 이렇게 그 위주로 파는 거 있잖아요. 그쵸, 버전이 그쵸. 있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 버전에 떡이 많이 없으면 서운해요.
0: 서운해요?
1: 서운해요.
0: 비주얼적으로 좀 있어주긴 해야 돼?
1: 맞아요.
0: 욕심도 많네. 좀 다른 차원의 욕심이다.
1: 비주얼적으로 살짝 지금 떡이 안 땡겨도 그래도 떡볶이인데 떡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0: 어묵만 먹을 거라도 떡은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이야 진짜 좀 이해하기 힘든 류의 욕심이고 저는 다 이제 추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렇게 조화롭게 다 있어주면 너무 좋은.
1: 형 그래서 그냥 그걸로 시키시는 편이에요? 그러면 떡 그냥 위주로 있는 그냥 기본 그런 거.
0: 네 저는 시키면? 뭐 떡볶이 그냥 구성원이 조화롭게 들어가 있는.
1: 조화롭게.
0: 떡볶이 단독으로는 그렇게 잘 안 시켜요. 뭐 순대. 아 튀김.
1: 그치 그치.
0: 같이 가줘야 돼.
1: 가야지 가야지.
0: 아 진짜 배고파.
1: 근데 나도 지금 갑자기 꼬르륵 거렸어.
0: 미치겠습니다. 냥냥펀치님. 사장님 잔소리 하기 전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1: 아이고.
0: 아들 같아서 하는 말인데.
1: 아이고.
0: 오늘도 내가 딸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나이

0: 네, 친척들도 이제 너무 많이 이런 거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제 학습이 되셔가지고.
1: 맞아, 맞아.
0: 요새는 막, 아, 결혼 빨리 해, 뭐, 애 빨리 낳아야지 이런 얘기 안 하는
1: 잘 안 하는데.
0: 추세인데. 그러네.
1: 왜 하필 그 사장님이 우리 아빠도 안 하는 말을.
0: 그러니까.
1: 그니까.
0: 아, 뭐, 걱정되는 마음 이해는 하신다만, 좀 넣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이게 뭐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착착 진행되는 건 모르겠는데. 결국에 진짜 잔소리예요. 뭐 맞아. 하등 도움이 안 돼요.
1: 맞아. 아니 그래서 뭐 그러면 소개라도 시켜주던지.
0: 그러니까.
1: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0: 맞아 맞아.
1: 그리고 김희보님께서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버스가 와도 타지 않고 늘 정류장에 계세요. 비 오는 날에도 그 자리에 계시길래 물어봤더니 버스가 아니라 시간을 기다리는 중이래요.
0: 어?
1: 무서웠어요.
0: 이게 무슨 소리야?
1: 그러게. 시간을 기다리는 중?
0: 시간을 기다린다.
1: 아니면 뭐 그런 거 아닐까? 30분에 딱 출발해야지. 그게 맞는 건데.
0: 아니

0: 그냥 시, 그러니까 좀 약간 시적인 표현인가?
1: 아.
0: 그냥 이 정취를 느낀다, 이 시간에. 아. 뭐 이 분위기를 느끼는 뭐 그런 건가?
1: 오, 좀 신기하다.
0: 아, 근데 너무 무서운데. 아. 챙긴 건 챙겨드려야 되거든요. 아. 새싹이셔가지고, 이분이. 아.

0: 저도 하루 종일 쉬었단 말이죠.
1: 맞아요.
0: 어.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 날 같이 동행자 입장으로 가는 겁니다.
1: 즐겁습니다.
0: 네, 박세희님, 우리 웅이 얼굴 소멸되겠네. 많이 먹어라 웅아. 아. 라고 해주셨고.
1: 그리고 이보미님께서 네. 버스 아까 버스 그분 예술하는 분 아닐까요? 저희 학교에 작곡하는 교수님도 대학 다닐 때 그러셨대요.
0: 좀 이렇게 영감을 받으시는 건가?
1: 근데 저희도 예술은 하잖아요.
0: 예술하고 있죠.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영감을 받으시는지.
1: 그러게요. 좀 신기하네.
0: 좀 사람을 관찰하시는 건가? 카페에서 그냥 사람 구경하듯이?
1: 아니면 그 뭐 바람을 느낄 수도 있고요.
0: 그렇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아까 박세희님이 많이 먹어라 웅아라고 하셨는데 아까 갑자기 그 댓글이 생각이 나네. 뭐야? 웅이가 아까 그 재료 추천하니까 아까 어떤 분께서 56kg 추천은 안 믿는다.
1: 아, 맞아 54kg 입맛 안 믿는다.
0: 54kg 입맛 안 믿는다. 갑자기 아무튼 좀 찌시길 바라. 아 근데 지금 너무 보기 좋아.
1: 아 근데 제가 저번 주에 그 얼굴을 봤는데 너무 막 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좀 이번 주는 살짝 좀 줄여보긴 했습니다.
0: 올라오면 몇 킬로 정도 가죠?
1: 그래서 한 56, 57이 됐었던 것 같아요.
0: 잘 알겠습니다. 혹시 보내드리면서 크러쉬의 먼데이 블루스 듣고요. 저희는 다음

0: 밤 10시 한혜의 키스터라디오
1: 크러쉬 먼데이 블루스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신 사연 만나볼게요. 유승민님, 내 월요일 계획엔 한키라 희한애가 늘 있다. 이제 웅님 없는 희한애와 월요일은 상상 못해 라고 하셨고요. 아,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용이 없는 월요일은 저도 에너지가 좀 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같이 하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얻고 월요병도 좀 치료하고 하는 아주 소중한 희한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 1951님, 아, 오프닝 때 비빔밥 얘기하고 희한의 코너에서 떡볶이 얘기까지 하니 출출해서 햄버거 라지 세트 시켰습니다. 샴디 책임져요 라고 하셨고, 저희는 비빔밥 얘기하고 떡볶이 얘기했는데 전혀 다른 햄버거 자기 의지로 시키셨다는 점 저한테 책임 전가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951님 먹고 싶어서 드신 겁니다. 햄버거 건강한 음식입니다. 단단지 완벽하게 구려져 있죠. 건강, 오늘 건강 챙긴다라는 마음으로 드시고. 매진님, 아니 근데 눈물 셀카 왜 안 찍어요? 라고 하셨고, 제가 그 지난주 울컥 좀 한 해 때 불닭맛 볶음 라면 스코빌 지수 마치게 좀 실패를 해가지고 벌칙으로 눈물 셀카 찍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 못했는데 또 기억하고 계시네요. 기억하시면은 가야죠. 눈물 셀카 찍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눈물 나올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안신의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에 이어서 민지훈 센티멘탈 러브 듣고 왔습니다. 여기는 KBS 쿨 FM 한혜 키스터 라디오. 저는 DJ 한혜고요.

저렇게만 보내면은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도 진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았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자우림 원곡의 25, 21 로이킴 목소리로 듣고요.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

내가 참 좋아하던 선배의 반가운 복직 소식. 성격은 물론 식성까지 잘 맞아서 매일 점심을 함께 먹는 게 큰 즐거움이었는데 선배가 없던 지난 1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 이제 워킹맘으로 돌아올 선배가 조금이라도 편하게 적응할 수 있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 싶다. 1년 만에 함께 먹는 점심, 선배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는 내일의 맛, 쌀국수.

0: 도착할 것 같거든요. 그 온기 그대로 제가 잘 민첩하게 섭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볶음탕이 너무 땡겼어요. 아까부터 1부 시작부터. 내일의 맛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해의 키스 더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5: 한 번에 합격! 백커스로 가!

자기 효능감은 어떤 과제를 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믿는 주관적 판단인데요. 높을수록 도전에 적극적이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고 실패해도 빠르게 회복한다고 합니다. 이런 자기 효능감은 작은 성취를 이뤄낸 경험이 쌓일수록 높아지는데요. 뜨개질, 퍼즐 맞추기, 정원 가꾸기 같은 단순한 일을 반복하는 취미도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구체적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때론 두려움이 앞서서 아, 난 못할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럴수록 작고 단순한 성공 경험을 차곡차곡 쌓는 게 힘이 됩니다. 커다란 돌틈 사이를 고운 흙으로 메꿔 튼튼한 옹벽을 세우는 것처럼 아주 작은 성취도 나의 빈틈을 메우고 우리를 단단하게 해줄 테니까요.

이 시간에 라디오 처음 듣는데 DJ님 목소리가 이 밤과 잘 어울리네요. 잠이 안 와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잠이 와도 안 자려고 버틸 것 같은 목소리네요. 와, 감사합니다. 잠이 와도 버틸 것 같은 목소리라고 해주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오늘 처음 오셨다고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자주 놀러와 주시고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이수현과 개코의 조조비행, 안희수의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해야 하는 이 세상에서

패션은 돌고 돈다고 1990년대 이 길거리 패션 보고 오 세련됐다 하시면서 놀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패션뿐만 아니라 그 시절 대중가요도 멋진 노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플레이리스트 제로 키워드 믹스 주제 지금 들어도 세련미 넘치는 옛날 노래 골랐습니다. 먼저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큰 인기를 끌었던 대형 스타 세 분의 노래로 시작합니다. 발라드 하면 단연 이분이죠. 변진섭의 숙녀에게 듣고요. 또 가창력과 투명한 음색으로 사랑받았던 양수경의 그대의 이미 준비했습니다. 시티팝의 향기가 폴폴 나는 예쁜 노래입니다. 이어서 데뷔부터 한결같이 세련된 음악을 창조하는 걸로 유명한 윤상의 한 걸음 더까지 세 곡 듣고 올게요. 변진섭의 숙녀에게, 양수경의 그대의 의미, 윤상의 한 걸음 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0: 그치, 집진기는 오토링크.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0: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1: 2026 국토교통 기술 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2: 마침표가 번져서 쉼표가 되는 곳, 스테이션 제로. KBS 쿨 FM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문자 샵 8910, 오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끝곡 환승 싱글님이 신청하신 적재 우연을 믿어요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0: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0: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6월 8일 월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으로 버벌진트 한해 피처링 원슈타인의 굿모닝이었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의 랩배틀에 한혜씨가 응하셨나요? 우리 샴디 아직 전달을 못 받은 걸까요? 아니면 저를 무시하는 걸까요? 안 되겠어요. 조만간 저 랩 레슨 좀 받고 올게요. 네, 혹시 모르니까요. 제가 이길 수도 있잖아요. 미정님께서 폴디 오늘 진짜 몸이 무거워서 5분만 하다가 15분 누워있고 대신에 점심밥 사는 거 포기하고 쉐이크에 단백질밥 먹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탄단지. 괜찮지 않나요? 저 같으면 15분 더 누워있고 쉐이크에 단백질밥 먹도록 하겠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7745번님께서 저 오늘 축축한 머리로 나왔어요. 이제 말라갑니다. 정말 바쁜 우리 현대사회를 위해서 지하철이랑 버스에 한 칸에 헤어드라이기 좀 설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가면서 말릴

0: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쇼리실라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 교통순경입니다. 근무 나가기 전에 휴게실에서 다 같이 라디오 듣고 있어요. 졸음 방지 커피 3잔 부탁해도 될까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절대 절대 음주운전은 금지입니다. 한 모금도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아, 커피 드릴게요. 화이팅! 효키님 안녕하세요. 아, 2997번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효키님 안녕하세요. 아버지랑 뭐 심고 있습니다. 아버지랑 점심 먹고 커피 수혈하고 봐요. 헉,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밭이 논이 엄청 넓은데요. 이거 다 하면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힘내시라고 커피 보내드릴게요. 아버지랑 같이 드세요. 노래 듣고 올게요. 지난 5일에 발매된 신곡이네요.

커피 한잔 할래요 코너에 이어서 김민석 굿바이 듣고 왔습니다. 저는 노래하고 라디오하는 김민석 아니고 폴킴입니다. 아니 여기서 자꾸 김민석 흉내내다 보니까 느는 것 같아요. 굿바이. 아 조만간 저도 막 고음 뚫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이렇게 라디오 하다가 고음 뚫는 가수가 있다. 강은하님께서 낮 12시에 랩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여러분. 힘내서 오늘 파이팅 하는 거예요. 벼멸구님께서 태영이가 랩을 한다 흥흥흥. 9231님께서 랩? 방탄 태영이가 와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나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태영이가 와서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2946님께서 김민성 목소리로 랩 가능한가요? 개인기는 이렇게 늘어가는 거죠. 책! 지금 가광장 보고 있나? 나는 하고 있지 너도 봐라. 어때요? 메달 달렸네요. 보인 라디오를 보고 계신가요? 전 이렇게 또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4858님께서 똑똑 여기가 커피 맛집인가요? 펄킴 사장님 DJ 새로 오셨는데 인사가 너무 늦었네.

먹고 한강 라면까지 먹고 걷다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단백질 챙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한강 라면과 피자에는 단백질이 없잖아요. 쉐이크 드셔야 합니다. 황주민님께서 안녕하세요 폴디, 빨래 개면서 보고 듣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빨래 오늘 맞나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잘 마를 것 같은데 빨래하기 너무 좋은 날씨다. 건강하자님께서 목소리 좋다 폴킴 고맙습니다. 7569님께서 폴디가 보내준 케이크로 딸과 늦은 생파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 감동감동. 딸이 너무 행복해했어요. 인증샷 보내봅니다. 아, 케이크 진짜 맛있겠다. 오, 너무 귀여운 케이크인데요. 우리 따님이 너무 좋아했다니까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나츠키님께서 일본에 있어서 커피 부탁하기 못하는데 그래도 주말 오빠 보러 가기 생각만 해도 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오빠랑 어떤 얘기할까 고민 중이에요. 주말에 아 저를 보러 오시는구나. 또 저의 이제 팬미팅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날 또 재밌는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올게요. 노래는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자, 이 종이에 적혀있는 단어와 일치하는 분께 선물 드릴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선물은, 와, 여러분 이거 무조건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선물 맞아요? 다이땡 상품권. 오, 좋다 좋다. 초성 텔레파시 게임, 오늘의 초성은 이겁니다. 기억, 비읍.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키읔.

Hi guys. 아, 제가 분명히 오늘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가비님이 필요하다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김민동님께서 김밥. 김밥 맛있죠. 곽수빈님은 고백. 고백 받고 싶은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유재희님께서 공부. I don't like 공부. 0827번님께서 가방. 가방 사주면 좋죠. 7011번님 건배. 오, 건배도 좋고. 남도건님은 굴비. 굴비 맛있겠다. 크, 굴비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뼈 발라가지고 밥이 올라가지고 크,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3078번님은 갈비. 갈비도 좋죠. 양념갈비. 저는 생갈비. 생갈비 좋아합니다. 7353번님께서 공복. 공복은 별로 원하지 않는데요. 너무 공복은 안 좋을 것 같아요. 혈당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요. 이선아님께서 어려지고 싶군요.

첸 헤이즈 바이브의 썸타 듣고 왔습니다. 3588번님께서 순대국밥 맛있죠? 하얗게? 빨갛게? 저는 근데 하얗게 먹는 걸 좀 좋아하긴 했는데.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아홉 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골뱅이
6: 한 번에 합격 해커스로 가자

0: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저희 광고를 좀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오늘 오시는

0: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폴킴의 가요광장에 따뜻한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었던 DJ 선배 오바이걸의 효정씨. 가요광장에서 꼭 만나고 싶었는데 효정씨도 혹시 저 만나고 싶었나요?
1: 엄청요.
0: 이런 반응 좋다. 오마이걸 효정씨와 함께합니다. 가광 초대석
2: 너를 만나.
0: 좋았어.

0: 볼륨을 높여요의 쩡디, 오마이걸의 캔디리더, 1년 5개월 만에 솔로 가수로 돌아온 효정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0: 일단 시작부터 합격입니다. 지금 너무 달콤하게 지금 딱 배고플 타이밍에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일단 머리부터 땅에 박고 시작할게요.
1: 진짜요? 맛있었어요? 네,
0: 너무 맛있습니다. 다 먹지도 못했는데 노래 지금 해주시면 제가 먹고 있을게요. 그 정도로 너무 맛있어요.
1: 진짜 그쵸? 네. 이거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확 올라올 수 있어서
0: 제가 이 올라온 네. 혈당 스파이크로 오늘 신나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일단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1: 아유,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0: 신수연님께서 쩡디 오늘 아침에 스케줄하고 왔어요? 너무너무 예쁜데요?
1: 아 제가 이거 끝나고 또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0: 아, 그래서, 또 앨범 나왔으니까
1: 네 그래서 오늘 헤매를 하고 왔어요.
0: 아 평소에 라디오 때는 헤매를 잘 안 하시나요?
1: 제가 직접 하고 오다 보니까 또 예쁜 모습 오랜만에 볼 거예요.
0: 아, 에이 또 말을 이렇게 하신다.
1: 네 오랜만에 또 주선혜님께서 쩡디 오늘 너무 예쁘다. 또 낮에 오니까 느낌 좀 달라요.
0: 그래요?
1: 네.
0: 이 낮과 밤에 하는 라디오 뭐가 다른가요?
1: 좀 싱그러운 햇살이 들어와서 약간 자체 조명이 플러스 된다는 점?
0: 밤에 아 밤이니까 어둡겠구나.
1: 네. 그래서 그때는 조명이 더 센 것 같아요. 제 생각. 오. 그건 아니에요?
0: 조명 똑같다고 합니다. 딤 네. 조명 아니래요.
1: 그런가 봐요.
0: 아니면은 네. 효정 씨의 미모 때문에 너무 밝았나 보다.
1: 그랬구나.
0: 너무 화냈나 보다.
1: 네. 감사합니다.
0: 5634번님께서 신입 폴킴 선배님께 인사. 총! 아, 또 선배님 앞에서 초짜가 이렇게 또 DJ 하려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1: 아, 근데 너무 잘하시잖아요.
0: 아우, 불말씀을요. 김대웅님 것도 한번 소개해
1: 네.
0: 주시죠.
1: 쩡디 DJ 효정이 아닌 가수 최효정으로 가요광장에 오신 소감이 어떤가요? 해주셨는데 맞아. 약간 뭐랄까 폴킴님 가요광장에 오니까 네. 뭔가 따뜻한 느낌 있고
0: 그래요?
1: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랑 이제 볼륨 같이 했던 팀이 또 여기 계시니까 맞아. 마음이 따뜻해요.
0: 아니 지금 약간 네. 그 효정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제작진분들이 네. 정말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네. 그 표정을 지으시길래 네. 아 나는 별로 안 보고 싶었구나 저 사람들이.
1: 아니에요. 저는 살짝 질투가 났어요.
0: 왜요?
1: 이게 저는 이제 원래 안에만 있었으니까 밖에서의 그 리액션을 못 봤잖아요. 잘
0: 네.
1: 그 실제 목소리들을
0: 네.
1: 근데 폴킴님 하실 때 말을 막 하시는 거 보고 약간 약간 질투난다 이러고 있었어요.
0: 효정 씨 할 때도 다 그렇게 하셨겠죠.
1: 그랬대요. 근데 저 몰랐어요.

0: 하게 딱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머뭇 있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 찢을 모먼트가 좀 있습니다.
1: 살짝 있어요.
0: 근데 그런 모먼트가 사실 있어야지 조금 더 진솔하고 귀엽지 않아요?
1: 그렇죠. 약간 폴키님의 그게 또 매력인 것 같고, 저는 약간 있잖아,

0: 근데 그때부터 효정이라는 사람을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닐까요?
1: 맞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제 1호 팬이라고 막 옛날부터
0: 진짜?
1: 고등학교 때부터 누나 저는 누나 1호 팬이야 막 이랬던 후배 동생이 있었어요.
0: 너무 귀엽다.
1: 그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0: 역시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네, 후회하지 않게 잘 살아야 됩니다.
1: 에이, 그럼요.
0: 또 노란 엉뚱이 소녀님께서 이번 앨범 그리즐리님 그리고 크래커님과 함께 만들었잖아요. 두 분과의 곡 작업 어땠나요?
1: 제가 이제 그리즐리 오빠랑 크래커 네. 오빠랑 호연 언니랑 해서 셋이서 같이 작업을 했고
0: 크래커 진짜 좋아했죠.
1: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진리 오빠랑은 볼륨에서 첫 게스트로 만났어요. 이렇게
0: 오,
1: 제가 여기 있었고
0: 아 MC였고
1: 네, 진리 오빠 여기 있었고
0: 오.
1: 근데 그때 이제 보통의 하루로 여기 게스트로 나오셨었는데 그 노래를 듣고 내가 약간 하고 싶어하는 음악 스타일이랑 비슷하다. 혹시 저도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했더니 언제든지 만들 수 있대요.
0: 오.
1: 그래가지고 진짜요? 이렇게 했더니 끝나고 진짜 만들 수 있죠? 그랬더니 그럼 만들자 해서
0: 네.
1: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팀을 만났어요.
0: 아 진짜 완전 쿨거리네 진짜.
1: 네
0: 여기도.
1: 그냥 크래커 오빠랑 호연 언니랑 해서 바로 만나가지고 바로 그냥 작업을 들어가서 한 3주 만에 나온 노래가 이제 지금 타이틀곡이 된 거죠.
0: 아 그럼 이 노래가 나온 게 좀 됐네요 사실은.
1: 1년 됐어요. 1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0: 저분들은 누구예요?
1: 아 저희를 반겨주시는 분들.
0: 정말 많은 네네. 분들이 갑자기 네. 이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셨어. 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가 할 때 들어오는 거 처음이거든요.
1: 뭐 가끔 순간, 이러기도 합니다.
0: 저 밖에 계신 팬분들이 지금 안으로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제 네. 솔로 앨범이 나오다 보니까
1: 네.
0: 어려운 점이라든지 좀 고민하던 포인트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1: 완벽히 있었죠.
0: 어떤 점이 있었어요?
1: 저는 이제 단체로 노래를 했었다 보니까
0: 네.
1: 노래의 개성이 사실 6가지 색깔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0: 목소리가 다 다르니까.
1: 그렇죠. 근데 이제 혼자서 이 노래를 다양한 색깔로 표현을 하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0: 네.
1: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루즈하지 않게 하나를 끌고 가야 된다는 게 좀 녹음할 때 어려웠었고
0: 네.
1: 그래서 이제 디렉 봐주는 이제 호연 언니가 스타일 같은 걸 중간중간 좀 넣으면 어떻겠냐 해서 조금 안 쓰는 목소리 톤도 좀 넣어보고
0: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거의 벌스분 부를 때는 원래는
0: 네.
1: 좀 원래 오마이걸 부를 때는 어린 시절 나도 몰랐지 뭐 이렇게 불렀겠죠.
0: 약간 상큼하게.
1: 그렇죠.
0: 네.
1: 근데 이거를 절대 웃지 말아라. 너 지금 슬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불러라.
0: 오.
1: 거의 지금 꿈에서 실패한 아이야 라고 생각하고 해라. 어린 시절 나도 몰랐지 이렇게 부른 거예요.
0: 약간 느낌이 되게 다르다.
1: 네. 그래서 그 작업이 좀 오래 걸렸어요 사실.
0: 톤 맞추는 게 사실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1: 네.
0: 네.
1: 그래서 오마이걸에 장착된 그 10년의 톤을 빼내는 게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0: 근데 사람들은 또 그 목소리도 좋았는데 이 목소리

0: 너 막 눈물 나고 막 왜 나는 노래를 안 치지 내 노래는? 어? 막 이런 그런 딜레마에 빠졌던 순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나 보니까 아 별거 아니구나 인생 살아가면서 다 필요한 잔잔한 물결이구나 싶어서 썼던 가사였고 네. Look Around는 이따가 제가 그러면 알려드릴게요.
1: 아 좋아요. 우리 그러면은 우리가 네. 아, 역시 프로 DJ 지금 사실은 라이브를 들어야 될 시간이거든요. 시간 조절을 제가 아니라 우리 쌍디가 직접 해주셨어요. 하,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갑니다. 우리 그러면 라이브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동해볼까요?
0: 네.
1: 네. 라이브로 나의 작은 청춘에게라는 곡을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제가 쌍디에게 지금 말리고 있는 건가요? 네. 또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서 라이브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닌데 너무너무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준비 되셨어요?
0: 네.
1: 자, 그러면 라이브를

0: 아 약간 지금 뭔가 호수 앞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커다란 호수 앞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바람 맞으면서 서 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라이브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지금 정말 많은 분들께서

0: 수능 응원곡.
1: 와, 약간 감사합니다.
0: 수능 응원곡으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진짜요? 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0: 뷰이님께서 최준생인데요. 불합격 통보를 받을 때마다 듣고 싶은 노래예요. 저도 언젠가 지금을 생각하며 웃는 날이 오겠죠?
1: 아유, 그럼요. 저도 진짜 오디션에서 많이 떨어졌어요.
0: 그래요?
1: 네.
0: 아예 안 떨어져 봤을 것 같아요.
1: 진짜요? 저는 그래서 이제 걸그룹 22에 데뷔했거든요.
0: 오.
1: 그때 이제 거의 막바지였어요.
0: 아, 22밖에 안 됐는데 그렇게 막바지인가요?
1: 막바지였어요. 21살 때쯤에 이제는 더 이상 받아주는 회사도 없었어요. 오디션조차도 못 보게 됐어요. 그런 회사도 있었으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자리가 다 있어요.
0: 그래요.
1: 4980님, 와,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흐렸던 하늘이 맑아졌어요. 효정이의 기적이다.
0: 약간 진짜 약간 구름이

0: 줄 없어요.
1: 아, 제가 교복을 입고 라이브를 했어요. 광화문에서.
0: 아, 근데 진짜 고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아유.
0: 8029님께서 노래 들으니까 아까 하늘에서 점프하던 효정님처럼 저도 점프하고

0: 다리는 회사 책상이지만 이라고 보내주셨네요.
1: 아쉬운 마음 다리라도 좀 어떻게 굴려보세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0: 다리라도
1: 이렇게. 네. 9231님께서 근데 효정님도 라이브 할 때 손을 가만히 못 있네요. 손 묶고 라이브 하기 미션 해보세요.
0: 저 진짜 손 묶으면 노래 못할 수도 있어요.
1: 손 많이 쓰는
0: 좀 타입이세요? 많이 써. 근데 묵바만 해요. 묵바.
1: 이 묵바의 의미는 뭐예요?
0: 모르겠어요. 이거 힘을 줬다가 풀고 팍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1: 각자 다들 보컬만의 이 습관이 있긴 있어요.
0: 어떻게 하세요?
1: 저는 약간 손가락을 이렇게 올렸다가 막 내렸다가 올렸다가 저는 이렇게 위아래 많이 합니다.
0: 위로 올렸다가 이렇게 하시는구나.
1: 네, 음조절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보라님께서 나작춘이라는 줄임말은 효정님이 만든 건가요?
0: 아 원래는 제가 나의 작은 청춘에게라고 불렀었는데 네. 크래커 오빠가 나작춘이라고 그냥 계속 불렀어요.
1: 요즘엔 안 줄이면 다 죽는 병이 있어요.
0: 네, 그래서 그냥 괜찮은데 나작춘? 이래서 나작춘으로 하게 됐습니다.
1: 나작춘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아, 우리 너무 수다 떨었다.
1: 네.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아주 또 햇살처럼 밝은 에너지를 가진 오마이걸 효정 씨가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0: 이길 것 같은 사람을 뽑아주셔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을 뽑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문자 보내주실 곳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배팅에 성공하신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1: 참고로 제가 이기면 커피 쿠폰 10잔의 볼륨의 선물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볼꽃분들 듣고 계시면 응원 좀 부탁드릴게요.
0: 우리 가광 여러분 제가 분발해볼게요. 우리 여러분들께 드릴 커피 제가 뺏겨선 안 되겠죠?
1: 그니까 그건 자, 그래.
0: 오늘 퀴즈를 내주실 분이 바로 네, 장원영 씨 모셨습니다. 오, 장원영 선배님 안녕하세요. 장원영님.

0: 아, 혹시 허한나 씨인가요?
1: 허유원 아나운서님
2: 사과하세요. 빨리 두 분 다 사과하세요.
0: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1: 아, 저는 그 기자회견도 봤어요.
0: 그쵸? 어, 진짜요? 네. 저는 갔어요. 죄송해요. 진짜 제가
1: 우리 오늘 이후로 잊지 맙시다.
0: 제가 거기에도 오케이. 커피 10잔 보내드릴게요. 어,
2: 좋습니다.
1: 네.
2: 상쾌한 아침에 커피 10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보내드릴게요.
2: 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네. KBS 라디오의 캐릭터 이름은 무엇일까요?
1: 효정!
2: 효정!
1: 콩!
2: 딩동댕!
1: 이야!
0: 진짜
2: 저 이제 갈게요. 네.
0: 우리 원영씨 빨리 가보세요.
2: 그거 하지 말라고요.
0: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아 진짜 저희 근데 벌써
1: 네.
0: 노래 듣고 올 시간인가요?
1: 네.
0: 우리 노래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뭐죠? 어,
1: 이 노래는 주변을 많이 둘러보라는 의미로 만든 곡인데요. 네. 여러분 소중한 사람들 좀 많이 챙기세요.
0: 아니 근데 네. 그거 아세요? 우리 한 번도 같은 분의 노래 두 곡 이렇게 이어서 들은 적 없는 것 같아요. 그쵸?
2: 있나요? 태석은 보통 그렇게 하죠.
0: Look around 듣고 올게요.

0: 치시면서 하셨으려나?
1: 아, 약간 막 되게 건들건들하시면서 하십니다. 피에노 여기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아, 재밌게 해주셨어요.
0: 아니 챌린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창호님과 또 관계가 있으신 거예요?
1: 이창호님은 전혀 모르는 분인데 어떻게 그 지금 볼륨의 메인 네. 작가님께서 네. 이창호님을 친하시대요. 오. 그래서 살짝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해주신다고 하셔서
0: 아, 너무 감사하다
1: 하더라고요.
0: 어, 왁스님은요?
1: 아 왁스 선배님도 사실 실제로 알지는 못하는데 아,
0: 너무 부럽다 근데
1: 왁스 선배님이 노래를 듣고 노래 너무 좋다고 네. 해주신 거예요.
0: 그래서, 아 정말요?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DM 보내 선배님 너무 감사하다고 문자를 이제 드렸더니 선배님이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어. 좋지 이렇게 얘기하셔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선배님 이렇게.
0: 아 여기는 이렇게 마음씨 좋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1: 어떻게 그래서 저 너무 약간 복 받은 것 같아요.
0: 진짜 너무 좋겠다. 네. 오또케 님께서 쩡디 폴킴 DJ에게 애교 한 수 가르쳐 주시죠. 이런 거 하지 마요. 라디오 하면 이런 것도 해야 하잖아요.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2: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0: 진짜 어떡하지?
1: 애교가 근데 좀 있으세요 평상시에?
0: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애견지 최준인지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1: 어 잘하시는데요?
0: 또 어떻게 그래도 팁을 좀 알려주시면 뭐가 있어요?
1: 어 약간 네. 어떻게 해야 될까? 목소리를 살짝 더 네. 약간 애기 목소리 내듯이
0: 애기 목소리?
1: 네.
2: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1: 약간
0: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김민석 버전 어때요?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1: 와 너무 웃겨.
0: 네, 저는 어떻게 해도 그냥 김민석인 것 같아요.
1: 진짜

0: 뉴 DJ상을 받은 효정님, 올해 이 상을 누구에게 물려주고 싶나요?
1: 아, DJ상을 받을 수가 있구나.
0: 제가 작년에 받았어요.
1: 어, 너무 좋게. 어때요, 기분이?
0: 진짜 솔직히 너무 1년 정도 안 됐을 때 받았으니까. 1년, 1주년 때 받았나, 거의?
1: 어, 1주년?
0: 거의 1년하고 1개월? 네. 그래서 너무 뭔가 이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책임감도 생기고. 오. 근데 말이 막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떨려서 위에 올라가서 말 잘하고 싶은데 DJ인데
1: 긴장하니까.
0: 어, 긴장하니까 뭔가 되게 멋진 말을 해서 막 나 SNS에 막 돌아다니는 그런 말 하고 싶은데
1: 아, 약간 그런 막 그런 의미 있는
0: 의미 있는 말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1: 아이고야.
0: 그래서 너무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전하기만 했습니다.
1: 그러면 저도 한 1년 후쯤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1년 후쯤에 우리 폴키님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저는 다들 한 번씩 받았으면 좋겠어요.
1: 한 번씩이요?
0: 한 번씩은 다.

아워드 수상 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는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 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폴킴의 가요광장 인사 나눌 시간입니다. 아, 제가 왜 웃는지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아, 우리 효정 씨랑 우리 쩡디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 너무 빨리 갔어요. 5792번님께서 왜 벌써 2시간이 흐른 거죠? 오늘도 재밌었어요. 폴님 수고하셨어요. 원영님도요.

0: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에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Today.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미쳤나?
1: 유동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0: 당연 양 많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무쳐봐. 진짜 맛있어.
0: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2: 유동골뱅이.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 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오종현 씨, 예비 신부 데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인사하러 가는 날입니다. 설레고 긴장되고 걱정도 되거든요. 인사 잘하고 오겠습니다. 응원해 주십시오. 아마 종현 씨보다 두 배, 세 배 예비 신부는 훨씬 더 설레고 긴장되고 걱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종현 씨가 손 꽉 잡아주시고 마음 다독여주시고 그리고 예비 신부 데리고 아니고 예비 신부 모시고 응? 그런 마음으로다가 화이팅요. 2031 지인이 그랬거든요. 나이 마흔쯤 되니까 담이 잘 결리더라고. 아침에 운전하다가 좌우 살피는데 딱 담이 결렸지 뭐예요. 이제 39하고도 반 나이가 실감납니다. 아이쿠, 지금은 좀 괜찮으세요? 야, 이게 참 남들 보기엔 아무렇지도 않은데 이 나만 혼자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담 결리는 거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나이 탓도 있지만 아침에 그냥 지각할까봐 벌떡 일어나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031, 내일부터는 일어나서 좀 여유있게 스트레칭도 좀 쭉 하고 내 몸 내가 좀 챙기자고요. 김인경 씨, 와, 사랑하기 좋은 날 오랜만에 들어요. 이렇게 여유로운 평일 저녁이 얼마만인지. 오늘이 저에겐 정말 귀하고도 귀한 사랑하기 좋은 날입니다. 고향에 온 것처럼 너무 너무 반갑고 반갑네요 하셨어요. 와, 김인경 씨, 진짜 우린 고향처럼 늘 여기 있었거든요, 이 시간에. 근데 어떤 사연으로다가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오셨는지, 계속되는 야근이었는지, 해외라도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마음이 해외에 있을 만큼 분주하고 정신없으셨는지, 어쨌든 고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일상으로 오신 걸 환영해요. 이제 우리 쭉 편안한 일상 이 저녁 함께 하자고요.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편의점에서 쓰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0: 무슨 일로 연락했어?
1: 아마 그도 놀랐겠지. 헤어지고 연락 한 통 없다가 대뜸 그 밤에 전화했으니.
0: 모임에 나갔다가 네 생각이 나서 술이 좀 과했나 봐. 통화 누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3: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이승철 아마추어 사랑하기 좋은 날 예금입니다. 월요일 3부 첫 곡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의 보통 날 왜 안 나와? 하고 궁금하셨죠? 오늘부터는 4부로 자리를 옮겨보려고 합니다. 대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들려드리는

봄나들이 가면 입으려고 원피스 샀는데 봄 다가가고 여름이 온 것 같아 슬퍼요. 0102. 애인 만들어서 가을에 데이트 갈 땐 꼭 입고 싶어요. Officially missing you too, 소유? So

엄효진 씨 건물 옥상에서 블루베리 묘목 키운 지 3년 차. 자주 들여다보지 못했는데 올해도 잘 자라주네요. 생명이란 참 경이롭고 기특합니다. 이상

2606, 모르는 번호로 찍힌 부재중 전화 두 통, 연락 끊긴 지 오래된 고등학교 절친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기로 했는데 설렙니다. 김범수, 박효신, 친구라는 건.

추적추적 비가 내리던 며칠 전 소개팅이 잡혔다. 소개팅의 진심이었던 나는 급하게 예쁜 장화를 하나 장만했는데 문제는 그냥 예쁘기만 했다는 거다. 종아리까지 오는 길이인데 영 불편했다. 그렇게 한껏 신경 쓰고 나갔는데

야, 이제 진짜 쌍둥이 나중에 이제 막 돌잔치하고 이러면 막, 야, 가서 막, 야, 행복하시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조은영 씨에게 뷰티 상품권 선물 보내드릴게요. 나얼 한 번만 더.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여러분께 드립니다.

0: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오늘 끝곡은 소희의 산책.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89.1MHz KBS 제2FM 방송입니다.

2026년 6월 9일 화요일 허요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존박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하는 말인데요. 저는 스스로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많이 정의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모두 다 좀 내가 느끼기에 이상한 부분들 하나쯤은 가지고 있지 않나요? 사실 저는 제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요.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좀 이렇게 이상한, 나에 대해서 이상한 걸까 지금 막 생각해보라고 하면 사실 뚜렷하게 생각이 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게 이상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솔직함 같은 것도 어떤 분들은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제가

0: 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하모니 렌트카.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2: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있을걸? 할인 훌라면.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일을 하는 공간이잖아요. 어쨌든 병원이라는 데는. 그래서 괜히 막 얘 더 아픈 데 있는 거 아니야? 뭐 아니면 뭐 이거 치료하다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때문에 긴장이 되긴 되더라고요. 비슷한 마음일지 아닐지 아니면 그냥 우리 2854님께서 치과를 좀 무서워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둘 중에 한 명, 9살 딸이라도 조금 의젓하니 가만히 있어서 다행이네요. 둘 다 이제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은 아, 또 서로 이제 힘들잖아요. 근데 되게 어른스럽다. 9살 때는 저는 치과 가기 진짜 싫어했었던 것 같은데. 9003님. 요즘 출근길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남성분이 계시는데요. 너무너무너무

태연의 노래 1111 그리고 이하이 홀로 듣고 오셨습니다. 3568님 오늘 친구들과 돼지 파티 합니다. 20대 때는 당시 남친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여자 4명이서 막창 12인분은 기본! 2차에 회, 3차에 떡볶이까지 먹는 게 가능했으니까요. 근데 30대 되니까 소화가 안 돼요. 20대 때만큼의 돼지

아, 진짜 30대 되니까 왜 이렇게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마음은 진짜 그 욕구는 막 아, 떡볶이도 먹고 뭐 막장도 먹고 회도 먹고 다 먹어야지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먹어야지 하는데 막상 이제 시작하면은 전투력만 높고 딱 떡볶이 먹으면 아우 좀 더부룩하고 근데 거기서 제가 무리해서 먹어본 적 있거든요. 저 진짜 소화 안 돼가지고 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이게 예전에 언니들이 저한테 야, 너 소화시킬 수 있을 때 그런 거 많이 먹어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참 실감납니다. 3568님도 저와 아마 비슷한 그 나이대이실 것 같은데 에, 맛있는 거 많이 드시되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또 너무 자극적인 거 피하시고 건강관리 잘 합시다. 재밌게 노세요. 5165님, 유원님은 맛집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저는 진짜 4시간도 기다릴 수 있는데, 남자친구는 5분도 못 버텨서 맛집 갈 때마다 눈치 보여요. 근데 또 그렇게 간 맛집이 별로다? 그럼 더더더더 눈치 보여서 아예 땅바닥에 붙어 있어요. 너무 극단적인 두 분이 만나셨네요. 4시간 기다릴 수 있는 여자친구 대 5분도 못 버티는 남자친구. 그 중간에서 좀 타협점이 있으면 좋을 텐데. 저는 아, 이게, 어렸을 때는, 그, 막, 2시간, 3시간, 4시간도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는 1시간이 넘어가면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저의 이제 경험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웨이팅을 오래 해서, 막, 와, 진짜 이거 내가 살면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맛이다, 라고 느껴봤던 음식점이 많지는 않았어서, 그래서 오히려 그리고 길게 기다리다 보니까 기대가 너무 높아지면 좀 맛이 있더라도 에? 좀 생각보다 별론데? 기다릴 만큼은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기대치에 부합을 하는 맛집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기다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와, 전 이제 4시간은 진짜 못 기다릴 것 같은데요? 기다리다가 점심시간이 저녁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두분잘 이제 타협하셔서 4시간이랑 5분이니까 1시간 정도로 뭐 1시간 반 정도로 기다리는 거를 타협하시는 게 어떨지. 그래도 맛있으면 좋을 텐데 맛없으면 진짜 속상하잖아요. 그쵸? 힝.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제이홉과 미구엘이 함께 부른 스윗 드림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이현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요, 2014년 6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입니다. 오늘은 15위 그리고 13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15위는 소유정기고의 썸입니다. 애매한 관계, 썸을

말씀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항상 제 친구들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물어보면은 저는 가볍게 얘기할 때는 목으로 얘기하기보다 배로 호흡을 하면서 말한다고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발음 같은 경우는 최대한 입을 크게 벌리려고 노력을 해라 이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고요. 전달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큰 주제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서 가지치기 한다는 방식으로 뻗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짧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정말 스피치가 너무너무 부족해 근데 정말 개선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정말 그

We gotta let go 입니다. We gotta let go 이 제목 자체가 우리는 내려놓아야 된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함께 해결해 볼까요? 우린 내려놓아야 해요 라는 문장 확실하게 들어보세요.

뜻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빌 에반스를 뜻하게 되는데요. 재즈 피아니스트를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마치 빌 에반스가 될 거예요. 마치 I got hands on the keys. 피아노 건반 위에 손을 올린 것처럼 건반 위에 손을 올린 빌 에반스가 될 거다. 그만큼 멋지게 연주하겠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포부를 밝히고 있는 거죠. Bluesy verse, bluesy한 멜로디, major key, 장조 코드, could it be worse? 이건 어떻게 해석하죠? Could it be worse? 더 이상할 수가 있을까요? 더 나빠질 수가 있을까요? 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할 수가 있을까요? But I wanna play it along with those block chords. 하지만 나는 함께 연주하고 싶다라는 거죠. 뭐와 함께? With those block chords. 특히 이 block chords라는 발음이 들렸는데 이 단어는 재즈에 관련된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치 덩어리처럼 여러 가지 음을 한 번에 탁탁 누르면서 화음 소리를 내는 그런 연주 방식을 block chords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즈 화음으로 연주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But I want to play it along with those block chords. 그 다음, howdy mood. 자, howdy mood라고 했는데 거만한 분위기, 뭐 도도한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howdy, 네, 철자 알려드릴까요? H-A-U-G-H-T-Y라는 철자입니다. howdy mood, they never look like they should. 모든 게 여기서는 이제 they가 가리키는 게 상황상 그 block chords를 뜻하게 되는 거고 block chords들이 결코 예상대로 흘러가진 않죠라는 말이에요. 재즈의 묘미를 상상하게 하는 가사였습니다. But how could D and E not do it right? 자, 이 부분은 D 코드, E 코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How could D and E not do it right? 어떻게 D 코드와 E 코드가 틀릴 수가 있겠어요? 네, 아주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남아있는데요. 그게

phrase, P-H-R-A-S-E 라는 철자이고 덩어리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특히 음악적으로는 그 멜로디의 한 흐름, 마치 대화하듯이 끊기는 그런 흐름 부분들을 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좋아하던 스타일로 이어가겠다. Bluesy verse, minor key, miss you so much. 네, 이번엔 훨씬 수월하시죠, 해석하기가. Bluesy한 구절, bluesy한 멜로디, 그 다음 minor key, 단조 코드, miss you so much, 당신이 정말 그리워요. But I wanna play it along with my block chords. 이미 우리가 앞에서 해석해 본 부분입니다. 내 블록 코드들로 연주하고 싶어요. Haughty mood, 거만한 분위기. They never look like they should. 모든 게 늘 예상대로 되지 않죠. But how could D and E not do it right? 하지만 D 코드 그리고 E 코드가 어떻게 어긋나겠어요? 어떻게 잘 안 되겠어요? 라고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렇게 재즈 용어들도 나오고 참 새롭네요. 그럼 이 곡 들어볼게요. Astell's Hnofalisso의 We Gotta Let Go.

0: 거꾸로서도 생각할 수 있고 That's what makes you better. 이 말과도 같겠죠. 그럼 한 번 더 복습해 볼게요. We gotta let go. 두 번째, 뭔가 분위기가 다르네요. There's something in the air. 세 번째, 그게 당신이 늘 나아지는 방법이죠. It's how you always better. 네,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굿모닝 팝스,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잘 듣고 오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0: 떠나는 일본 여행 모두 투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BOC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

9532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50대 후반 회사와 디저트 공방을 운영한 지 2년째입니다. 출근 전에 빵을 주문해야 해서 4시에 나와서 빵 발효 중입니다. 날이 더워질수록 몸이 힘들어지네요. 오늘도 또 달려볼게요. 쿨의 신나는 노래로 부탁합니다. 와, 그러면은 직업이 두 개신 거네요? 회사 그리고 디저트 공방까지? 와, 정말 열심히 사시는 우리 9532님을 위해서 신청곡 들어드려야죠. 쿨의 신나는 노래 부탁하셨는데요. 슬퍼지려 하기 전에 어떠세요? 지금 들려드릴게요.

언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요? 비타민을 아무리 먹어도 호랑이 기운이 안 솟아요. 연어원의 에너제틱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요즘에 여름이라 덥고 그래서 땀도 많이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0: 아, 숙취가 너무 심한데.
1: 아, 응? 아, 아 이거는 죽겠다 난. 아,
0: 아, 응? 어우, 토 하겠다 하겠어.
1: 아우.
0: 아, 진짜 어제 역대급 회식이었어. 아, 진짜 야, 죽겠어.
1: 야, 말도 마. 야, 너 중간에 갔잖아, 너. 아, 배 진짜.
0: 오빠, 나 그래도 12시 넘게까지 있었어. 거의 끝까지 있었어.
1: 뭐래, 야, 씨. 최 팀장님이랑 김 부장님한테 다 붙잡혀가지고 나 5차까지 있었거든. 나 지금 2시간 전까지 지금 같이 있었어. 어깨 동무하면서 으쌰라 으쌰. 저 노래방까지 갔는데 오늘 둘 다 안 나와서.
0: 아니 5차까지 갔다고? 아 나는 근데 몇 차까지 간지 기억도 안 나.
1: 너 그 중간에 도망갔잖아. 3차인가? 치킨 먹을 때 간 것 같은데.
0: 응? 나 기억 진짜 안 나는데?
1: 아이 거짓말하지 마. 너 그 먹태랑 김치찌개 먹다가 3차 가서 치킨 먹는다 그러니까 좋다고 아 나 치킨 막 종기벌레 다 먹겠다고 해서 막 가놓고 시켜놓고도 도망갔잖아 너.
0: 아이 뭔 소리야. 내가 언제 그랬어. 난 기억도 안 나.
1: 너 가가지고 막 제가요 맥주를요 진짜 맛있게 타는 법을 알거든요 이러놓고 막 소주를 구를 타고 맥주 일 타고 막 팀장님 아유. 주고 막 이렇게 한 거 기억 안 나?
0: 거짓말하지 마. 내가 또 무슨 그렇게까지 했다고.
1: 너 이래가지고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최 팀장님이랑 김 부장님 내일 와가지고 허유원 씨 내 방으로 한번 와요. 아마 이럴 거야 너 분명히.
0: 아유 진짜 그래도 어제 그래도 좀 웃기긴 했어.
1: 응?
0: 아니 근데 나 어제 헛소리 안 했지?
1: 헛소리 했지.
0: 왜 무슨
1: 너 뭐
0: 소리?
1: 헛소리 많이 했지.
0: 어. 너 좋아하지 말고.
1: 너 요새 뭐 마라톤 대회 뭐 그거 주제 나오.

0: 지코 보이즈앤걸스 듣고 오셨습니다.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하루 지침은요. 회식에서 과음하지 말자였고요. 거의 토하시는 줄 알았어요. 박철기 아나운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아, 머리 아파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목소리를 마신 적이 없어서.
0: 이른 아침부터. 안 돼요, 안 돼. 우리 사 가족분들 놀라요, 놀라.
1: 아니, 상쾌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어제 한잔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0: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숙취에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죠. 우리의 얘기를 들으면 더 욱 할 수 있으니까.
1: 또 허이완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네. 들으면서 예, 깨시기 바랍니다.
0: 아니, 회식 최근에 근데 아침마당을 진행을 하시잖아요.
1: 저는 사실 뭐 회식한 네. 게 거의 없긴 하죠.
0: 그렇죠. 네. 점심 회식 이런 거를 하시나요? 어때요?
1: 점심 때 회식하긴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보통 금요일에 이제 뭐 가끔 합니다.
0: 아.
1: 자주 하진 않고요.
0: 아, 회식이 근데 많이 사라진 분위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7시 뉴스를 하니까 7시 뉴스 끝나면 8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기가 조금 그런 게 저희 7시 뉴스 팀이 9시 뉴스 팀이랑 같이 이제 그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회식을 하려면 10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10시부터 그렇구나. 회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모이기가 정말 쉽지가 않고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해봤어요.
1: 그래도 하긴 했네요.
0: 네, 두 번 정도 해서 제가 10시까지 기다려서 정말 너무 졸려 죽는 줄 알았던 기억이 납니다.
1: 아, 저도 네. 요새 한 10시, 11시쯤 되면은 항상 좀 아이 때문이라도 같이 자는 편이라
0: 아, 회식을 최근에 저희 둘 다 안 하고 있네요.
1: 해본 적이 없어요.
0: 네. 네. 근데 저희 사실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탁 들어왔을 때 그때 정말

0: 오늘 이렇게 철규 아나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내일 뵐게요.
0: 소녀시대의 파티 듣고 올게요. Hey girls. Do you know what time it is?

0: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4: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3: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도.
5: 소리 질러!

0: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1: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0: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립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1: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0: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한 습관 하나도 몸에 밸 때까지 꾸준히 한다는 공통점이 있죠. 일단 오늘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이불 정리는 혹시 하셨나요? 이런 작은 하나하나들이 매일 쌓인다면 뭐 젠슨 황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바라는 성공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첫 곡 제스피의 너와의 모든 지금 듣고 있고요. 성공에 목마르지만 아직은 성공한 DJ보다는 인기 DJ인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정식의 FM 대행진 출발합니다.

축하 사연들은 한꺼번에 모아서 이따 8시 전에 축하 축하 축 코너로 축하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너, 네, 조정식식 음악 퀴즈. 더 너치의 노래입니다. 사랑에 빠져서 바보가 된 듯한 남자가 부르는 노래인데 요즘은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도 감정이입이 제대로 된다는 바로 그 가사의 노래. 네. 이 곡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으로 도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힌트를 또 너무 많이 드려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코너의 재미가 또 빠지기 때문에 더

0: 지금 그냥 마음속으로는 예스인 것 같고요. 만나보세요. 뭘 또 받아주는 게 맞는 걸까요? 여기서 어차피 받아줄 거면서. 예. 만나보세요. 만나보십시오. 설레게 하는 사람 또 이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나보십시오. 근데 이제 만났을 때 또 너무 이렇게 또 그죠? 재미없을까봐, 너무 또 표현 안 하고 미적지근할까봐 지금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 뭐 또 남자 쪽에서 또 뭐 그렇게 적극적이어야 됩니까? 이 정도 용기 냈으면 됐지. 가보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사귀게. 오늘부터 1일 되면 꼭 알려주십시오. 네. 자, 조정식식 음악 퀴즈부터 기분 좋게. 잠 안 깨신 분들이 있어요. 같이 노래 부르면서 가겠습니다.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식식 음악 퀴즈. 자, 지금부터 제가 부르는 노래를 가사를 붙여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식으로만 노래를 부를 건데요. 자, 먼저 오늘 도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102님이시고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도전해주셨어요.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네. 식식.
0: 아니, 이 노래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1: 아, 이 노래는 제 친구들도 다 좋아했는데 네. 이게 거의 제 20대 때 나온 노래인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0: 무슨 소리야? 지금도 20대 같은데.
1: 아니 지금 이거 바로 이렇게 신청된 것도 너무 신기해요 지금.
0: 진짜. 아니 그 이 노래 가사가
1: 네.
0: 어때요? 지금 들었을 때는 뭔가

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명이 밈이 되고 그 밈이 지역 홍보로 이어진 사례인데요. 이처럼 최근에는 지자체들이 온라인 화제성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무원 김선태 씨를 앞세운 충주시

네, 조정식의 팬댕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거제였습니다. 2번 거제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오답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오답 보기 전에 0316님이 식디가 언급해 주시니까 거제 급 가고 싶습니다 하셨고, 0165님이 식디도 성수동 홍보대사 하는 거지? 하셨는데, 너무나 원하지만 그 너무 그 유명 인사분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순위에서 좀 많이 밀려.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국토교통 기술대전에서 공개합니다. 미래를 바꾸는 기술, 기술이 만들 미래.
2: 2026 국토교통 기술대전에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월 24일부터 26일 서울 코엑스에서 만나요.
3: 2656님, 다다음 주에 해외여행을 가기로 해서 다이어트 중인데 너

0: 비싸졌는데. 무겁게 타세요. 네, 뭐 가볍게 탄다고 거기서 또 깎아주는 것도 아닌데. 무겁게 타세요. 유리알주미도 비싼데.
1: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함께해요 조정식의 FM대행진.
0: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김경태씨가 우리 와이프가 제일 기분 좋았던 날은 그제, 아, 하셨고요. 최근이네요. 네, 경태씨 선물 드립니다. 자, 그리고 김진희씨, 어제 나에게 짜증내는 우리 아빠 김황제, 또 실명으로 오답 보내주셨습니다. 갱년기인가 해주셨는데 우리 김황제 아버님께 선물 드립니다. 오로록님, 어제 술 먹어서 얼굴이 꾀재재,

신조어 그리고 라떼 시절 유행어. 네, 이번 주제를 듣고 할 말이 아마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까 거제 야호 얘기를 식식플레이스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아들이 친구랑 만나서 야자스 오늘 기분 야르 하는 걸 듣고 외국어 같았다 뭐 이런 사연도 좋고요. 내지는 후배가 부장님 진짜 고트 하십니다 라는 뜻이 염소 같다는 줄 알고 놀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레전드라는 좋은 뜻이었다는 거 뭐 이런 사연들도 좋고요. 최근에 자기도 모르게 너무 그 몸에 내 몸에 배어 있던 안습이라든지 갑툭튀 뻑하충 뭐 이런 것도 이제 너무 옛날 거죠. 예, 뭐 이런 말을 블로그에 썼다가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고 질문을 받았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엽기 시절까지 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단어 쓰신 분들 자 그리고 이런 단어 기억난다 다 좋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라떼 시절 썼던 지나간 유행어들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따가 소개하고 간식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7시 26분 40초 지나고 있고요. 잠시 후 2부 들었어 들었어 안윤상 형님과 함께 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까지 잠깐 빠바이. 문자샵 8910 콩 게시판 출석체크 계속 부탁드려요.

0: 150만 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1: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0: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1: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2: Yes, I will.
3: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4: 커피 한잔 할래요?
1: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 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0: 이번 처음입니다.
1: 그렇군요. 아이고, 저출산이 뭐 심각하다 우리가 말로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또 수치로 확인을 하니까 이게 진짜 심각한데요.
0: 맞습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줄어드는 속도 진짜 빠른데요. 작년하고 비교하면 유치원은 1.2%, 초등학교 4.9%, 중학교 2.9%, 고등학교 2.6%. 그러니까 다 떨어졌습니다.
1: 아이고.
0: 우리 사랑이가 2011년생이니까 사랑이 6살 때가 2016년, 딱 10년 전에는 서울 학생 수 107만 명 이렇게 넘었었어요.
1: 그러니까.
0: 근데 2018년에는 100만 명, 2022년에 90만 명.
1: 어머나.
0: 그리고 지금 70만 명대 됐습니다. 속도가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1: 그러네요. 진짜 요즘 폐교하는 학교들이 늘었다는 기사도 많이 있던데.
0: 이런... 서울의 학교가 폐교로.
1: 그러니까 이런 추세라면 문 닫는 학교들 더 생기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0: 맞습니다. 서울 전체 학교가 2092개였는데 네. 있는데 작년보다 15개가 사라진 거예요. 타격이 큰 거는 유치원입니다.

0: 냉난방 민원이 무려 79만 건. 허. 전체 이 민원의 78.4%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1: 세상에.
0: 그 중에서도 75만 건이 덥다는 민원이었다고 합니다.
1: 여름이잖아요.
0: 이 때문에 범죄 발생 및 응급 환자 등 긴급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79만 건.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10명 중 8명이 덥다고 민원을 보내는 거 이거 사람입니까?

현재 시간 7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고요. 잠시 후 8시 퀴즈 고스톱 신청받고 있습니다. 3승에 도전하는 구구님과 함께 퀴즈를 풀어볼 분들 지금 문자 주시고요. 백화점 상품권 20만원권, 블랙박스, 여행용 캐리어, 곰팡이 제거제, 이 네 개의 선물 중에 하나씩 골라 가져가실 수가 있는 퀴즈 고스톱. 다섯 번까지 연속 도전이 가능하니까요. 모든 선물을 다 챙겨갈 수 있습니다. 또 익명으로도 도전이 가능하니까 나가보고 싶은데 조금 창피하겠다고 이름 밝히기는 싫은데 하시는 분들 익명으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다 지켜드리면서 퀴즈 같이 풀고 저도 망신당할 일도 없고 저도 선물도 드립니다. 기본 선물 나가니까요.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또 축하 사연도 지금 남겨주시면 이따가 8시 되기 전에 모아서 축하 축하 축하 해드리겠습니다. 뭐 생일,

HMH 너무 힘들잖아. GMG, GMG는 또 쓸만한데 HMH. 오케이 좋습니다. 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황인서님, 너나 잘하세요. 아니 뭐 영크크랑 막 이런 거 하고 있다 갑자기 너나 잘하세요. 이건 심지어 옛날에도 뭐 유행어는 아닌지 아니었어요? 그죠? 뭐 신조어는 아니었잖아요, 이게 옛날에도. 너나 잘났어, 정말. 이거. 아, 명대사 아니라, 아무거나 보내지 마세요. 제가, 에?

0: 조정식의 FM댕진 2부는 메디힐, 토너패드, 고려기프트, 일양약품, TS푸드,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셀레나제, 공무원 시험 합격 해커스,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패드 소리 질러!

인기 DJ가 전하는 축하 오늘도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정 씨의 남편분이 농사 제일 바쁜 시기에 생일이라서 파티도 제대로 못하고 기념여행도 못 가지만 이렇게 일상 속에서 이벤트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아내분께서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또 42번째 생일 너무 축하한다고 전해주셨어요. 농사 축하 축하 축하 대박나십시오.

0: 그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3: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것 같고요.
1: 네네.
0: 네. 혹시 좀 궁금한 게 선생님들이 보통 좀그 별명들이 생기잖아요. 특히나 우리 구구쌤처럼 처음 이게 또 첫해, 선생님이 된 첫해에는 별명이 생기기 마련인데.
1: 네.
0: 그리고 뭐 그때 그러셨잖아요. 담임쌤이 아니라 이제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업 다 들어가신다고.
1: 맞아요.
0: 예, 그러면은 별명을 한두 개쯤은 좀 이렇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죠?
1: 네네.
0: 마음에 드는 별명이나 좀, 이 별명은 좀 별로다 몇개 있습니까?
1: 이제 초반은 아니고 한 4월 달쯤인가?
0: 네.
1: 이제 3학년 친구, 아이들이
0: 네.
1: 저한테 이제 그 이름을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아니라 99, 예를 들어 9933 이렇게 하더라고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0: 기분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던가요? 조금 좀안 좋던가요?
1: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3학년 선생님이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듣고 저도 이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0: 아, 9933. 9933 이후에 또 없었어요?
1: 그냥 뭐제 성이라든가 그런 걸로 붙여서 부르는 것 같긴 한데 오늘 한번 물어보려고요. 오늘이나 내일쯤으로.
0: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또 3승 정도 되면, 그리고 또 이제 뭐또 이겨서 내일 4승 정도 되면 수업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좀 자랑해도 괜찮잖아요. 뭐 선생님 퀴즈 고스트 나온 게뭐 흉도 아니고 왜 이렇게 비밀로 하시는 거예요?
1: 아, 혹시 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제 저의 권위가 추락할까 학생들에게.
0: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지금
1: 네네.
0: 3승까지 벌써 지금 거의 다 왔잖아요. 예.
1: 맞아요.
0: 혹시 오늘 이기면 오늘 들어가는 수업에서 한번 자랑 좀 해주세요. 저희 라디오도 좀 이렇게 청취자들 좀 늘어나게.
1: 네네, 알겠습니다.
0: 그리고 우리 또 어린이 청취자들이 저희 또 굉장히 좋아해요, 라디오를. 아시겠죠?
1: 네네.
0: 네, 선생님 나온다고 하면 또 신기하니까. 알겠죠?
1: 네,
0: 네.
1: 알겠습니다.
0: 자, 우리 구구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1: 네,
0: 네.
1: 파이팅!
0: 좋습니다. 파주의 구구님이셨고요. 도전자도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9222님이시고요. 저도 말띠입니다. 90 말띠가 02 말띠랑 퀴즈 대결을 해보고 싶어요. 퀴즈 고스톱 참여 신청합니다. 올해가 또 말띠 해잖아요. 예. 자, 9호는, 찜닭으로 하시겠다. 근데, 말띠인데 찜닭으로. 안동 사람이라서, 안동에서 도전하십니다. 만나뵐게요. 여보세요?

0: 아기가 지금 두돌이에요?
1: 네, 첫째가 두돌이고, 네. 둘째는 이제 한 3주 정도 됐어요.
0: 3주 됐어요?
1: 네, 조리원에서도 계속 들었어요.
0: 야, 이 3주 됐는데 아무래도 또 둘째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으셔서 벌써 이렇게 또 퀸스 고스톱 참여까지.
1: 네, 맞아요.
0: 둘째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1: 둘째는 딸입니다.
0: 와,
1: 둘째도 말띠예요.
0: 잘하셨네요. 아, 둘째도 네. 말띠, 엄마랑 똑같네.
1: 네, 말띠의 기운이 좋아요. 저 친정 어머니.

77 정답이었습니다. 자, 아, 오늘 그 퀴즈 대결은 아, 조금 좀 아쉬운 게 꺾기가 있었어요. 꺾기가 있는 날

0: 3호 또 첫날 선물과는 좀 다르네요, 선생님. 또 그 위험 있는 모습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1: 아, 네, 알겠습니다.
0: 사회적 지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너무 높은 옥타브로 소리는 좀 삼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0: 자, 우리 파주의 구근님 내일 4승 도전하시죠?
1: 네, 도전하겠습니다.
0: 네, 내일 4승 도전으로 뵙겠습니다. 소문만

조정식의 팬댕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청취자 퀴즈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사랑니였습니다. 구강 복원의 날을 맞아서 같이 퀴즈 풀어봤고요. 자, 정답이어서 오답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그 윤오식 씨가 안동찜 딱 뭐 봤니? 라고 보내셨고요. 좀 아쉬웠습니다. 최수진 씨가 서련 왜 빼니? 서련 씨를 뺀 게 아니라 서련 씨도 아름답지만 이제 4세대 그 여자 아이돌 중에서 또 비주얼 담당 그 아이돌들 또 이렇게 모은 게 장가설류 시죠. 네. 자, 수진 씨도 선물 드립니다. 6691님 같이 라디오를 듣던 초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 공장문 닫는 수술이 어떤 수술이냐고 묻는데 뭐라고 설명하면 좋겠니? 라고. 쉽지 않네요. 난이도가 있네요. 설명이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7477님 우리 신랑 나랑 벌써 30년 사랑니 지그럽다 징그럽다 이렇게 보내셨고요. 자, 메이루짜님이 늘 빈턴털이 내 호주머니에요. 좀 속상하시겠네요. 이수정님 참빗으로 빗어봤니 머리니

국가를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은 좀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 이렇게 또 동시에 밝혔는데요. 다만 이 사안을 두고 그동안 일각에서 주장해온 부정선거론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갖고 명백히 사실이 아닌 것을 끊임없이 계속 선동하는 것과 대한민국

0: 내에서 광폭 행보를 보였는데 가는 곳마다 AI 거품론을 반박하면서 할인 기회라고 이렇게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할인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어서 기뻐해야 한다고 말한 건데요.
1: 네.
0: 그러니까 젠슨 황 CEO는 AI가 지금의 인터넷처럼 전 세계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낙관론을 펼치면서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젠슨 황 CEO의 낙관론 핵심은 인프라 구축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젠슨 황 CEO는 어제 SK하이닉스와는 AI 데이터 센터 등 AI 팩토리를 짓겠다고 밝혔고 현대차와는 새만금 데이터 센터 건설을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무엇보다 젠슨 황 CEO는 AI가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네. 자, 방준원 기자와 함께 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조정식의 팬댕진 3부 베스트 슬립 이카운트 모두 투어 네트워크 키움 증권 행정안전부 제공입니다.
3: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어 베스트 슬립.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1: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3: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0: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4: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5: 오늘의 미션 첫 데이트 메뉴가 주제고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첫 데이트에 삼겹살. 남자분이 고기를 잘라주셨는데 하트 모양으로 하나 잘라서 내게 살포시 약간 그 메뉴를 삼겹살로 고르는 게 상남자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트 모양으로 고기를 잘라서 부드러움을 추가했어요. 지금은 어느 여자분께 하트 고기를 잘라주시려나?
6: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대행진!
5: 네, 조정식의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듣다 보면 마음이 치유되는 시간이죠.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 귀티 인사이드로 찾아뵐 거고요. 오늘 또 주제, 말을 잘하는 법.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고민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문자 샵8910 또 콩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부로 이호선 교수님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3: 매일 오후 4시 윤정

0: 갔어야 했어요.
1: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이렇게 내려놔.
0: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박명수의 FM 댕진 연만 붐.
1: 모난 마음, 뿔난 마음, 가시돋친 마음, 그 어떤 마음이든 귀하게 모십니다. 귀티 인사이드.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0: 우리 삼구사일님. 네, 곧 뵙겠습니다. 한 2주 정도 남았네요. 자, 그리고 박근혜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 교수님 이모티콘 구매했는데요. 지인들 성향이 다르다는 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아, 그랬구나. 좋아하는 파랑 됐어.
1: 됐어.
0: 그만 좋아하는 파랑. 저는 개인적으로 파이팅이 좋더라고요. 아. 그 이모티콘의 이모티콘 그 시리즈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네네. 이제 서로 좋아하는 게 좀 다르다.
1: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절을 좋아합니다.
0: 아, 기절을 좋아해요. 기절. 네. 아, 제가 아직 구매를 네. 못했는데 오늘 바로 하겠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아, 공동기부자가 되십니다.
0: 좋은 일에 쓰이기 때문에 네. 아, 제가 오늘 무조건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귀티 인사이드. 오늘의 주제는 말 잘하는 법이 주제고요. 하고자 하는 말을 조리 있게 이성적으로 하고 싶은데 감정이 먼저 튀어나와서 좀 곤혹스러웠던 적이 많이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 잘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뭐 화가 나거나 눈물이 나거나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난감했던 경험이라든지 또 뭐 말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아니면 나만의 꿀팁이라든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네. 자, 뭐 말을 잘한다 여러 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말 잘하는 게 어떤 것 같으세요?
1: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그 역대 여러 뭐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전 DJ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이 두 시간을 그야말로 혼자 말 잔치를 하는데 네. 혼자만 이야기해서 공허한 목소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이지 않는 청중들하고 계속 공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엄청난 말의 양과 그리고 이 공감의 방식 그리고 나서 그 여러 글들이 올라오면 거기에 따른 또 피드백도 함께해 주시잖아요.
0: 네.
1: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전 늘 드리고 싶었고 늘 느끼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말은 때에 맞는 말이죠. 때에 맞는 말 가서
0: 적재적소에
1: 또 가서 닿는 말 이 두 가지가 최고의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0: 그렇군요.
1: 네, 때에 맞는 말이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는 위로로 또 때로는 격려가 필요한 순간에는 격려의 단어를 또 이 사람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순간에 어떤 말이 뭐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때로는 침묵이라는 방식으로 해서 이 흔히 말하는 적재적소라고 하는 바로 그 장소에 맞는 그 말을 하면 사실 최고고 근데 그 말을 했는데도

0: 그런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얘기하다가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있어요. 저도 말을 해도 이해, 뭐 서로 안 통하니까. 예.
1: 그러니까 어쨌든 말이라고 하는 거 이제 대화는 이제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말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게 말 잘하는 데는 가장 또 중요한 전제 조건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0: 뭐 그렇죠. 근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다 보면 말이 막히거나 막 꼬일 때가 있어요.
1: 많죠.
0: 많죠. 네. 그리고 저도 강의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내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지? 이런 순간도
1: 그럴 때 있어요.
0: 있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생각이 좀 덜 여물었을 때 내가 충분히 기승전결

0: 천천히 가고 두괄식으로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잘 듣고 무엇보다 내가 내 스스로 말 정리가 좀 돼요. 저의 경우는 그런데 제가 다른 분께도 좀 여쭤봤어요. 우리 식대도 말 꼬을 때가 있죠.
1: 많죠.
0: 근데 그때면 다시금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1: 네.
0: 아니면 막 웃거나 아니면 환기를 시키거나.
1: 그렇죠.
0: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시는 건 어때요?
1: 너무 좋죠.
0: 아, 괜찮으신 네,
1: 늘 제일 많이 연습하는 게 네. 천천히 얘기하는 건 것 같아요.
0: 그쵸. 저는 이제.

0: 라고 또 놀리는 거 선수고. 그리고 저희 엄마 아버지가 워낙에 좀 달변이세요.
1: 아.
0: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온 식구들 중에 어쩌면 저희 집에서는 제가 말을 제일 못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집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1: 그러게요.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남편하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저희 원가족도 그렇지만 저희 남편하고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마치 제가 뭐 엄청나게 남편을

0: 주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걸 길을 잃지 않고 그래도 내가 원하는 수준의 80% 정도까지 전달했다. 굉장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1: 그러게. 이게 나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서 오는 약간 좀 아쉬움일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죠. 많은 분들이 정복하려고 그러고 또 극복하려고 그러고 그걸 넘어서 장악하려고 하는데 장악할 것 같으면 그 걱정을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1: 버섯탕수님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끼어들려고 하는데 그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요.
0: 타이밍 찾지 마시고 아무 때나 들어가세요. 아니 이렇게 타이밍 기다리면 다음 생에나 가능해요.
1: 그렇지.
0: 왜냐하면 나보다 늘 선수치거나 빠르거나 한 애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식디가 막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저는 멈추는 순간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요.
1: 끊고 들어올 때도 있고요.
0: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다. 근데 그 얘기를 어떤 사람하고도 뭐 내가 나보다 먼저 늘 선수를 치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들어갈 수 없다. 아니 그러면 방법이 없죠. 뭐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잠깐만 내가 요 얘기 딱 한 번만 하고 끝낼게.
1: 미안해 하고. 응.
0: 그러고 나서 이제 들어가서 내 얘기 딱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난 내 얘기 했어 하고 흐뭇하게 있어야죠.
1: 그렇군요.

0: 내가 이번 면접에 가서 이들이 할 질문들을 100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내가 완벽하게 하고 나와야지. 이게 사실 어려우니까.
1: 그러면 사장님 해야죠. 그러면.
0: 너무 스스로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게 좋겠다.
1: 그럼에도

0: 아버지 얘기도 한 번도 진심으로 듣지 않는데 뭘 다른 사람 얘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들어요. 열심히는 듣지만 그러나 진심으로 듣지 말 것. 열심으로 듣는다는 건 일로 할 수 있지만 진심으로 듣는 건 관계와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고 상처도 많이 받거든요. 관계하지 마시고 일하셨으면 좋겠어요.
1: 그러게요. 너무 그 흐름에 말리지 않으려면
0: 그러면
1: 네, 자기 또 흐름대로 좀 자기 텐션을 네. 시켜가는 것도
0: 네. 중요하고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간호사 선생님이신데 이 환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듣고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0: 좀 해. 저는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하셨는데 이거는 뭐 모두가 이렇게 느껴요. 저도 그래요.
1: 그럼요.
0: 뭐 오빠라든지 뭐 여보 잠깐 여기 앉아봐. 뭐 어렵기는 한데 예, 오늘 또 이호선 교수님 하신 말씀 잘 새겨 듣고 현명하게 그런 또 위기 상황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건강하세요.
0: 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빠빠이.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정체 풀려가고 있는데요. 강남순환도로 수서 쪽입니다. 수서 터널 안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이 혼잡하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여기를 지나서도 매연 지하차도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문도 일산 쪽으로 구리시계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동작에서 마포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는 고장난 차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1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방향 방화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걸리겠고요. 성수에서 영동대교 쪽으로도 차가 많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행주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여의하류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조금 전 동호대교 부근 3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6: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